샵 9330번으로 씨앗 씨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준비된 말씀 씨앗 이미지 말씀 네 구절 다 챙겨가시고 여러분 잘 섭취하시고 오늘 든든히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구절도 아니고 네 구절이에요. 네 구절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한 하루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들 준비했는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자, 앞서서 제가 주제 말씀으로 선포했던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네, 참여함을 통해서 주인으로 나아가자고요. 자,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임을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 2절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겠죠. 그것이 바로 충성으로 드러날 텐데 그 충성의 영역이 이 모든 이 정치 체제와 이 대한민국의 시스템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시고 또 이끌어 나가시고 통치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세계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또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텐데 그러면 그 뜻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충성으로 나타내 보이자고요. 자, 마지막으로 잠언 19장 21절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선거날에 맞아서 그 관련된 귀한 말씀들 네 구절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니까 뭐 비단 투표날이다라고 해서만 묵상할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있어서 귀한 표대로 삼고 또 귀한 말씀의 어떤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시면 참 좋은 그런 메시지들입니다. 그런 구절들 오늘 씨앗 네, 샵 9330번 문자 남겨주시고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번 씨앗이고요.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자, 매일의 기도로 우리 일상을 바로 세우고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확 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 뜬한 오늘의 기도문. 자, 6월 3일 오늘 뭐 선거가 진행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기도문도 오늘 선거와 관련된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서 많은 이들이 선거에 참여함을 통해서 이 나라의 정의가 좀 온전히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담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날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할지 좀 가늠이 잘 안 되신다면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계속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으로 더욱더 간구하며 나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또 기도문 전해드리는데 오늘 특별히 선거날 맞아서 지방선거를 위한 기도문이 준비가 돼 있어요. 많이 받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샵 9330번으로 키워드 남겨주시면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단어만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문장으로 보내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의 키워드 공개할게요. 자, 오늘의 키워드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고요. 자, 오늘 제가 프로그램 시작할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좀 인용을 했거든요. 참여하는 사람은 이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이야기했는데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감이 오시는 분 계십니까? 참여

좋아하는 사람은 이것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래요. 자, 이것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참여하는 사람은 이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6486번님께서 와, 키워드를 남겨주셨습니다. 대단하신데요. 받으셨죠? 네. 자, 뭐 초성을 좀 알려드린다면 지읒이응입니다. 지읒이응의 초성을 지니고 있고요. 약간 이제 이런 거 있죠.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연과 조연이 있죠. 주연과 조연 배우가 있는데 조연 배우 말고 주연 배우를 흔히 땡땡공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작품의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뭘까요? 네, 감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가게의 뭐 대표, 뭐 사장님, 뭐 이런 분들을 그 가게의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참여하는 사람은 이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이야기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좀 우리 신앙적으로 분명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세상 만물의 이것은, 이 세상 만물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할 때라든지 찬양할 때 주님, 주님 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뭐 종이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우리의 신분은 정말 아득한 차이가 있는데 뭐 종이라고 하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울진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떻게 본다면 그 존재적 아득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이 얼마나 지극한 사랑인지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이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운행되겠죠. 네. 하지만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서 손님이 아니라 이것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의 키워드 이것이라고 정했는데요. 자, 오늘의 키워드 공개할게요.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주인입니다. 주인. 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입니다. 담은 50원, 장문 100원, 샵 9330번으로 오늘의 키워드 주인, 네, 주인이라고 두 글자 문자 참여해 주시면 오늘 준비된 이제 6월 3일 지방선거를 위한 기도문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많이 받아가 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기도하고. 자, 뭐 많은 분들께서 이미 투표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방송에 이제 오늘 생방송 참여하기 전에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네,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투표장에 가서 좀 투표를 하고 왔는데, 좀 그러니까 약간 그 지역 자치 단체 어디에 소속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저는 6분을 투표를 했어요. 네, 많죠. 아무튼 여러분께서 그 신분증 잘 챙겨가시고요. 신분증과 그다음 아마 그 투표 관련 그 유인물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가 사실 모르고 가셔도 이제 확인해서 투표에 참여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 그 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훨씬 더 빠르게 신속하게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가급적 그 우편물로 온 그 선거 관련 우편물 있죠. 그 우편물 열어보시면 후보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뭐 후보 전단지들이 있어요. 그 전단지들 말고 거기에 보면 이제 각자의 투표 권한이 있는 분들께 번호가 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투표 참여가 가능하시다라는 거. 그리고 투표 장소가 어디인지는 뭐 당연하겠지만 잘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꼭 귀한 한 표를 행사하시고 국민으로서 더 나아가서 성도로서 의무를, 책임을 다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주인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또 귀한 말씀 네 구절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오늘 특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9330마 씨앗, 씨앗입니다. 자,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찬양으로 오늘 사랑의 대나 문을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결연한 의지를

아, 멋진 찬양이죠, 여러분? 자, 복음 들고 세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정체성을 지니고 말씀 중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분리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 언급했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고 정말 세상과 담을 쌓고 정말 수양하면서 뭐 그냥 거기에만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돼야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돼야 하는 존재겠죠. 그리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 또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국가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그 누구보다 충실히 그것을 잘 지키면서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그 가치관, 이 성경적 정체성에 위배될 수 있는 그 무언가의 어떤 흐름이

있다면 담대하게 또 맞서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같은 날은 더욱더 힘써서 투표에 참여함을 통해서 또 이 정의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실천자가 돼야 한다라고 좀 오늘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투표합시다. 뭐 그런 이야기니까요. 열심히 오늘 투표 현장 가셔서 귀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사랑했더란 두 가지의 선물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영적 영양제, 말씀 보약과 기도 보약 좀 챙겨드리는데, 자, 오늘은 씨앗 이미지 받으시면 딱 아실 거예요. 아, 오늘 선거에 대한 압박이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자, 오늘 선거 도장 있지 않습니까? 그 도장의 이미지가 있어요. 받으시면 깜짝 놀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말씀의 메시지가 참 좋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미가서 6장 8절, 고린도전서 4장 1, 2절, 잠언 19장 21절. 네, 오늘 여러분께서 묵상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계속해서 또 되뇌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이들에게도 가능하면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9330과 씨앗이고요. 자, 오늘 또 6.3 지방선거를 위한 또 기도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주인, 네, 오늘 키워드 주인이니까 주인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오늘 기도문도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샵 9330번 씨앗 그리고 주인 각각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얼른 소개해볼게요. 자, 7358번님께서 오늘도 어김없이 또 문자 주시면서 가장 빨리 또 참여해주셨네요. 9시가 되자마자 9시 2초에, 그러니까 9시 2초는 정확하게 띠, 그러니까 우리 저희 그 15호라고 하죠. 딴딴딴딴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땅 할 때가 9시 3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일찍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방송 시작하기도 전에 문자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잘 그 씨앗 이미지 받으셨죠? 9821번님, 7821번님 또 이어서 문자 주셨고 쭉 이어나가면서, 자, 3013번님께서 저는 사전투표하고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일터에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아직 투표하지 못한 분들 짬짬이 시간 내서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마땅한 권리 행사 씨앗, 네, 많이 주십시오 라고. 네, 씨앗을 오늘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기를 축복하고 응원하면서, 5776번님께서 모두 모두 투표합시다 또 투표 독려해 주셨습니다. 자, 말씀 영양제 씨앗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이 일하시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8457번님께서 문자 주셨고, 자, 오늘 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씨앗 그 말씀 씨앗 네 구절 중에서 마지막 구절이 잠언 19장 21절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잘 좀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 분명히 바로 세워질 겁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참된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통치에 실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견고하게 잘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키워드 주인인데 7358번님 참여, 오늘 예측 사격 실패하셨네요. 네, 주인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네, 0942번님께서 또 귀한 고백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7116번님께서도 오늘 주인이라고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0714번님께서 정답 주인입니다. 저도 주인으로서 한 표를 당당하게 행사했습니다. 주님, 제발 대한민국 붙잡아주세요. 이 나라의 참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아, 그 바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자, 4637번님께서 주인장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는데 주인장. 그러니까 어떤 가게의 대표나 사장님을 그 주인장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주인장.

그렇습니다. 자, 이 나라의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라고.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바꿔 말한다면 투표하지 않으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손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권리 권한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자고요. 자, 그리고 3013번님께서 주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일극의 우리를 일일극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고 매일 우리만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약간 드라마의 주인공, 영화의 주인공으로 항상 그렇게 바라보고 주목하고 계시다 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또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해야 할 것,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잘 생각하고 또 고민하면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자, 1234번님 주인 하시면서 기도문 보내주십시오. 천하만물의 창조주이자 주인 되시며 우리의 일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독립된 나라에서 살면서 주권을 행사하고 주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네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얼마 전에 중국의 선교 소식을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극동방송이 이제 워낙 이제 중국 선교나 이제 그 AM 주파수를 통해서 중국 지역에도 이제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제주지사의 지사장님께서 그 홍콩 쪽으로 가셨대요. 홍콩에 이제 홍콩에도 FEBC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셨는데, 거기에 갔더니 이제 다양한 것들을 좀 배우고 오셨나 봐요. 배우고 오셨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렇게 극동방송이 지금 전파를 이렇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파의 자유가 없대요. 예. 네. 그래서 그 전파도 하나하나 다 검열을 한답니다. 그래서 전파가 막힌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전파를 막는대요. 그래서 홍콩의 FEBC,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제 기독교 방송사가 세워져 있는데, 이제 라디오 방송사가. 근데 거기서는 하게 되면 전파를 차단을 한답니다. 그래서 다른 우회 경로를 통해서 또 전파를 나가면 또 그것을 발견해서 차단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어떤 그 전파를 방해하는 어떤 벽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전파가 제대로 그 중국 내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닿지 못하게끔 그렇게 전파의 자유도 없는 거예요. 예, 극동방송을 들을 수 있는 자유도 없는데, 이제 우리는 어디서든 주파수만 맞추면, 더 나아가서 어플로는 자유롭게 어디서든 해외에서도 극동방송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전파도 그렇게 막히는데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욱더 치열한 박해가 있겠습니까? 중국 지역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비단 중국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원하는 대로 고백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큰 특권이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쉬는 날인데도 혼자서 고생 많으십니다. 파이팅 하시면서, 자, 이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또 한 분 2753번님께서 또 문자 주셨고요.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가 주인입니다. 주인. 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주인이고요. 또 씨앗 이미지. 네,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찬양들 여러분께 좀 몇몇 곡들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시간에는 어둠 밤 마음에 잠겨라는 찬양을 좀 들려드릴까 해요.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이 찬양이 찬송가 카테고리에 보면요, 나라 사랑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나라 사랑이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뭐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런 찬양도 있고요. 그리고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이 곡도 나라 사랑이라는 카테고리 속에 있습니다. 이 찬양 들으면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서 감

감사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주인, 그리고 오늘 씨앗 샵 9330번 기억해 주시고 두 가지 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올게요.

아멘, 아멘. 조수아였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왔어요. 자, 샵 9330번, 우물장 9330번, 오늘 방송 키워드 주인입니다, 주인. 그리고 말씀 씨앗 이미지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샵 9330번 씨앗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고 오늘 준비한 귀한 두 가지 선물들 여러분 잘 챙겨가시고 빠짐없이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5976번님께서 오늘 전도한 분 모시고 야외 나들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기도문 보내주십시오 라고 문자 주셨어요. 자, 오늘 기도문 키워드가 주인이거든요. 네, 오늘 주인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 자, 오늘은 휴일이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휴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선거를 더욱더 독려하고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임시 이제 휴일로 지정을 하고 투표 참여일로 그렇게 지정이 된 거겠죠. 그래서 오늘 뭐 직장이라든지 뭐 물론 직장에 나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쉬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자, 아무튼 네, 그래서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 하지만 좀 덥죠. 네, 더위 잘 조심하시고 아무튼 귀한 시간 잘 보내시고 투표 깜빡하지 마시고 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튼 그래서 평소보다 이제 뭐 출퇴근길에 방송을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일터에서 듣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참여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 확인 못하시고 그냥 기도문 이렇게 보내셔도 제가 잘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문자를 드릴게요. 자, 5976번님 받으셨죠? 자, 8291번님께서 씨앗 주인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밖에 안 갑니다. 각각 문자를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자, 아무튼 친정아버지 기일이 돌아오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친정어머니 뵈러 가기로 약속해서 친정어머니 뵈러 가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운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문자 주셨는데 8457번님 아멘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케 하시고 또 이 나라를 정의롭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충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무들을 잘 실천하고 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 되면 좋겠고요. 자, 우리의 주인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뢰합니다. 0712번님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1934번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지방선거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에게 계속해서 뭔가 이제 좋지 않은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이제 주님 앞에서 더욱더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면 참 좋겠죠. 근데 여러분께서 아무튼 잘 검증해 보시고 또 잘 이제 공약이나 이런 거 잘 살펴보셔서 여러분께서 그냥 대충 뽑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실하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한 표를 행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귀한 찬양 한 곡도 나누고 돌아올게요. 제가 이제 선거 날이 되거나 국가적 어떤 이벤트가 있는 그런 날에 방송 가족분들과 꼭 나누는 찬양이 있거든요. 바로 소리엘의 보리라라는 찬양입니다. 자,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자, 이런 가사가 참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리엘의 보리라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돌아오겠습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잘 새기면서 그렇게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올게요.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국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

0: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의 300용사 프로젝트 2026년 대전극동방송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앞서서 준비해 주실 300분을 저희가 모집합니다. 일시연금 100만원 이렇게 저희가 책정을 하고 300분을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이미 청주 중개소 설립을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여력이 있는 분들에게 간곡히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기드온, 네, 기드온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이 말씀.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 땅에 특별히 충남 지역을 넘어서 올해에는 청주와 충주, 더 나아가서 충북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방송의 주인은 분명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운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이 방송의 소명과 의무를 우리 모두가 함께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모두가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고 또 이 극동방송의 주인이 되게 하셨죠. 극동방송이 아니라 극동방송이 전하는 복음에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의 전파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진리를 알 수 없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다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한 해 이 대전 극동방송을 지켜주실 소중한 분들 저희가 간곡히 찾고 있으니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시연금 100만 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누군 뭐 이제 그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고요. 또 그 무엇보다 방송을 잘 들어주시고 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허락해 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샵 9330번 기드온, 네, 기드온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결단이 2026년 대전극동방송의 사역을 지탱하고 지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전극동방송 지켜주시고 또 함께해 주십시오. 샵 9330번 기드온, 네, 기드온이라고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입니다. One Day, 네, 그날이라는 곡인데, 네, 원래는 이제 맷 레드먼의 이제 영어 찬양이었는데 번안이 참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소망했으면 좋겠고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올게요.

아멘 아멘. 네,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이었습니다. 그날 원데이. 아, 참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날에 천국에서의 그날 꿈꾸면서 영원한 기쁨, 그 어떤 근심 걱정도 없이 참된 평안과 행복과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절대적 안정감만이 가득한 그러한 시간을 꿈꾸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충실히 잘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면 참 좋겠고요. 자, 아무튼 오늘 방송 두 가지의 선물, 여러분을 향한 선물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문 키워드가 있어요. 기도문 키워드는 주인입니다. 오늘 기도문은 6.3 지방선거를 위한 기도문으로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 주인, 네, 주인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선거에 적용하면 참 좋을 그런 성경 구절들이지만 그게 아니어도 참 좋은, 묵상하고 또 푯대 삼고 나아가기 좋은 말씀 구절들, 또 네 구절 선정해서 오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또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9330번 씨앗, 주인 각각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또 기도원 300 용사 찾기 프로젝트 관련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 정말 또 귀한 동참을 해주신 분들 계십니다. 1142번님, 6617번님 문자가 하나하나 도착을 하는데 이 기도원이라는 문자가 오기를 얼마나 저희 직원들이 또 진행자들이 바라는 줄 아십니까? 아, 이 문자가 도착했는데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적이더라고요. 네, 헌신해주시고 또 결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께서는 샵 9330번 오물정 9330번으로 기두온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대전극동방송의 2026년 한 해를 여러분께서 꼭 좀 책임져주시고 함께 지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또 2026년을 넘어 2027년에도 이 땅 가운데 더 넓게 또 선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어깨동무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 300분 저희가 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원금 100만원 300분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두온, 네, 기두온이라고 뭐 이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편할 때 여러분께서 문자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6월 3일 수요일 이제 2부에서는 이제 조남희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죠. 찬송가 심리분석 연구소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오늘 선거날을 맞아서 좀 기존에 이제 찬송가를 심리 분석하는 것 말고 이제 이 전도사님의 삶의 간증을 좀 전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특별한 이야기가 펼쳐질 테니까 오늘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269번님께서 또 기두온이라고 또 동참을 결단해 주셨는데 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로 또 결단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대전국동방송의 2026년 사역을 위해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고 또 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흐르고 있는 찬양 찬송가 카테고리에서 나라사랑 항목에 들어가 있는 곡입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는 1부 잠시 인사드리고요. 2부를 통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키워드 주인이고요. 오늘 또 씨앗 이미지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역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6월 3일 수요일 사랑의 뜰한 묵상 노트. 어느 가게 앞에 빈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화분에 무심코 쓰레기를 버렸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화분은 쓰레기로 가득해졌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 아니란 생각이 화분을 쓰레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은 무언가 거대한 악보다 책임을 물으는 작은 무관심일 때가 많습니다. 투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내 한 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이 안일한 생각이 쌓여서 우리나라의 질서와 정의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관자가 아니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임과 의무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소명을 성실히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오늘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찬양을 별 생각 없이 불러왔던가요? 한 가사 한 가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멜로디에 취해서 불렀던 찬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0: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찬송과 가사 속에 담긴 심리와 그 의미를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름하여 찬송과 심리분석연구소. 자, 매주 찬송가의 멜로디가 아니라 가사에 집중하는 시간, 특별히 찬송가 가사에 집중해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 찬송가의 심리를 분석하고 또 우리가 그 가사를 통해서 은혜받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오늘은 특별히 국가적인 휴일이라고 볼 수 없죠. 이제 국가적으로 선거가 진행되는 날이니만큼 좀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해봤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시간이 아니고요. 조남희 전도사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심리분석연구소장 조남희 전도사님의 인생 간증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강사님, 아니 오늘은 간증자죠. 오늘의 간증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심리분석연구소의 연구소장님이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간증자로 함께 하십니다. 조남희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십니까?
1: 샬롬,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0: 아, 전도사님 이렇게 모시게 되니까 좀 특별하네요.
1: 네. 네.
0: 아무튼 오늘은 우리 전도사님께서 오로지 이제 방송 가족분들에게 삶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건네드립니다. 아, 먼저 우리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뭐 방송을 쭉 함께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부분적으로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전도사님께서 신앙의 명문 가문에서 성장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 성장 과정을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제가 어머니로부터 뱃속에서 4대째 크리스찬으로 태어나요.
0: 4대째?
1: 네.
0: 그 당시에?
1: 기독교 초창기에.
0: 예.
1: 유관순 열사의 아버님과 저희 외할아버님 아버님이 두 분이 형제분이시라서.
0: 아, 그래요?
1: 네.
0: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건 좀 짚고 네.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1: 네. 네.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0: 예.
1: 유관순 열사 아버님하고
0: 예.
1: 저희 외할아버님 아버님 두 분이 친형제분이세요.
0: 형제분이세요?
1: 네, 천안에서. 네.
0: 예.
1: 그래서 따님들을 관순 할머니하고 예도 할머니를 이화학당으로 유학을 보낸 거죠.
0: 예.
1: 그래서 거기서 3.1 만세 운동의 주역이 되셨던 두 분 할머니가 계시고
0: 예.
1: 저는 어머니가 네. 류양숙 어머니로부터 그래서 천안 독립기념관에 가면은 저희 어머니 성함까지 유관순 열사 가계도에 그렇게 올라가 있는
0: 예.
1: 저희 어머니가 독립유공자로 그 명문가에서 저희 어머니로부터 제가 4대째고 저희 아들이
0: 네.
1: 5대째고
0: 와.
1: 그다음에 손자가 네. 6대째
0: 야.
1: 네, 크리스찬 가정으로 믿음의 명문가고 다른 것보다 신앙을 유업으로 물려받았지만 특히 할머님들이 여성분들이
0: 네.
1: 기도대장 일평생 새벽 기도를 한 저희 어머니, 외할머니, 외증조 할머님, 백정화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평생 하셨던
0: 네.
1: 기도대장으로부터 네. 기도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을 정말 자부심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0: 그 신앙의 어떤 뿌리 깊은 영성이 우리 전도사님께 이어졌고 계속해서 가문을 통해서 확장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1: 네, 감사한 일이죠.
0: 야, 아무튼 그렇게 성장을 하셨는데 특별히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신앙적으로 우리 전도사님께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가 궁금합니다.
1: 어머니가 믿음의 명문가에서 태어나셨으나 믿지 않는 아버지를 만나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결혼하시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0: 예.
1: 어머니의 고난 스토리가 있었는데
0: 예.
1: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근검절약을 가르치셨고
0: 네.
1: 어머니는 봉사와 크리스천으로 감사를 가르치셨어요.
0: 네.
1: 그래서 저희 집 가훈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을 가훈으로 물려받아서 저희 집 가훈이기도 합니다.
0: 그래서 조남희 전도사님께서 기쁨에 굉장히 좀 주목하시는 부분일까요?
1: 네,
0: 가훈에
1: 그렇죠.
0: 따라서.
1: 네, 그래서 별칭도 제가 JOY 상담 공부 시작하면서
0: 네.
1: JOY 조이라고 짓고 J 지저스 예수님의 기쁨 그다음에 O others 이웃의 기쁨 제일 마지막 Y는 이 주님이 저한테 너는
0: 네.
1: 너의 기쁨이다 네. 라고 해서 나 자신을 기뻐하고 이웃을 기뻐하는 일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큰 사명을 주셔서 별칭도 조이라고 지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아버님께는 근검절약의 마음을 좀 이어받으셨고 어머님께는 신앙적 어떤 가르침과 교훈을 잘 물려받았다라고
1: 네,
0: 말씀해
1: 주시죠. 봉사 감사 사로 끝나는 일이죠.
0: 봉사 감사.
1: 네.
0: 아,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다.

0: 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도사님께서 뭐 사실 인생 여정을 다 들여다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제한되는 관계로 짧게 하나 여쭤봅니다. 다양한 직함을 갖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제 뭐 교수도 있고요. 뭐 그리고 작가도 있고요. 그리고 전도사도 있고. 그 외에 또 상담소 이제 운영을 원장도 네네. 있으시잖아요. 네. 이것뿐 아니라 지금 현재는 뭐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시대적 흐름을 타고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 네. 우선 제가 SNS 활동을 은퇴 후에 시작을 했어요. 예, 예. 사람들이 뭐 미라클 가족세기 프로그램을 하니까 홍보해야 된다고 해서 그리고 홍보에 제일 좋은 것이 뭐 블로그 활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블로그 시작한 지 3년 되는데 한 7천 팔로우 정도가 됐고 예. 스레드 시작한 지 이제 또 이제 아직 1년도 채 안 됐는데 작년 9월에서부터 4천 팔로우가
0: 있고. 그래요? 네,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천 단위를 깔고 가시는군요.
1: 네. 거의. 왜냐하면 네, 네. SNS 활동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도구가 돼주는 거예요.
0: 70대뿐 아니라 60대, 50대도 사실 SNS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야 대단하신데요. 네,
1: 감사한 일이. 그리고 그 SNS 활동을 통해서 제가 소통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 의사소통, 운수대통, 만사형통.
0: 지난주에 얘기하셨죠. 네. 네.
1: 그 통 중에서 의사소통에서 댓글 소통을 하면서 정말 제 삶에서 좋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대면 소통하는 만나게 되는 그런 분들이 생겼고 가장 기쁜 일은 최근에 작가로서 조이 좋아라는 제 팬클럽이 네. 생겨서 한 50분들이 저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는 팬클럽.
0: 네, 팬클럽과 같이 식사도 하셨지 않습니까?
1: 네, 네. 네, 팬클럽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죠.
0: 아무튼 그 누구보다 왕성하게 에너지 넘치게 살아가고 계신 우리 조남이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이렇게 누구보다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죽을 위기를 경험하신 적이 있다고?
1: 세 번이나?
0: 네.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네.
1: 여러 가지 그 삶의 고난이 제가 평소에 사복을 이야기해요. 네. 어떤 역경과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면 행복해지고 예. 그 행복하기 이전에 회복이 있고 예. 극복하고 극복하면 회복하고 다시 행복해지면 그 모든 것이 세 가지가 다 축복이다라고 해서 사복 스토리를
0: 극복 회복 네, 네. 그다음에
1: 행복
0: 그다음에
1: 축복이어라 그래서 사복 스토리를 교회 간증할 때 제가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네. 거기서 극복이란 단어 중에서 죽음 위기 극복은 제 삶에서 정말 삶이 기적이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0: 아, 그럼 그 경험 이후로 이제 모든 것이 나에게는 감사거리다 이렇게 또 그렇죠. 살게 되셨던 건가요?
1: 네. 네.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불화하실 때 네. 제가 자살 시도를 했어요.
0: 아, 이렇게 밝게 건강하게 네. 사셨던 분이 네, 네. 과거에는
1: 그 찬란한 여고 네. 시절 그 아름다운 소녀 시절에 예. 부모님이 제 인생에서 바닥을 쳤던 경험인데요. 예. 부모님이 너무너무 이제 특히 이제 아버지의 일방적인 가정폭력이셨죠.
0: 아, 그래요?
1: 네. 네. 아버지가 주님하고 친하셔야 되는데 술주자 주님하고 친하셔서
0: 아이고.
1: 네. 저희 어머니에게 가정폭력을 하는 그 장면을 목격했던 폭력가정에 자란 아이라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부부싸움을 말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세상을 떠나면 부모님들이 싸움을 그치실까 싶어가지고 자살 시도를 했는데 네네. 어머니에게 일찍 발견이 돼서 위세척 다 하고 살아난 삶 자체가 네, 기적입니다.
0: 실제로 그걸 시도하셨고 네. 그럴 마음이셨군요.
1: 네네네. 그리고 나서 또 뭐 저희 집에 이제 도둑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전신 하혈을 해서 피 전체를 다 수혈하는 그렇게 살아났고
0: 아예 피를 다 새로 다 바꾸셨다라고 봐야겠군요. 네. 네.
1: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6년
0: 10년 전이네요.
1: 네. 2016년 11월 20일에는 저 극동방송 옆에 있는 여기 반석마을에 살 때 예. 살던 아파트에서 화재가 있었어요.
0: 불이 났어요.
1: 네, 불이 났는데 보통 화재하면은 불에 타 돌아가시거나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것이 유독가스에 대한 질식사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었는가 하면 제가 혼자서 남편이 이제 서울에 국방부 차관 부름받아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어서 저 혼자 집에 있었어요. 아이들도 없고. 예. 그래서 전기료를 아낀다고 네. 전기작판을 소파에다가 이렇게 깔아놓고서 거기서 있었는데 자러 들어가면서 그 소파 요즘은 전기 제품이 다 절연이
0: 그렇죠. 돼요. 안전장치가
1: 안전장치 있는데 네. 그 당시는 제가 오래된 전기 장판이어서 그것을 스위치를 껐다고 생각하는데 끄지 않고 들어갔어서 예. 거기서 전기 장판이 불이 붙어서 소파를 다 태우고 예. 소파를 태우고 새벽에 1시 한

0: 20분 경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소파를 다 태우고 아파트가 베란다를 확장하지 않은 그 오픈형이 이제 유리창이 있는 예. 그런 오픈형이 아니고 유리창이 있는 베란다였었는데 유리창에 그 에어컨 실외기가 있었어요.
1: 예.
0: 소파 옆에 에어컨이 있었고 에어컨 다 불태우고 그다음에 에어컨 실외기가 불이 타면서 그게 폭발을 했습니다.
1: 아.
0: 폭발하면서 유리창이 뻥 터지면서 이제 그 당시 지금도 뉴스 검색하면은 2016년도 황인무 차관집 화재 사건이에요.
1: 예.
0: 그래서 소방차가 15대 출동했고 소방관들도 막 40명씩 오셨는데
1: 예.
0: 그게 폭발하면서 그 유독가스와 불길이 지나가는 분이 목격자가 있어서 이제 소방서에 신고를 하셨는데 불길이 유리창이 터지면서 그게 팍 나오고 그 소리에 뻥 하고 터지는 소리에 제가 자다가 깨서 살아났던 기적이. 네. 그래서 맨발로 뛰쳐나왔는데
1: 예.
0: 제가 소방서에 특강을 했습니다. 불이 나면 어떤 거를 제일 먼저 가지고 나올까? 그러니까 제 목숨이었더라고요. 네, 맨발로 뛰쳐나와서 보니까 저희 집 깨진 유리창 파편에 발에서는 찔려서 피가 나고 할 때 강아지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제 강아지를 두고 혼자 나왔던 것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들어갔을 때 마침 스프링쿨러 천장에 스프링쿨러가 예. 터져서 네, 화재가 진압되는 그런 기적이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에어컨 실외기가 터지지 않았으면은 거실 전체가 태우고 이제 안방까지 정말 끔찍한 화재 장면이고
1: 그리고 가스가 가득 거잖아요.
0: 찼는데
1: 네. 네.
0: 그리고 보통 아파트 화재 사건이면은 보통 이제 아파트에 불이 나면은 그것이 위로 올라가 가지고
1: 위에 어떤 아파트 그 주민들까지
0: 네.
1: 다
0: 네. 그래서 손해배상을 엄청나게 해줘야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게 아파트 화재입니다.
1: 네.
0: 근데 저희 집은 그 불길이 그냥 쭉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저도 안전했고 저희 집도 안전했고 그러니까 저희 집만 태우고 그 위에 집들을 안전하게 했던 화재 사건이라서 제가 제 남편한테 진심으로 여보 나 불에서 죽을 뻔 했었으니까 이제부터 나한테 잘해줘야 돼 라고 얘기했더니 제 남편이 당신은 불사조야
1: 불사조
0: 라고 하면서
1: 불에서 살아왔노라
0: 네. 네. 불사조라 당신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어라고 농담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1: 야, 네. 지나고 나서야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을 네, 것 같아요.
0: 저는 물론 이제 바로 병원에 입원해봤더니 기도로 그 강아지들을 구하러 들어갔을 때 흡입이 많이 돼가지고 목소리가 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이렇게 안 나오는 네, 그런 증상까지 있었고 강아지들도 다 입원시켰다가 네, 강아지들도 연기를 마셔서 하여튼 그런
1: 아마 근데 지금 방송 가족분들께서 전도사님도 그때 그 크게 이제 생명의 위험이 없어서 다행이고 또 강아지들도 안전해서
0: 네,
1: 다행이라는 할 것 같아요.
0: 네, 네. 구해냈던 그런 기적적인 삶이 그래서
1: 네.
0: 불 가운데 살아난 불사조 같은 사람이고 네, 나머지 생명은 실은 지금 덤으로 사는 거 보너스로 사는 거라고 생각해서
1: 네. 제가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시련의 시간들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0: 네.
1: 죽을 위기를 그렇게 겪으시고 나니까 지금과 같은 감사와 기쁨이 좀 그 이후로 좀 주어진 은혜인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네요. 네.
0: 네. 원래 좀 명랑한 성격이었어요.
1: 네.
0: 내 부모님의 갈등으로 그런 고통도 있겠는데 사람들한테 표시도 안 내고 내색도 안 했지만 그런 것들이 저한테 깊은 우울이 부모님의 불화가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부부 사랑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그런 우울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제가 삶에 대해서 더 조금 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 내가 정말 죽음 위기에서 살아났구나. 난 나머지 생은 감사만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살면서도 저도 역시 인간인지라 또 비평 비난 불만이 올라올 때 다시 이전에 죽음에서 살아난 그 사실을 명심하고 기억하고 사실 다짐하고 살고 있습니다.
1: 아, 그때 아찔했던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래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감사할 거리밖에 안 된다. 감사할 따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였기에 뭐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군요.
0: 네. 그리고 특히 제가 직업이 상담사 카운슬러잖아요.
1: 네.
0: 그럼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서 고통당하고 힘든 분들이 많고 제일 힘든 것은 사실 자살 위기예요. 자살 위기에 있었던 분들에게 제가 그 경험을 친히 상처받은 위로자가 돼서 치유를 받았으니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죽음에서 살아난다라고 했던 그 말을

0: 제가 제 체험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저한테는 큰 상처가 자원이 된 거예요.
1: 아, 아멘. 자, 그러면 청취자분들께서도 분명히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분들에게 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위기란 단어를 이야기할게요. 우리 PD님 이행시로 운을 짜주세요.
1: 위.
0: 위험해.
1: 기.
0: 기회야.
1: 아.
0: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제가 역경이란 단어를 거꾸로 뒤집으면 경력이 된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어떻게 자원으로 승화시킬지 저희 상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회복이 되면은 제가 무료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네. 회복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상담사로 그분들을 도우시는 것을 제가 계약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동병상련의 네. 그런 고난들이 그런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큰 본이 될 수 있다라는 말로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회야. 그다음에 경력이야.
1: 아.
0: 자원이야.
1: 자원이다. 야,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주어졌을까? 정말 너무나도 갈급하고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힘겨운 이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우리 오늘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셨던 이 이야기가 깊은 감동과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사님 뭐 다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지금까지 이 전도사님께서 두 번의 성전 건축을 하셨다고 이제 뭐 찬송가 심리분석 연구소 코너를 진행하면서 종종 이것은 좀 언급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0: 네.
1: 전도사님 이 부분은 좀 자세히 네.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0: 네, 저희 남편이 군인이라서 네. 저희 온 가족이 군선교사다라고 예. 생각하면서 군대 생활을 같이 함께 해왔습니다.
1: 예.
0: 근데 정말 감사하게 대대장 때 네. 93년도에 수피령 골짜기 거기 철새선 강원도 철원이에요.
1: 아, 네.
0: 그 마을에 처음을 부임을 갔는데 아주 낡은 교회가 길 옆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도로 포장이 되면서 비포장 길이었었거든요.
1: 네.
0: 도로 포장이 되면서 조금 보상을 받게 되고 그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는 길에 이제 흡수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1: 아이고, 예.
0: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1: 아, 교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현실에서는 없어지는 게 맞는
0: 네,
1: 과정이었겠군요.
0: 새로운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1: 네.
0: 사실 군대 교회 자금이 없잖아요. 건축을
1: 맞아요.
0: 해야 되는데
1: 네.
0: 그래서 국가로부터 보상을 조금 받게 되는 거예요.
1: 예, 예.
0: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성전을 짓게 됐는데 제가 그 성전을 지으면서 저희 남편이 대대장이니까 그 일을 부대 일을 맡아야 하니까 성전 건축은 그래도 내가 제가 같이 함께 돕겠다라고 해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희 새벽 기도를 매일 갔어요. 걸어서 가면서 기도를 했을 때 한날은 성전 건축 자금이 이제 부도가 날 수 나는 그런 위기가 있는데 새벽에서 애써서 말씀을 주셔서 3일간 금식을 제가 했는데 정말 기적처럼 제가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 마지막 날에 서울에 있는 어떤 분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본인이 기도하시는데 강원도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위기 건축이 중단될 위기가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해서
1: 네.
0: 근데 저를 떠올리게 해서 성전 건축 헌금을 2천만 원이나 보내주셔서
1: 그래요?
0: 네. 그런 기적이
1: 93년도에
0: 네 기적이 일어났고요.
1: 네네.
0: 그다음에 저희가 또 연대장 때 2000년도에 연대장 때는 교회가 좀 낡고 교회가 좀 좁아서 병사들을 다 수용을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어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때 또 어떤 기적이 있었는가 하면 군선교 오셨던 영락교회 권사님들이 계셨는데
1: 네.
0: 권사님 중에서 어떤 한 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애정을 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분을 영적인 어머니로 권사님 하면서 어머니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시작됐을 때 그분이 저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가 하면 일평생 모아놓은 예를 들어서 그분은요 생일 때 선물을 안 받고 나한테 감사 헌금을 해라 헌금으로 줘라라고 해서
1: 네네.
0: 그것을 통장을 모아놨던 게 18개 통장이었었어요.
1: 그래요?
0: 네네네 맹호포병 삼선교회 한규삼 권사님하고 정선희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모아놨던 그 통장 2억을 네, 네. 2억을 제게 그냥 통장을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내가 성전 건축에 저희 남편하고 제가 성전 건축에 사명이 있다. 그래서 맹호 포병 삼선교회를 그 당시에 군인교회 중에서

0: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선정된 와. 네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건축을 두 번 했는데 제가 사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는 성전 건축을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세 번째인데 예. 세 번째 기회는 이제 또 저희 손에 없는 거죠. 어떻게 될지네 예.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삽니다.
1: 이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이레의 좀 기적들을 맛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꿔 말한다면 이런 마음이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그 축복을 쉽게 경험하긴 어렵겠구나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0: 네, 그래서 맹호폭은 삼성계를 짓고 저희 남편이 이제 완스타로 진급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게 저절로 간증이 되는 거예요. 저 집은 성전을 건축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복의 근원으로서의 모델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1: 아, 그러면 이제 성전 건축 과정을 통해서 전도사님께서 배우신 교훈이 뭐 그런 부분이겠네요.
0: 네, 여호와 이레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를 도구로. 그래서 그때 정말 신기했던 거는 제가 평집사였어요. 예. 평집사였는데 성전 건축 헌금이 모자라니까 목사님 아는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제가 간증을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간증을 하면은 건축 헌금들이 막 모금이 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 건축에서 그 기금이 모자라면은 간증해서 기금을 받아가지고 와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걸로 뭐 여러 가지 다 했고 나머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뭐 저희 성물이 있잖아요. 네. 강대상 이런 거 할 때도 정말 하나하나 강대상에서 그 의자 헌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성함을 주시는 대로 다 그렇게 붙여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휴가 때면은 강원도 철원 수피령 군인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현리 가평 맹호포병 삼선교회를 이렇게 주는 이렇게 돌아와 보는 것이 저희들한테 정말 은혜스러운 그런 휴가 일정입니다.
1: 정말 뿌듯하고 네. 네. 나의 어떤 수고와 헌신이 여기에 심겨져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돌아보시는 거군요.
0: 네.
1: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셨고 이를 통해 역사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감격을 좀 받아 오신다라는 그 마음을 이제 사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전도사님의 진심 어린 고백을 통해서 그 감동을 저희도 좀 이어서 좀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간증 설교할 때 평집사였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마흔둘에 상담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예. 서울신학점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하면서 그때 간증 설교할 때 평집사였던 사람이 전도사가 됐고
1: 네.
0: 또 신학 박사가 됐고.
1: 네.
0: 그리고 신학 박사가 됐는데 대전에 있는 건양대학교에서 저를 교수로 임명해주셨거든요.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정말 기적처럼 제 네. 삶에서 제 삶에는 제가 거로 도구로 사용됐지만 정말 가이딩 인도하심 여호와 이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1: 저는 근데 전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이 생각나는 것이 그러니까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0: 네,
1: 그 찬양의
0: 아멘입니다.
1: 가사에
0: 네.
1: 보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0: 네.
1: 이런 가사가 이어지는데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채울 뿐 아니라 넘치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전도사님의 삶의 간증을 들으면서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 전에 전도사 사역을 하셨던 저희 어머님의 헌신의 삶이 저한테 본이 되셨었죠.
1: 아, 네. 아,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도 우리 삶의 교훈으로 잘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전도사님 뭐 이 부분도 저희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지난주에도 표현했지만 청년부의 간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전도사님의 나이대는 사실 실제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대부분 은퇴하고 삶의 큰 변화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전도사님께서는 노년에도 꿈을 펼치면서 그 누구보다 청춘답게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이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0: 네, 네 그게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제 내면의 대화예요. 예. 자기 질문이라고 해요.
1: 예.
0: 그래서 은퇴 후에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했으나 제 뜻이 아닌 주위 분들이 사역을 시작했더니 제주도에서도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됐었어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네네.
0: 그 책이 제 손에 없었으나 그 책을 쓰게 됐는데 그렇게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들이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고 2년 동안 그냥 작가의 길을 가게 하는 가이딩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동안인데 다시 또 배제돼.

0: 대학교에 라이프케어학과 노인상담을 가르치는 교수로 부임받았잖아요. 제가 은퇴 후 금태가 됐고 지금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난다라고 얘기하자면 그 모든 것들이 제 자신을 제 욕구를 알아차리는 데 집중을 했다. 세계 위인전들의 전기를 여성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전부 다 자기의 질문을 했어요.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What do you want? 남이야 정말 뭘 원하니? 너는 뭘 하고 싶어?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내면의 목소리죠. 그것 내면의 목소리 저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걸어온 발걸음이 여기까지 인도해왔고 제가 제일 행복한 게 실은 이 방송하는 거예요. 대학교 때 꿈이 아나운서였는데 떨어져서 그 꿈을 못 펼쳐서 이 방송하는 게 꿈이라 제 극동방송 엄청 사랑합니다.
1: 자, 사랑했더란 이제 찬송가 심리분석연구소에서 열심히 매주마다 이제 방송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매주마다 전도사님께서 또 다른 방송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오늘만큼은 좀 적극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0: 네, 소개해서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는 찬송가 심리분석 연구소는 전도사이셨던 어머님에 대해서 효도를 하는 마음이고요. 저희 아버지는 가요 일반 가요를 좋아했는데 그중에서 트롯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라디오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 제가 아버지한테도 효도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많이 올라와서 제가 마음이 우울증도 오고 좀 힘들었어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좋아했던 가요로 가요 심리분석 연구소 가사를 분석하는 그래서 제 유튜브 제목이 노래 속 인생 조이 TV입니다.
1: 노래 속 인생 조이 TV.
0: 네, 그래서 거기는 일반 가요에 대한 심리 분석 좀 주력 분야가 트롯인데요. 그래서 심리 분석하고 또 트롯으로 유명한 우리 이제 태진아 선배님 같은 분 인터뷰도 하고. 네. 그 모든 것들을 틀어서 추구하는 가치가 감동 채널입니다.
1: 감동 채널.
0: 네, 독자님들에게
1: 감동과 힐링.
0: 네, 힐링이 되는 그런 채널이 되고자 해서 좀 그렇게 방향성을 향해서 신앙적으로는 제가 믿음의 방향성이지만 그쪽은 또 감동으로.
1: 네.
0: 양쪽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1: 아, 정말 적극적으로 그 누구보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유튜브에 뭐라고 검색하면 되는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0: 네, 노래 속 인생 조이 JOITV입니다.
1: 노래 속 인생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뭐 틈날 때 노래 속 인생 혹은 조남희라고 검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도사님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셨는데 방송 가족분들에게 전도사님의 인생 찬양 한 곡을 좀 추천해 주시면서 방송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제 찬양이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 엄청 좋아하셨던 저희 어머니가 정말 찬양을 아름답게 부르시는데 496장이에요.
1: 네.
0: 주여 지난 밤
2: 내 꿈에 배웠으니
0: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이 노래를 저희 어머니는 저보다 더 아름답게 찬양을 하시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제가 꿈꾸는 모든 꿈들이 정말 꿈이 현실이 되는 실현이 되는 제가 상담학적인 용어를 자아실현이라고 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정말 좋아합니다. 어머니의 찬양이고 그다음에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엄청 그리워할 그 찬양이 496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1: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0: 네.
1: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0: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라는 것은 제가 천국 갈 때 제 생명이 닿을 때 주님 얼굴 배울 때까지 그런 꿈을 그러니까 저 아직도 꿈꾸는 소녀입니다.
1: 아, 우리 모두가 꿈꾸는 소년과 소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 그리고 전도사님 아마 간증을 드리면서 많은 방송 가족분들께서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신앙이 없으셔가지고 어려움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좀 아픔을 겪으셨는데 그 아버님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0: 예, 노년에는 권사직분도 받으시고 아버지가 어머니랑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으로 작년 4월 14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1: 아유.
0: 네, 제가 조금 정말 후회되는 것은 아버지를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랑 고백을 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했던 것들이 아주 뼈아픈 그리움으로 몰려와서 요즘은 효운동 모모 대표 총재로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맛있는

0: 거 사드리고 좋은 거 모시고 다니는 그런 효도를 합시다. 네. 라고 효운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불효녀 있기.
1: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 전도사님의 삶의 간증을 오늘 찬송가 심리분석연구소 특집 코너로 좀 전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좀 길게 방송가족분들께 소개해 주셨습니다.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네.
0: 저는 또 그냥 눈물이 핑 돌아서 네 글자로 감개무량 했습니다.
1: 감개무량한 시간. 네. 아, 오늘 지금 찬양이 흐르고 있어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이 찬양, 인생 찬양,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또 감동 찬양으로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송가 심리분석연구소 연구소장님이시고요. 더불어 찬송가 심리분석연구소 특집 코너 간증자셨습니다. 조남이 전도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0: 네, 샬롬.
1: 저도 이 시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 선거날입니다. 선거날 투표 현장에 꼭 가시고 모두 투표에 동참하시면서 참여함을 통해서 국민이자 더 나아가서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키워드는 주인이죠. 네, 참여하는 자는 주인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손님이다 라고 했는데, 자, 오늘 투표에 참여함을 통해서 주인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자, 오늘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입니다 주인, 주인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말씀 씨앗 이미지도 잘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샵 9330번 씨앗, 씨앗 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랑의 드란 제작 진행의 저는 장찬희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세요.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베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남대학교가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제3회 한남대학교 청소년 찬양축제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까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창, 중창, 밴드, 듀엣, 솔로, 워십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예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남대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바라기 선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라는 주제로 2026 여름 주바라기 청소년 청년대학 선교 비전 캠프를 진행합니다. 7월 23일 목요일부터 8월 15일 토요일까지 총신대학원과 한남대학교에서 청소년 캠프와 청년대학 캠프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바라기 선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CCC가 8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 신학대학교에서 청소년 청년 원데이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님, 달빛마을 김상진 목사님 등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춘 전문 강사와 사역자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 CCC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제자들 선교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대전 헬몬 수양관에서 DFC 1318 청소년 캠프를 진행합니다. 소그룹 중심의 캠프로 진행되며 교사를 위한 강의와 교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캠프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제자들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대전노회 주일학교연합회가 6월 15일 월요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대전평안교회에서 2026년 여름 성경학교 교사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코기토 차일드 연구소 박진희 소장을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일학교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6월 19일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위한 라마나욧 부흥성회를 엽니다.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복음사역과 단기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제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이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중리에 위치한 나무숲교회에서 제13회 말통축제를 엽니다. 레제나 하우스 대표 조상현 말통 목사님과 함께 룻기와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를 통독하며 각자 준비한 반찬과 간식으로 영과 육이 풍성해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제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세종사랑샘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 GSI 선교회 김남준 목사 초청 회심집회를 엽니다. 개혁주의 신앙에 관심 있으신 분은 세종사랑샘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복수동에 위치한 봄예술심리상담연구소가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봄예술 마음여행 워크숍 그림책으로 떠나는 마음여행을 엽니다. 6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소그룹 마음치유 워크숍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봄예술심리상담연구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대덕구 더감동에 위치한 한국병원 선교회 충청지부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한국병원 선교회 충청지부 원리의 기도회를 엽니다. 병원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국병원 선교회 충청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식장산, 청주부모산, 음성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도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이 기쁜 소식을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산성 그리스도의 교회 최창업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4: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네 가지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교훈의 대표인 시편과 겉사람을 책망하는 잠언과 속사람을 책망하는 전도서와 율법서인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으로 헤아려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를 구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구하라는 것이며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사람들과 더불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삶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지 못하다 할 때는 기록한 말씀으로 비춰볼 때 뭔가 맞지 않는 것이고 또 무슨 일을 행하는데 잘 풀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영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그 말씀대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모든 일에 평탄하고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평탄하지도 않고 형통치도 못하다면 이유는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더하든지 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3절 4절 이어지는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 중에도 뭐하라? 즐거워하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괴로움을 기뻐하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죠.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약해지고 약해지면 그 순간이 성령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듯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약해집니다. 그때 약속된 말씀을 묵시하면서 감사로 헤아리는 자에게 성령의 보증으로 능력이 오고 온전케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묵상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면서 진리를 높이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진리를 항상 묵시하면서 어떤 환난을 당하면 바로 진리를 높이게 되면 하늘에서 의가 하감하게 됩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서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0: 때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한 이사야 3장 8절 말씀에 보면 영광의 눈으로 항상 우리의 언어와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말, 의로운 말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진리를 높이면 약속된 의가 하늘에서 하감하게 된다고 시편 85편 11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우리에게도 환난이 오고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환난을 계속해서 당합니다. 왜 당하나 보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려고 환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은 왜 오는가? 주님이 함께 모으는 자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의의를 구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코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정리합니다. 환난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는 증거요. 연단은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며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멋지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산성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창원 목사였습니다. 할렐루야.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전 산성 그리스도의 교회 최창원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됐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2-581-5585번, 581-5585번, 대전 산성 그리스도의 교회나 0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투표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새벽부터 움직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아침 일찍 다녀왔는데요. 일찍인데도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낮 기온이 뜨겁다 보니 일찍 움직이신 것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몸소 경험하는 시간 소망의 기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일인데요. 선거일을 앞두고 있으면 조금 더 긴장함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되죠. 이 나라를 위해 성실과 정직으로 앞서줄 분이 누군가 살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남북으로 나누어진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복음 통일의 길로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를 떠안고 가야 하는 과제가 있기에 한 표 한 표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 이런저런 사정으로 투표에 참여 망설이는 분들 안 계시건지요. 국민에게 주어진 참여의 권리니까 꼭 참여하시기 바랄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절실한 이 민족임을 기억하며 소망의 기도 출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삶의 여러 부분들에서 어찌해야 될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마음 조아리며 기다리는 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많으실 텐데요. 누군가 사랑하는 이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픈 전도 대상자들,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놓고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러한 제목들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앱을 설치하고 들어오셔도 더 생생하게 들으실 수 있고요. 생방송 채팅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내 번호 나오기 원치 않는다 하시는 분은 익명이라고 보내주시면 번호는 소개하지 않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또 전화통화로도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간단히 기도 제목 적으시고 전화라고 보내주시면 연결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0: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소망의 기도는 실시간으로 청취자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유료 문자고요. 핸드폰에서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누르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거나 직접 통화 원하시면 문자로 전화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또 기도응답이 있으신 분들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오셔서 간절히 기도해 주실 목사님 소개해드립니다. 선화성결교회 차승환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안녕하십니까.
0: 오늘은 선거일이라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선거까지 투표까지 하시고 오셨다 그러셨어요.
1: 네, 바쁜, 맞습니다.
0: 바쁜 아침 시작하셨네요. 오늘도 우리 소망의 기도 청취자분들께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 끝나시면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오늘은 특별한 기도를 좀 해주시고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로 하여금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을 바르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를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 민족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이번에 각 지역의 좋은 지도자들이 선출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고 용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전국적으로 지방선거가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그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 선출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선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백성 이민족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하나님 지방선거를 통해서 하나님 전국에 참으로 중심이 바른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 정직하고 성실하며 진실한 분들, 의로운 분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각 지역의 지도자로 선출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로 더 바르고 성실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에게 주님께서 큰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613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세종 온누리교회 선우 순옥 권사입니다. 먼저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져 성실하고 청렴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기를, 이념을 넘어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국민들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선출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투표를 위한 또 선거를 위한 기도 제목과 함께 김아이린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 부탁입니다. 손주 이도의 뇌가 정상적으로 되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기능이 온전해지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또 홍은성 집사님의 아버님 홍은표 성도

0: 님께서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폐혈증, 간 수치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님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투표와 함께 우리 김아이린 집사님 손주 이도 최이도 뇌의 정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셨고요. 또 홍은성 집사님의 아버님 홍은표 성도님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깨어나기를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해오셨어요.
1: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세종 온누리교회 손호순호 권사님이 함께 믿음 생활하는 교우들의 그 아픔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공정성대하게 선거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꾼이 선출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한 김아이린 집사님 하나님 그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손주 최이도의 내가 정상적으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하나님 그 이도의 내가 하나님 정상적으로 되게 하셔서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 어려움 없고 힘든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해지도록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홍은성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홍은표 성도님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의식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폐혈증과 간 수치도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앉아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시면 아멘. 의식에서도 돌아오게 되고 연약한 제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능력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심으로 하나님 이도와 또 우리 홍은표 성도님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마다 끼어서 온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셔서
1: 예, 맞습니다.
0: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아닐까.
1: 예,
0: 우리
1: 맞습니다.
0: 세종 온누리교회 선우순호 권사님의 타인들을 위한 기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705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전에 기도 요청했던 작은 교회 전도사입니다. 6월 5일에 예정된 갑상선 암 수술을 앞두고 어제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갑상선보다 더 급한 편도의 암이 확인돼서 편도 수술 후에 갑상선 암을 제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소망의 기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작은 교회 전도사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자신의 암 수술을 놓고 기도 요청을 해오셨어요. 지금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얼굴은 모르지만 7057번님이십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좀 마음을 함께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께 격려의 말씀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1: 네, 전사님 목회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또 큰 또 수술을 또 당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저도 아파보니까요.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더 기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오랫동안 투병하셨는데 어머니의 투병을 보면서 우리 송도님들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더 진실해지더라고요. 우리 전사님 이번 이 암 수술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도록 꼭 붙잡고 수술 잘 해서 회복하셔서
0: 아멘.
1: 또 남은 또 사역 정말로 그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선한 목자 되시는 그런 전사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1: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0: 아멘.
1: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7057 우리 전도사님 참으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사역의 일을 달려가고 있는 일에 하나님 뜻하지 않게 갑상선 암이 발견이 돼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급한 편도의 암이 확인되고 수술하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0: 을 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 편도에 있는 그 암도 잘 제거되게 해 주시고 그 이후에 갑상선 암도 잘 치료되게 해 주셔서 우리 전사님이 참으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심을 신의 역사를 크게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전사님 그 사역할 때 참으로 병들고 하나님 상처받은 이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전사님 되게 해 주시며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치료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증거하는 전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하는 이 고백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도 많으실 텐데 또 자신의 이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것은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까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하는 고백이 담긴 한마디죠.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심이 이 말이라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전도사님 힘내십시오. 6834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이 37세인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못하고요. 믿음의 신실한 배우자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만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37세 사업가이신 아드님을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6834번님께서 보내셨어요.
0: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6834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아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 37세 우리의 아드님, 하나님께서 그 사업 중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직 하나님 결혼을 해서 거래를 못하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업 중에 하나님 믿음의 신실한 배우자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담이 하나님 홀로 고쳐하는 것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보셔서 하와를 보내주심과 같이 믿음 좋은 하와 같은 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더 늦지 않게 가정을 꾸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평생토록 주님의 영광을 사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사업을 하다 보면 바빠서 또 다른 것에 신경을 못 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부모님이 또 신실한 배우자를 위해서 옆에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 아드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세우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128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손주 우진이는 대학생인데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믿음의 명분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1281번님께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믿음의 호주신 것 같아요. 우리 대학교에 가고 이러면 참 신앙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0: 맞습니다.
1: 손주분 대학교에 가면서 신앙생활 다시금 회복하기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0: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하셨습니다.
1: 주님.
0: 우리 1281 성도님이 하나님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녀들 모두의 마음속에 손주들 그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 찾아가 주셔서
1: 아멘.
0: 하나님 참으로 다윗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주님을 만나듯이 주님 자녀들 손주들이 모두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손주 김우진 학생 이제 대학생입니다. 하나님 예전에 신앙생활 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떠난 것 같습니다.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예전에 가했던 그 믿음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대학

0: 생얼쟁이 하나의 좋은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좋은 선배들 만나게 해주셔서 아멘. 젊은 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제가 할머니가 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그러니까 믿음의 이 신앙의 대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데 누구든지 자녀든 손주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대로로 열리지 않나. 가장 우선이 될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1281번님도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자녀들, 내 손주들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이 간절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1281번님 끝까지 기도의 손 내려놓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랄게요.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599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대전 평성교회 강현숙 사모님을 위해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폐암 치료 중에 식욕 부진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우측 눈 마비로 복시현상 생겨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30년 넘게 헌신하신 사모님께 새 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되길 간청합니다. 네, 30년 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우리 사모님을 위한 대전 평성교회 강현숙 사모님 위한 기도 제목 너무나 마음 뜨겁게 담아서 보내주셨네요.
0: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대전 평성께 강현수 사모님을 위해 축복기도 합니다. 우리 3599 성도님이 사모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폐암 치료 중에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한낱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는데 우측에 눈이 또 마비가 되어 복지 현상까지 생겨서 하나님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30년 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사모님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랑하고 증거하는 사모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폐암도 깨끗하게 치료되어 완쾌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눈이 마비되었던 것 다시 돌아와 하나님 눈이 밝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암병 깨끗하게 고침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는 우리 사모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했던 것이 헛됨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우리 대전 평성교회 강현숙 사모님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섬기고 헌신하신 분이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우리 사모님 마음에 임하실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모님을 위해서 뜨겁게 사랑의 기도를 해주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모님께 날마다 날마다 끊이지 않고 넘치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579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께서 성도 한 명 한 명을 너무 아끼셔서 헌신하고 계셔요. 성도 한 영혼이라도 예배 나갈 수 있도록 왕복 4시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일과 수요일마다 지방으로 차량 운행을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차가 15년이 지나가고 있어서 하나 둘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안전하게 사역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새로운 차로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너무나 마음 뜨거운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사역 그리고 또 차량 운행에 대한 이 자동차로 인한 사역을 보시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우셨나 봐요.

0: 예, 579의 성도님, 참으로 목사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이 귀한 그 기도와 마음을 열납하셔서 우리 목사님 사역과 또 찬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5791 성도님이 하나님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목사님 성도 한 명 한 명을 너무 아끼셔서 헌신하고 계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예배에 나갈 수 있도록 왕복 4시간 거리를 불구하고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지방으로 차량운행을 나가시는데 하나님 목사님이 운전하는 그 운전대마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동석하여 주셔서
1: 주님.
0: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되게 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15년이 지나 하나둘 차가 고장이 난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목사님 안전하게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차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참으로 성전 예루살렘 성전 입성하실 때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며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하나님 그 나귀의 주인이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 사역에 필요한 한 것 하나님 공급하여 주셔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 목사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 달려가는 그 길이 주의 은혜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한 하나님 길이 되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필요한 차량도 속히 하나님 구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우리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청취하시는 성도님들 아마 마음에 감동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나라에 아직 2시간씩 왕복 4시간씩 차량 운행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태우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지요. 우리 5791번님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또 대전극동방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전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라를 위해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한 곡 주님께 올려드리며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다리겠습니다.

0: 아멘. 305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이 지난날 방광암 수술을 여러 번 하고 내일 4년째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정상 수치가 나와서 5년차에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관리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3055번님 마음 조마조마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회복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셨어요.
1: 권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 네. 우리 305 성도님, 사랑한 남편이 그동안 하나님 여러 번 방광암 수술을 하나님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4년째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정기검진에서도 정상수치가 나와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도합니다.
0: 아멘.
2: 5년차의 완치 판정을 받을 그 시간까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0: 아멘.
2: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305 성도님의 사랑하는 남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암수술을 잘 끝내게 하신 하나님, 이제 완벽하게 고쳐주시옵소서.
0: 아멘.
2: 완치 판정을 받고 평생토록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0: 아멘,
2: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재발하는 일 없도록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2: 예수님 귀하신 이름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우리 남편분 손 꼭 잡아드리는 우리 아내분이 계셔서 더 많이 힘내시고 달려갈 것입니다. 1489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먼저 중보기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5월 15일에 드린 새 경산 시민교회 이승영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권호규 사모님의 뇌수술을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도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 제목 올립니다. 과거 모동교회에 출석을 하였던 임세규 씨가 폐암 말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모동교회 김희신 목사님께서 하신 기도 요청이세요. 전에부터 다니셨던 우리 임세균님의 기도, 또 그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폐암 말기시라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요청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 뇌수술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해서 함께 감사를 나누고자 또 올려주셨어요.
2: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합심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먼저 나는 새 경산 시민교회 이승연 목사님 사모님이신 권호규 사모님, 5월 15일에 내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0: 아멘,
2: 드립니다.
0: 아멘.
2: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속도도 더 빨라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 사역의 그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2: 하나님, 우리 김인신 목사님 참으로 그동안 교회 출석하던 임세교님이 폐암 말기 속에서 어려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0: 아멘.
2: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면 하나님 고침받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0: 고맙다 우리 임세교 성도님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 이번 아버지 하나님 안무를 통해서 주님을 붙잡게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가정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목사님이 성도를 향한 그 간절한 그 기도에 주님께서 기억하여 아, 주셔서 네. 상한 영혼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1: 아, 네.
0: 이로 인해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가요 아, 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목사님 이 땅 구석구석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0: 맞습니다. 그것이 이 대한민국을 아직도 하나님께 붙잡으시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성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우리 1489번님 모동교회 김희신 목사님도 그런 분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끝까지 함께 우리 임세균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629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윤여필 언니의 아들이 일하다 떨어져서 전신마비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습니다. 상체 신경이 살아날 정도로 많이 호전됐지만 아직 손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하체는 마비 상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부모와 형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 윤여필 언니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9629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아드님이 참 힘든 일을 겪으셨어요.
0: 그렇습니다. 우리 9629 성도님 이 일이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반드시 상황은 바뀌어지고 환경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9629 성도님이 사랑 언니 윤여필 언니의 하나님의 가정 위에 기도합니다. 그 윤여필 하나님 그 선생님의 아들이 일하다 떨어져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상체 신경이 살아날 정도로 많이 호전됐지만 아직도 손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있고 하체는 마비 상태입니다. 주님 이번 기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달리다굼 하나님 일어나라. 주님께서 그 윤여필의 아들 하나님 마비된 그 청년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여 주셔서
1: 아멘.
0: 하나님 손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게 하시고 마비된 하체가 회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번 기회가 그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그 가정이 하나님 9629 성도님의 그 간절한 기도로 가정 모두가
1: 아멘.
0: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멘. 큰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과 또 형제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9629번님이세요. 힘내시기를 바랄게요. 0242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딸 정민이가 5월 30일 공채시험에 응시했는데 내일 결과가 나옵니다. 많이 떨리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곳으로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0242번님의 기도 제목이네요.
0: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0242 성도님의 사랑하는 딸 정민 양 5월 30일 공채시험에 응시했고 내일 이제 결과가 나와서 초조하게 그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1: 아,
0: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한 딸 우리 정민 양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이번 공채 시험의 결과에 따라 하나님 저의 삶이 인도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0: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곳으로 하나님 인도받아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저의 삶이 윤택하며 평강으로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한 딸 정민양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곳 미리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을 얹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0242번님인데요. 우리 딸 정민양이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 늘 기억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어느 곳에든지 든든하게 서시기를 바랄게요. 301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막내딸 지영이를 위해 기도 요청합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방학기간이 15년 가까이 됩니다. 지금 25살 대학 졸업반이고 미리 취업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아니지만 후에 취업할 좋은 직장 허락해 주시고 앞으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실한 배필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모태신앙인 우리 따님을 위한 기도 제목이세요. 방학기간이 15년이나 되었네요. 마음 많이 아프시죠?
0: 우리 3013 성도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모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서지영 양 하나님께서 또 졸업도 잘 되게 하시고 또 예비된 곳으로 하나님께서 취업되고 그곳에서 좋은 또 배필도 하나님께서 만나시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약속하신 하나님. 3013 성도님이 사랑한 딸 서지영 양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다가 하나님 저가 하나님 이제 주님을 떠난 지 하나님 15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은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 그 어머니가 가르쳐준 하나님 그 믿음의 하나님 씨앗은 하나님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이제 25살 대학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대학 졸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취업의 문도 주님께서 열어주시되 하나님 믿음의 직장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좋은 직장에서 하나님 그곳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또 하나님 저가 한 평생을 함께할 믿음의 좋은 배필을 만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와의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아담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서지영 양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믿음 좋은 형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꾸려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3013 성도님이 사랑한 딸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이루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3013번님께서 15년 가까이 이렇게 옆에서 따님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앞서가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꼭 붙들고 또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바랄게요. 7510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이가 친구 관계로 힘들어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잘 버티고 견뎌내며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저 지켜볼 수 없는 이 자녀의 친구 관계 7510번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세요, 목사님.
0: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으로 그 관계 속에서 힘들어할 때 부모의 마음은 속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하나님 그 친구 관계를 통해서 또 인격도 성숙되고 또 세상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기간이 되도록 기도하신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7510 성도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자녀가 지금 친구

0: 만남도 좋은 친구들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주심과 같이 하나님 그렇게 좋은 친구들, 좋은 아버지 하나님들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자녀의 친구 관계가 힘들다라는 거를 우리 부모님이 알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그것이 문제이지만 이렇게 친구 관계로 힘들어하는 부분들 잘 살필 수 있도록 그러면 옆에서 충분한 협력이 되니까 우리 7510번님 끝까지 만남의 축복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가요. 마지막 기도입니다. 2822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아들이 기독 학교를 다니는데 공부의 목적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 때마다 만나 주시고 또 낭비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는 시간으로 붙들어 주세요. 운영하는 사업장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당사자는 무단결근으로 연락 두절이고 모든 상황이 잘 해결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금식과 작정기도로 나아가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모든 문제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아드님을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과 사업장을 위해서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작정하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0: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아들이 기도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그 공부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공부의 하나님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게 만들어 주셔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그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일꾼으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도 학교에게 예배 시간이 많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만나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안에서 청소년 시절이 잘 성장되는 시간이 되도록 한 시간 한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운영하는 사업장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당사자는 하나님 무단 결근으로 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할 뿐입니다. 금식과 작정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억울함이 풀어지게 해 주시고
1: 아멘.
0: 문제는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바람과 파도를 주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의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주님께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만들어 주셔서 사업장에 일어난 그 풍랑과 파도가 속히 잔잔해져 예전처럼 더욱더 강건한 사업장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사업장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일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 보내주시고 해결 방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1: 아멘.
0: 손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사업장에 우리 행정적인 절차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만남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정말 바다가 잔잔해지고 또 고요해지는 그런 혼란 역사를 2822번님의 사업장에 허락하시라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의지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했는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를 섬겨주시는 믿음의 기업 소개합니다.
2: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 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 비트윈 스터디 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 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 타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0: 희망의 기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 기도 제목들 보내주셨는데요. 다 하지 못한 기도는 내일 이어서 또 기도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과 기도로 함께해 주신 분은 선화성결교회 차승환 목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1: 예, 감사합니다.
0: 또 소망의 기도 우리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응원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1: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꼭 붙잡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망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0: 아멘. 오늘도 소망의 기도와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만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람의 말을 듣지만 특별히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과 귀한 동행이 있으신 오후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소망의 기도 진행의 홍성이었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도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도원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

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하늘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에게 숨겨진 재능, 하나님 나라의 보물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2019년에 프랑스 파리의 북부의 한 시골 마을에 살던 90대 할머니가 이사를 하려고 집안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엌 조리대 바로 위에 가스

스트레인지 불길이 닿는 그 벽면에 아주 낡고 시커먼 작은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던 거죠. 평생 동안 이 할머니께서는 그냥 흔한 모조품 종교 성화인 줄 알고 그렇게 별로 신경 쓰지를 않았다라고 해요. 방치해 둔 거죠. 이삿짐을 옮기러 오신 분이 그 그림을 보고서는 이거 혹시 모르니까 정밀 감정을 좀 맡겨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정밀 감정을 맡겼는데요. 이 그림이 알고 보니까 13세기 르네상스 문을 열었던 이탈리아의 아주 전설적인 거장이었던 치마부에가 그린 1280년에 그린 잃어버렸던 명작 조롱당하는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수백 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림이에요. 근데 그의 경매에서 하나 기준으로 이게 320억 원에 낙찰이 됐다라고 해요. 현재는 프랑스 정부가 국가 보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의 본질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건 처음부터 거장의 걸작이었어요. 다만 주인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기름때 속에 방치해 두었던 거죠. 예전에 이제 신방을 갔을 때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한숨 푹 쉬면서, 아유 목사님, 저는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솔직히 제가 잘하는 게 없어요. 노래를 잘하길 하나, 말을 잘하길 하나, 그렇다고 부자이길 하나, 아유 그냥 저는 요즘 자리만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거 내 이야기인데 하시는 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도 재능이라는 걸 주신 걸까? 나처럼 평범하고 벌벌려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라는 것을 주신 게 맞을까? 이런 질문인 거죠. 오늘 로마서 12장은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하고 있는 장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이 복음의 진리, 즉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2장에 와서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헬라어로는 운이라는 단어인데, 지금까지 내가 말한 그 모든 은혜를 너희가 받았다면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오늘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재능 콤플렉스를 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전반기 보니까요, TV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정말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보니까요, 막 노래 잘하는 사람, 춤 잘 추는 사람, 요리 잘하는 사람, 참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지요, 천재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를 켜보면은요, 막 10살짜리 아이가 피아노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치는지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을 보면요, 아유 노래도 기가 막히게 해요. 그거 보면요, 아유 나든 그동안 뭐 했나 싶은 거죠. SNS에 수많은 사진들이 올라오잖아요. 막 어떤 친구는 막 초등학생인데 마라톤을 완주했다고 하지 않나, 어떤 친구는 아직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자격증을 막 5개 6개 땄다고 하지 않나,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영재학교에 들어갔다 그러지 않나. 내 자신을 보면 나는 오늘 아침에 양치질하고 겨우겨우 교회까지 온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 거짓말을 믿게 돼요. 첫째 거짓말은 재능 이꼴 탁월함이라는 등식입니다. 무언가를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잘해야만 그게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저 그냥 좋아하고 즐겁고 꾸준히 하는 것은, 아유 이거는 재능 축에도 끼지도 못해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재능 이꼴 무대 위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박수 소리를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만이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아니면 따뜻한 밥상을 누구를 위해 차려주는 것, 아니면 묵묵히 청소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재능이 아니라 그냥 일로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향해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이 3절에 나오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표현을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 프로네오라는 단어를 4번 연속해서 쓰고 있는데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높이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생각해야 할 만큼 생각하되 분별 있게 생각하라.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너무 높게 보지도 말고 너무 낮게 보지도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비하하는 거. 아유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부정하는 고백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아유 하나님이 주신 건 아유 이거는 선물도 아니야,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고백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놓으신 보물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아유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아유 내가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한 자라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는 무려 5번이나 하나님께 변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얼핏 봤을 때 아유 모세가 겸손해서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왜요? 모세의 아유 저는 못합니다 이 말이 겸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유 하나님 저 잘못 보셨어요. 아유 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저는 재능이 없어요. 아유 저는 안 돼요. 아유 저보다는 저 사람이 잘해요. 습관적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이라는 선물을 의심하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의 재능 컴플렉스는 한 사람만의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를 한 몸의 지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내 재능을 묻어두고 있으면 공동체 전체가 그만큼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지손가락이 아유 나는 손가락답지 못해 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은요 이 손으로 컵을 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발 하나가 아유 나는 오른발보다 못났어 라고 그냥 나는 앞으로 못 가라고 하고 있으면 그 몸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힘듭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재능을 그대로 묻어두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들도 이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요. 첫째, 세상의 처방은요 자기 개발입니다. 좋은 책들 많아요. 또한 검사들도 많아요. 제가 국민대 다닐 때 보니까 검사들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MBTI 우리가 아는 것도 있지만 뭐 갤런 강점검사, 애니어그램, 무슨 무슨 적성검사, 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검사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중심에 두고 나를 분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강점, 나의 약점, 나의 성향, 나의 잠재력 모든 것이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납니다. 여러분 작품을 볼 때에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을 모른 채 그 작품의 진짜 용도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고물상에서 이상한 기계 하나를 샀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상한 기계를 샀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이게 어떻게 쓰는 물건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계의 용도를 알기 위해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우리 자신

신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는 안 물어보고 자꾸만 내 모습만 보고서는 내 앞길을 정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 보물을 우리에게 숨겨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용처를 누구에게 여쭤봐야 돼요? 만드신 하나님께 여쭤봐야지요.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의 처방은 비교를 통한 동기부여를 할 때가 있어요. 아유, 저 사람은 했는데 나라고 못할 거 있어? 여러분, 이게 비교로 인해서 자극받아가지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오히려 더 깊이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 이 비교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하나 올라가 보세요. 그 뒤에 더 큰 산이 있어요. 더 큰 산 올라보세요. 또 다른 산이 보여요. 여러분, 비교의 사다리에는 꼭대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이 확 뒤집혀요. 비교 때문에 뒤집힙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였더라. 질투한 거예요. 질투한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사울이요, 비교 지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이미 왕이에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분노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되잖아요.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울은요, 키도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신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잘난 사람이 비교의 늪에 한번 빠지니까 모든 축복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어 무의미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비교는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없는 것만 자꾸만 보게 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뭐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보물을 찾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처방은 도피예요, 도피. 아유, 내가 무슨 재능이야, 그냥 적당하게 살지 뭐. 가장 슬픈 처방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박힌 가시를 뽑지 않고 그냥 옷으로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곰죠, 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무섭게 책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 달란트를 받고 땅에 묻어두었던 자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도피는요,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처방의 공통점이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위해, 그 나라는 틀에 갇혀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본받지 말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시스케마티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외형적인 틀, 겉모양에 자기 자신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에 변화를 받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같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틀에 여러분들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들 자신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안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답안지를 아무리 베껴 써보세요. 진정한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본질적인 변화, 마음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에게 숨겨진 재능, 하나님 나라의 진짜 보물찾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첫째, 보물찾기의 시작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난번 예배 때 번아웃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잖아요. 여기에 보면 헬라어로 디스안조산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살아있는 희생제물이라는 뜻이에요. 레위기의 제사에서 짐승은요 일단 잡혀져서 피를 흘리고 죽은 다음에야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의도적으로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쓰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한 번의 극적인 죽음이 아니라 매일 갱신되는 지속적인 자기드림이라는 거예요. 산제물은 자기 안에 힘을 짜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의 공급을 받으면서 드려지는 제물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말해요.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라는 게 헬라어로 로기켄 라트레이안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 로기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직의 어원입니다.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Your Reasonable Service라고 하고 있어요. 합당한 예배, 이성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마땅하며 가장 이치에 맞는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뭔가 내 것을 떼어드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헌신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숨겨진 보물, 내 안에 숨겨진 그 재능을 어떻게 찾느냐? 하나님께 드려봐야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숨겨진 그 은사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봐야 알 수 있는 거죠. 평생을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라고 하시던 권사님이 계세요. 이 권사님은 글도 많이 못 배우셨고 노래도 잘 못하시고 앞에 나서는 건 더더욱 못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새가족 식사 봉사할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손을 드신 거예요. 아유,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밥은 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시작하신 거죠. 그렇게 시작한 봉사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그 권사님이 차려주는 밥상 때문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른다라고 해요. 새가족들이 그 밥을 먹으면서 우는 거예요. 아유, 이런 따뜻한 밥상을 얼마나 오랜만에 먹어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밥 한 그릇이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에 정착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해요. 그분의 재능이 뭐였어요? 아유,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유, 그런데 밥 하는 건 할 줄 알아요. 그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그 묻혀 있었던 그 따뜻한 손맛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더니 그 보물이 발견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러한 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르가라는 인물이 나와요. 도르가. 요파에 살았더니 여인이요. 무슨 큰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바느질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과부들에게 옷을 만들어주는 했고요. 근데 그 옷을 만들어주던 그 도르가가 어느 날 죽어요. 근데 베드로가 갔더니 과부들이 울면서 그가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리고 나서 기도하며 베드로가 그를 살려내요. 왜요? 그의 바느질 한 땀 한 땀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보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된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살려달라고 요청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보기 전에는 일단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드리세요. 우리의 삶을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이 보물의 모양은요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 8절에 보면 은사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카리스마타예요. 여러분,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거든요. 은사는 본질적으로 은혜의 선물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서 12장, 예배소서 4장에서 은사의 목록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거든요. 근데요, 다 달라요. 학자들이 이 본문을 두고 은사의 목록은 닫힌 목록이 아니라 열린 목록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성경이 언급한 은사 이외에도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의 목록들을 잘 보세요. 예언의 은사, 성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의 은사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요, 이 은사들 중에 절반 이상이요 화려한 조명을 받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오히려 무대 뒤편의 은사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섬기는 일이 은사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디아코노니아라고 쓰고 있는데 이 섬김의 은사가 무슨 뜻이냐,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일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빨래를 개는 것, 의자를 정리하는 것,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는 것을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파라칼레오라고 해서 옆에서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친구들의 그 카톡에 답장할 때 정성스럽게 답장하는 것도 은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즐거움으로 베푸는 것이 은사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은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 31장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짓는데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요.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아멘. 발견하셨습니까? 여기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에.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충만해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세도 아니고요, 여호수아도 아니고요, 이 부살레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는 목수였어요. 금속 세공을 했고요, 보석을 깎았고요, 천을 짰던 공예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그 손재주를 성령의 은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설교하는 것만 영적이고 강대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누군가의 손끝, 누군가의 살림솜씨,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충분히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평범해 보이는 재주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임하실 때에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의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보물이라는 것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보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요 헬라 시대에 귀족의 명령에 평민이 복종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위계 질서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됐던 단어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 비유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몸은 위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이라는 거예요. 손이 발보다 위가 아니고 발이 손보다 아래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5절 끝에 서로 지체라는 표현이 그래서 굉장히 혁명적인 말이에요. 헬라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평등에 대해서 말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재능을 나의 개인 소유물로 여길 때가 있는데 성경은 재능을 몸 전체를 위한 기능으로 보고 있어요. 한 음악 평론가가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듣고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연주가 끝난 다음에 야, 가장 잘 연주한 사람을 찾아보자, 그리고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가장 잘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더래요. 바이올린이 너무 아름다웠나? 첼로가 환상적이었나? 아니야, 호른의 음색이 좀 특별했나? 아니, 도대체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지휘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누가 가장 잘했냐 그랬더니 오늘 잘 연주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우리 모두가 가장 잘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교황국에서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빠지면은요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정원교회라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도요 여러분들 한 사람도 없으면은요 한 사람만이라도 빠져있으면 미완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바울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 양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무슨 얘기예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0: 보물은 관계 속에서, 사랑 안에서, 공동체 가운데에서 비로소 빛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사를 통해 우리를 드리는 건, 또한 무대 뒤에서 어두운 곳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 섬기는 것, 공동체를 위해 사는 것 어느 하나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 재능이 더 빛나 보여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회의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길의 끝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하늘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826-0191번 하늘정원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1: FEBC 극동방송입니다.

잠언 15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어디서든지 지켜보신다는 의미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려 하고 죄의 노예가 되기가 쉽겠죠. 오늘도 어디서든지 우리도 주님의 눈을 피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두 곡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주인 위하여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 윤지원의 오보의 연주로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왈츠 A플랫 메이저 작품으로 34번 가운데 1번 블라드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쇼팽의 와일츠 A플랫 메이저 작품번호 34번 가운데 1번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멘델손의 작품 가운데 준비했는데요. 멘델손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3악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에나인 얀시안의 바이올린 연주,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라이프치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에나인 얀센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하신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콘체르토의 3악장 함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호른 콘체르토 1번 D메이저 작품 번호 412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호른이라는 악기는 금관악기로서 아주 배음이 풍부한 악기이죠. 그래서 여러 악기의 음색을 융합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런데 독주악기로서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특별히 모차르트 그리고 낭만시대로 와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호른 콘체르토를 참 많이 남겼습니다. 아, 오늘은 그 가운데서 모차르트의 호른 콘체르토 1번 D메이저 작품 번호 412번의 1악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 특유의 고전시대의 선율의 미와 또 호른의 풍부한 울림을 느끼실 수 있는 아주 멋진 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작품을 게르트 하르트의 호른 연주,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호른 콘첼토 D메이저 작품 번호 412번 가운데 1악장 알렉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소마트리오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 데이
1: 6월 3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이어달리기는 이어달리기인데 네.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라는 말 혹시 아시는지 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북한 전역에 요즘 청소년들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편지를 쓰고 또 계주 형식으로 평양까지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충성심을 경쟁적으로 유발하려는 일종의 행사인데 네. 이 북한은 큰 행사를 앞두고 종종 이런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요. 근데 한 사람을 향한 충성을 보여야 하는 북한의 청소년들인데 이미 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충성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북녘의 청소년들, 이 청년들이 겉으로는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네. 이미 뭐 자본주의들을 많이 맛봤고요. 또 자유

0: 두 세계를 동경하게 되면서 말뿐인 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짜 충성을 보여야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소중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1: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네. 우리 남과 북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면서 헌신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0: 오늘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오 해피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남과 북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오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출석 인사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무엇 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네. 샵 1069번으로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계절 첫 찬송 올려드릴게요.

0: 찬양사역자 지영의 음성으로 그리스도의 계절 오늘 오해피데이 첫 찬양을 함께 했는데요. 우리 남북한의 모든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큰 꿈을 갖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헌신하고 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1: 그렇게 기도의 한 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출석 인사로 보내주고 네. 계세요. 울산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도하고 와서 떡국 먹고 빨래개며 듣고 있어요. 샬롬이라고도 문자 보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이렇게 오전에 뭐 전도하고 오신 분들 계실 거고요.
0: 특별히 오늘이 또 이제 임시 공휴일이라서.
1: 그렇죠.
0: 아마들 좀 여유 있게 보내시면서 자녀들과도 함께 하실 텐데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고 충성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축복하실 때 북녘의 아이들도 기도하시고 또 네.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많은 후보자들이 이제 나왔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할까? 여러분도 보시면서 이제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좋은 일꾼이 뽑히는 거 그리고 기도하시고요.
1: 네.
0: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표 여러분 이 투표권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1: 아멘.
0: 네.
1: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또 복음 통일을 위한 소망의 한 줄 한 줄 출석 인사로 샵 1069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
0: 네.
1: 다음 세대를 위한 소망을 어린이들에게 함께 나눠주고 싶기도 합니다. 인천 송도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0: 네.
1: 라고도 주셨고 북한의 아이들 세대 저의 딸과 같은 아이들 세대 다음 세대들도 얼른 복음 통일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0: 아멘.
1: 소망합니다.
0: 네.
1: 6376님도 기도의 한 줄 보내주셨어요.
0: 그리고 오늘 선거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뛸 수 있는 분들이 그리고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분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는데요. 정말 이런 기도 중요합니다.
1: 아멘.
0: 예, 잊지 마시고 오늘 꼭 투표장으로 지금 고고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투표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1: 그렇죠. 예.

0: 네, 오늘 또 지역의 일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는 이런 마음들이 모아서 남북의 하나됨을 위해서도 또 헌신할 분들이 세워지는 날이니까요. 여러분, 아직 투표 시간이 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한 네. 5시간 정도 남았는데 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오 해피데이 수요일 순서 만나볼게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뼘 한뼘 좁혀보는 한뼘 차이, 언어 차이 퀴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북방 지역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러시아 지역으로 외화벌이를 갔다가 네. 극동방송을 청취한 한 형제님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그리고 듣고 싶으신 찬양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도 그리고 축하사연도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하시지요.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자, 오늘도 자녀들이 아마 집에서 듣고 계신 분들, 자녀들과 함께.
1: 네.
0: 그렇죠? 공휴일이라서 편안하게 듣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투표하시고 방송 들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0: 오늘은 또 가족분들이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1: 그래요.
0: 그럴 줄 믿으면서 또 치킨 상품권이 남아있는 만큼. 아~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 상품권을 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 민수 이야기 준비되어 있죠?
0: 북한이 고향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북한어 표현이 하나 나오거든요. 네.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꽁트 후에 보기까지 내드리니까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 뼘 차이.

0: 아우 힘들어. 아 집에 오자마자 그냥 다리가 말을 안 듣네. 아.
1: 그러니까 지금 여보 얼굴이 딱 거느죽 하려는 그런 얼굴이에요.
0: 거느죽 뭔가 내가 게으르다 뭐 그런 느낌이지. 이거 상당히 부정적인 말 같은데 자기야.
1: 아니에요. 딱 지금 여보 모습인데. 아유 나도 오랜만에 긴장했더니 딱 거느죽해지네.
0: 아 뭔데 뭔데 나도 알려줘. 그게 무슨 뜻인데.
1: 자 보시라요. 우리가 아까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식은땀 나도록 긴장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느죽하다. 뭐겠어요?
0: 아 알겠다. 아 맞네. 아 그러니까 나 지금 아주 진짜 거느죽하다.
1: 이제 알겠지요. 오늘은 좀 거느죽하자고요. 아 오늘은 밥을 못하겠어요. 오늘은 여보가 좋아하는 치킨으로 어때요?
2: 오늘이 날이군요. 치킨 상품권이 나갈 날이었습니다.
3: 그러니까요. 의도한 게 아닌데 어떻게 치킨을 얘기하네요.
2: 자 이렇게 뭔가 목소리 텐션이 좀 다르잖아요. 서로 좀 다투거나 네. 서운해하거나 이런 거 없이 편안합니다. 뭔가 자 북한말 표현이 나왔는데 거느죽하다라는 말의 우리 뜻은 무엇일까?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1번
3: 긴장이 풀려 편안하다.
2: 긴장이 풀려서 편안하다. 2번
3: 게으르다.
2: 이런 게으른 것. 거느죽하다. 아니 그렇게 거느죽해요 라는 그런 네. 표현이 나왔는데 아휴 나도 긴장하고 있었더니 거느죽해지네 라고 했습니다.
3: 거느죽 저는 이 표현이 거의 처음 보는 표현인데 네. 그래도 이걸 보자마자 그 찬송가가 생각나더라고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근데 예수님이 정말 거느리시면 네. 거느죽해지는 것 같아요. 오. 다 내려놓고 뭔가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긴장감이 촥 이렇게 되는
2: 맞습니다.
3: 그쵸?
2: 그냥 오늘 그래서 제가 준비한 찬양이 김도연의 샬롬이었는데 바꾸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예수가 거느리신 이 찬송으로 준비했는데 주님 안에 있으면 근심 걱정도 없고 뭐 이런 상태 있잖아요.
3: 그렇죠.
2: 그리고 뭔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애타했던 것들이
3: 맞아요.
2: 막 이렇게 문제 해결됐을 때
3: 마음이 평온해지죠. 평안이
2: 이럴 찾아요.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거느죽했으면 좋겠어요.
3: 아멘.
2: 주님의 은혜로 거느죽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1번
3: 긴장이 풀려 편안하다.
2: 2번
3: 게으르다.
2: 자,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되겠습니까?
3: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거느죽하다가 무슨 뜻일지 1번과 2번 중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2: 네.
3: 오늘 또 이렇게 쉬는 날인 만큼 거느죽하신 분들에게 치킨 상품권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2: 그래요. 정답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빨리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도 해보십시오. 혹시 우리 자녀가 이제 곧 시험기간인데 거느죽해 있다고 해서 너무 타박하지 마시고 아직 조금 시간 남았잖아요. 오늘 하루만큼은 아이들이 이렇게 거느죽하게 있어도 괜찮아요.
3: 괜찮나요?
2: 괜찮지 않을까요? 아직 시험 한참 남았어요. 나만 이런

아, 자녀 길러보세요 하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그래도 너무 타박하지 말고 아셨죠? 자, 정답 기다리는 동안에 찬송 함께 하시고요 오늘 수요일의 코너 바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0: 똥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 이 국똥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 다음 좀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채널 돌리게 되고.
2: 국동방송 아니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알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동방송을 통해서 삶에 희망을 주고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 말씀을 통해 타락했던 저희 인생도 조금 희망을 좀 되찾았고, 말씀 듣고 긍정적인 말씀들이 많았다는 걸로 제가 이제 깨닫고 생활을 한 거죠. 그렇습니까?

0: 갈색에
1: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매일 밤 들었던 극동 방송. 그 소리는 형제님에게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한 수년의 여정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바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 이 시간 2022년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정착 수년차가 되어가고 계시는 자강도가 고향인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러시아에서 웨어보리를 하시면서 90년대부터 라디오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만났던 우리 집사님께서 협박을 하셨던 선교사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시고 탈북을 결심하셔서 러시아에서 지내시다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던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나눠봤어요.
2: 예.
1: 근데 보통 이렇게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계속해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집사님처럼 해외에서도 들으시거나 하시는 분들 중에 아 이런 말씀이 아 요 말은 참 좋은 말이다 라거나 아, 요거를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해 볼 수 있겠다라고까지 가신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이렇게 뭐 단어를 표현하자면 나의 어떤 삶의 변화라는 부분들이겠죠. 우리 집사님께서는 방송 들으시고 어떤 부분들이 많이 변했던 것 같으세요?
2: 저는 이제 성경을 조금 모르고 이제 방송으로 말씀을 듣고 근데 말씀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모든 걸 사랑으로 듣고 뭐 남의 허물을 파헤치지 말라. 근데 이제 북한은 그렇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이제 생활총화를 합니다. 당생활총화, 뭐 사로총 생활총화 하면은
1: 네.
2: 그때 이제 자기네가 일주일간에 이제 잘못한 거를 저지 앞에서 다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국동방송을 들으면서 말씀 중에 이제 우리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래 그게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들어보니까는 그 회개하면은 북한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1: 네.
2: 당생활총화, 사로총생활총화 할 때 나의 잘못된 걸 털어놓는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 총 올라가 있는데 하늘에
1: 네.
2: 그분이 뭘 듣는다고 내가 일주일간에 뭘 잘못된 걸 다 뭘 털어놓아야 되나?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의견도 가지고 그 생각해 보니까 북한에서 생활총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주일 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생활총화도. 그런데 여기는 주일 예배 뭐 하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뭐 회개하라. 그 말은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뭘 회개를 하면 기도하나 이런 그 설교하는 말도 듣고
1: 네.
2: 기도하는 이제 목사님 음성도 듣고. 그러니까 한 주간도 뭐 이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그럼 사업 보고서 쓰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이런 것도 이제 좀 의심이 갖고 그랬지만은
1: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드리고
2: 이쪽으로 저쪽으로 봐나 말씀은 좋아한데 좋아한 거예요. 왜 모든 거의 성경 말씀을 알기 전이지만은
1: 네.
2: 설교가 좋았는지 아니면은 김장한 목사님 원래 말씀에 대한 시술이 좋았는지 저는 말씀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게 감동이 되는데
1: 네.
2: 말 알아두서 감동이 아니고 어느 한 부분 구절 말씀이라도 딱 나의 생활과 내일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좀 기대감도 갖게 하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좋았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그 생활총화와 같았던 회개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셨어요?
2: 그것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 티끝만한 흠도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죄인의 길에

0: 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하니까 거기는 제가 동행을 한 거예요.
1: 네.
0: 왜 하나님 말씀하고 북한 생활총화하고는 형식은 같지만은 내용은 좀 많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그것도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만은 설교 말씀을 듣으면서 이해가 조금 되더라고요. 해가지고 아 우리는 항상 옆 사람이나 뒷 사람이나 앞 사람한테 피해를 끼지 않고 좋게 줄 쓸 때 주고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
1: 네.
0: 허물을 감싸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내가 지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1: 아,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 전제 자체도 차이점 중 하나죠.
0: 그렇죠. 맞아요.
1: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십계명 회개하라라는 조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말 차근차근 집사님 마음에 스며들게 하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
1: 처음에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양이 좋다고 하셨고
0: 예.
1: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예. 처음 들었던 말씀 기억이 남는 예.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
0: 예.
1: 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러시아에서 신앙생활을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0: 그렇죠.
1: 이 시간들을 네. 보내시면서 또 묵상하셨던 읽었던 말씀이나 아니면은 자주 들었던 이런 찬양들이 또 있으실까요?
0: 그렇죠. 제가 99년도 이제 좀 뒤쳐 나오면서 사업적으로 제가 송이버섯 장사를 좀 했습니다.
1: 아,
0: 그때 하면서
1: 러시아에서요.
0: 네, 저그 한국 목사님들한테 좀 팔고.
1: 네.
0: 그러면서 이제 화바로스크 교회라고 이제 갔댔어요. 거기는 중국 조선 동포들이 위주해서 한국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고.
1: 네.
0: 그쪽으로 가면서 조금 또 이제 설교를 들어봤는데 좀또 다른 설교더라고 그는. 그러면서 또 아는 목사님을 이제 만났는데 그분은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다니고 보고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조용 뭐 방에서 하든지 통고 가면 하든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하나님께 여쭈고 싶은 거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뢰는 것처럼 다 털어놓고 얘기하면 된다고 구하면 된다 근데 그거는 좀 또 너무 아닌 것 같고
1: 왜 아닌 것 같으셨어요?
0: 그게 아니 내가 뭐 지금 현재 삶에 부족함인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목사님들 반말까 목사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두드려 성경을 반에서 봤다. 그러니까 아니, 범사에 감사하면 사냐 해서 아니다고 난 감사하게 안 산다. 그러니까 왜 안 사냐 해서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일이 축적 잘 되고 잘 돌아가는데 내가 범사에 감사할 일 있냐. 그러니까 그건 기독교 면에서 그런 거 있지만 그런 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 네.
0: 우리가 뭐 범사에 잘 되고 모든 거 잘 되려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한테 여쭈고 기도하고 하루 어느 하루를도 지켜주시고 평안을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아침에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형식적으로 또 이제 조금씩 했던 습관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좋다고 하면 착 파고 두는 상태 동상이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왜 저 사람들은 밥 먹을 때도 기도를 하냐? 내가 사서 근데 내가 피땀을 들여서 버는 돈을 가지고 쌀을 사서 불씨 사서 먹는데
1: 네.
0: 이것 하나님이 좋은 건 아닌데 왜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해야 되냐고 이런 반문도 해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조금씩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 때는 꼭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제가 살다 보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어디 갈 때부터 가고 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기도와 다 아침 저녁을 하지만은 그때는 평화롭게 모든 거 생활이 풍족이고 하니까 또 잠깐 있고 이제 떠난 적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제 그런 거지.
1: 처음 그런 방송 통해서 들으셨던 기도들도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0: 그때 기도 제가 듣은 중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말이 제일 많이 들었던 기회 평안을 주시고 우리 범사에 잘 된 것 같이 우리들이 잘 되게 하여 주 그런 기도 소리들. 근데

0: 말씀을 선포하면서 선포하고 이제 구기도를 할 때마다
1: 네.
0: 조금 말씀만 그냥 전달하면 되지 기도는 또 무슨 저렇게 이상한 기도를 하냐고 그런 거에서 기도 쪽으로도 많이 불편한 건 없었지만 좀 이상하다 뭐 아. 이런 것도 많이 좀 생각을 했댔습니다.
1: 지금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0: 지금은
1: 목사님?
0: 기도하면은 우리 하루 생활에서 삼끼 먹는 것도 같지만은 눈을 떠서부터 오늘 하루를 인내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런 걸로 해서 아침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 지금 좋은 하나님께 여쭈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일가로 삼아서 정말 좋습니다.
1: 그렇게 회개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는 방법. 또 우리 예수님의 주기도문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네.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감사의 제목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셨죠?
0: 그렇죠. 당연히.
1: 오늘을 시작하면서도 올려드렸던 기도까지 하나님께서 기도로도 풀어나가 주시는 은혜의 여정도 나눠주셨는데 그러면 집사님께서 요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까요?
0: 예, 저희는 지금 러시아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는 축복 속에 이제 살고 때문에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예, 저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 기도는 저희가 물론 오늘날 제가 네. 러시아에서 이제 쫓기지 않고 이제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구나 하는 그런 안에서 러시아에서 이제 북한 사역, 유대인 사역을 위해서 이제 올려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제 북한 복음을 위해서 통일을 위한 복음의 전도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1: 아멘. 복음의 전달자로서 러시아에서 또 중국에서도 많은 전달자분들이 계시겠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이 북녘에서 그리고 이곳 대한민국에서 또 북한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아멘.
1: 그리고 네. 이곳에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자강도가 고향인 2022년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복음의 전달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도 그 한 걸음을 감사로 출발하고 계시는 안드레 집사님과의 극동방송 청취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집사님에게 그렇게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극동방송은 나에게 어떤 방송이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 집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채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0: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1: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바로 선물 소개까지 이어드렸는데 네. 한뼘짜이 퀴즈 정답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0: 오늘의 한뼘짜이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거느즉하다 무슨 뜻일지 1번 긴장이 풀려 편안하다 2번 게으르다 가운데 네. 1번 긴장이 풀려 편안하다가 정답이었습니다.
1: 그래요. 뭔가 이제 문제 같은 것들이 해결됐을 때 걱정 근심이 없어졌을 때 뭔가를 이루는 목표를 이뤄냈을 때 그 뒤에 오는 아 긴장이 풀렸을 때 그냥 마냥 기대고 누워있고 싶은 이런 마음 있죠.
0: 맞아요.
1: 이럴 때 이제 쓰는 말이에요. 거느즉하다.
0: 약간 느슨해지는 느낌을 거느즉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1: 네.
0: 오늘도 북한 말을 하나 알아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네. 보내주신 분 계시고요.
1: 야, 그리고 북한학 전공자입니다. 매일 오. 이 시간을 통해서 기다리면서 많이 저도 배우고 있어요 하셨는데
0: 네.
1: 감사합니다.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자녀들과 함께 문제 맞춰보면서 이렇게 하나 되는 시간 만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네. 예. 더 많이 소통하세요.
0: 맞아요. 그리고 오늘 가족들과 함께 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치킨 선물 드리고 있잖아요.
1: 네.
0: 오늘 당첨되신 분들 제가 링크가 있는 답장 보내드릴 텐데 샵 1069번으로 링크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1: 네.
0: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유, 오늘 당첨 안 됐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내일도 있으니까요. 아셨지요? 자, 저희는 끝 찬양 들으면서 인사드릴 텐데 오늘 지방선거 날입니다. 잊지 않으셨죠? 그냥 노는 날 아니에요. 오늘도 또 저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은 네. 더 힘내주시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또 우리의 일꾼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소중한 한 표 여러분 놓치지 말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역의 투표소는 다들 아시겠죠?
0: 네. 검색하면은 또 다 나오니까요.
1: 네.
0: 꼭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오늘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OFP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1: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출애굽기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사항들입니다. 6일 동안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거룩

있다면 무엇이든 하나님을 위해 받겠습니다. 금과 은과 청동,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 가는 모시실, 염소털, 가공한 수량 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에 쓸 기름,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에 넣는 향료와 분향할 향에 넣는 향료,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을 마노 보석과 그 밖의 보석들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술이 있는 사람은 모두 나오십시오. 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 곧 성막과 그 위에 덮을 천막과 덮개, 갈고리, 널반,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 증거궤와 그 채, 속죄판과 그것을 가릴 휘장, 상과 그 채와 부속기구와 임재의 빵, 불을 밝힐 등잔대와 부속기구와 등잔과 등잔에 쓸 기름, 분향단과 그 채,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분향할 향, 성막 입구에 정문에 늘어뜨릴 막, 번제단과 거기에 달 청동석쇠와 채와 부속기구들, 대야와 그 받침대, 성막들에 두를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 뜰 정문의 칠막, 성막의 말뚝, 뜰의 말뚝과 그 줄,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예복, 제사장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예복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길 때 입을 예복을 만드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모세 앞에서 물러나왔다. 마음에 감동을 받은 모든 사람, 그 영으로 자원하여 드리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회막을 짓고 예배하고 거룩한 예복을 짓는 데 쓸 예물을 하나님께 가져왔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들 가운데 자원하여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와서 장식핀과 귀걸이, 반지, 목걸이 등 금으로 만든 것들을 드렸다. 저마다 자신의 금부치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 가는 모시실, 염소털, 가공한 가죽, 돌고래 가죽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져왔다. 은이나 청동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이들은 그것을 예물로 가져왔다. 작업에 쓸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이들은 그것을 가져왔다. 직조 기술이 있는 여자들은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직접 짠 것을 가져왔다. 실을 잡는 재능이 있는 여자들은 염소털로 실을 잡았다. 지도자들은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을 마노 보석과 그 밖에 값진 여러 보석들을 가져왔다. 그들은 등잔에 쓸 기름과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향을 만드는 데 쓸 향료와 올리브 기름도 가져왔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여자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들라고 명령하신 작업에 쓸 것들을 기꺼이 가져왔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29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2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자, 오늘 지방선거가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선거철이 되면 우리는 한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죠. 손에 들면 가볍고 잠시 오면 투표함 속으로 들어가는 그 종이 한 장. 이 종이 한 장에 불과하지만 그 한 장 한 장이 모이면 마을을 바꾸고요. 지역을 바꾸고 결국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을 바꾸는 일은 늘 그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것. 거대한 강도 처음에는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만들어지죠. 울창한 숲도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관심과 참여, 작은 선택과 실천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죠. 자, 오늘 아침부터 투표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지금도 투표를 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내 한 표로 무엇이 달라

달라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겠죠. 반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모일 때 공동체는 더 건강해지고요. 우리가 살아갈 내일도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투표는 단순히 정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지역과 공동체를 향한 관심의 표현일 겁니다. 자, 오늘 전국 동시지방선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는 한 장의 투표용지.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바라는 미래와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네, 2026년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오늘이죠. 오늘은 학교도 안 가실 거고 회사도 거의 다 쉬실 거고 이런 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이 선거 투표일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용지 그 한 장은 아주 작아서 이 한 장이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겠지만 그 한 장 한 장이 모이면 우리가 속한 마을을 바꾸고요, 지역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일들이에요. 오늘 꼭 시간 내셔서 아직까지 투표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현장에서 소중한 여러분들의 권리의 한 표를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잘 알고 있는 이 땅을 바꿔가는 좋은 방법이 있죠. 바로 기도입니다. 자, 오늘 2시의 기쁨에서는요, 그 기도로 이 땅을 바꾸고 있는 그 역사 현장 속에 있는 분들을 이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엄마들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을 모셔봤어요. 우리 지역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0: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다. 뭐 링컨뿐이겠습니까? 역사 속의 수많은 위인들은 자신의 성공과 인생의 전환점 뒤에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기도는 참 특별하죠.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많고요. 오늘의 문제보다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때로는 자녀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죠. 성경에도 그런 어머니가 있었어요.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을 세웠고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디모데는 초대교회의 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드려지는 기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2시의 기쁨에서는요, 자녀와 가정을 위해 또 이 나라를 위해 우리들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네, 마마클럽과 함께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 또 이 청주 마마클럽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뭐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한 번 더 소개해 주시고 인사해 주실까요?
1: 저는 청주 마마클럽 총괄팀장을 섬기고 있는 유승미 장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장로님.
1: 반갑습니다.
2: 네, 저는 청주 마마클럽 고문으로 섬기고 있는 주연수 권사입니다.
0: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네, 뭐 두 분은 이제 청주 마마클럽에서 오신 건데 전국에 마마클럽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2: 네. 네,
0: 지금 있는 지역이 45개 맞나요?
2: 네.
0: 네. 네, 청주뿐 아니라 뭐 이 방송이 들리는 대전에도 있을 거고.
1: 그렇죠. 네.
0: 또 충청권에도 어디가 있나요?
2: 충주.
0: 충주에도 있고요.
1: 네. 제천.
0: 제천에도 있고요.
1: 네. 천안.
0: 천안에도 있고. 네. 와, 우리 지역 곳곳에 뭐 거의 없는 데가 없을 네. 정도로. 네. 야, 이 귀한 마마클럽이 사실은 저도 이 마마클럽을 알고 지낸 지가 꽤 오래됐는데 불과 한 10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2: 네, 맞아요. 맞아요.
0: 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급성장을 하게 된 건가요?
2: 네.
0: 자, 그만큼 어머니의 기도들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1: 지금
0: 좀
1: 1년 사이만 해도 네. 8개 지역이 늘어났습니다.
0: 1년 사이에.
1: 네.
0: 야, 참 대단한 모임들을 이끌고 계시는 그 중심에 네,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있고요, 우리들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마마클럽과 함께 좀 이 어머니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기도가 왜 이 땅에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마마클럽 어떤 모임?

0: 팀인지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마마클럽은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자발적, 독립적, 중립적인 어머니들의 연합기도운동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거룩한 도시를 세우는 도시연합기도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런 귀한 모임. 다시 한번 마마클럽이 뭐의 줄임말이 하셨죠?
1: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네. 마르다처럼 섬기는
0: 네.
1: 네, 기도운동이죠.
0: 그래요.
1: 네.
0: 아니, 제가 이걸 한 번 더 여쭤본 게 이름을 너무 장명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2: 네.
0: 활동하시면서도 그 생각하시죠?
1: 네, 이렇게 하신 네. 분이 그렇게 잘하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네.
0: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1: 네.
0: 마르다처럼 섬겨라.
1: 섬기는.
0: 네. 네. 야, 참 이렇게 이름을 정했는데 이게 마마클럽. 우리가 엄마를 또 마마라고 하기도 하니까 그렇죠?
1: 그렇죠.
0: 이 마마클럽. 아, 이곳에서 뭐 주된 활동을 하는 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들의
1: 네.
0: 기도.
1: 네.
0: 이 엄마의 기도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뭉클해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어머니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좀 주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2: 아,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하신 것처럼요. 어머니의 사랑도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엄마는 용감하고 찐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0: 네. 자, 엄마는 늘 용감하죠. 그렇죠.
2: 네.
0: 네. 엄마는 정말로 이 작은 벌레 하나도 이제 무서워했던 그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큰 동물도 한 번에 이렇게 그 앞에 나서서 막아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엄마들은 늘 용감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식들을 지켜내는, 가정을 지켜내는 일들을 어머니들이 좀 하고 계신데 이 마마클럽에서는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실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이제 느꼈던 경험들도 많으실 텐데 언제 있으셨어요?
2: 네, 저는 우선 마마클럽 기도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마마클럽의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우선 조금혁 대표 권사님을 비롯해서 전국의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마마클럽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기에 작은 기도의 불씨로 우리나라 전국의 45개 지역에서 45개 지역으로 기도가 번져나갔고 있던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주만 해도 4년째인데 상당교회에서 시작해서 현재 20여 개 교회가 3, 400명이 모여서 매월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0: 네. 뭐 지금 말씀도 사실은 해주셨지만 좀 전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사이에 마마클럽이 8개가 늘어났다는 얘기는요. 정말로 그 곳곳에서 놀라운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들을 다 하시고 그게 증언이 되고 증언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전국에 생긴 게 1년 사이에 8개가 더 생겨서 총 45개 지역에서 엄마들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방송을 들으면서도 엄마 된 청취자들께서 참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런데 뭐 문득 드는 생각은 엄마만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1: 네.
2: 아버지도 오셔도 됩니다.
0: 아, 제가
1: 또 미래 세대를 네. 위한 마마클럽도 있고요.
0: 네네.
1: 네.
0: 아, 제가 엄마들만 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까 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그러지 않고 저처럼 아빠도 갈 수 있고
2: 네.
0: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갈 수 있고
2: 네.
0: 누구든 오실 수 있는
1: 네.
0: 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그 모임입니다. 자, 오늘 청주 마마클럽에서 오신 두 분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면 이 시간에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2: 역시 자녀 문제이겠죠. 자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엄마는 자녀를 제일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를 위한 기도는 해도 해도 모자란 듯하고요. 조금이라도 자녀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엄마는 자신의 기도가 부족한 것 같다고 자신 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 일로 아마 기도의 응답은 제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0: 이게 너무 와닿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가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뭐 넘어져서 다치거나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엄마들은 늘 자신 탓을 하시더라고요.
2: 네.
0: 자신 탓을 하면서 내가 잘못 키웠나? 내가 더 해주지 못했나? 이런 자책감에 좀 빠지시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닌데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러니까 또 더 기도하게 되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더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같고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자녀가 어렸을 때뿐 아니라 장성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고백들이 있을 텐데

0: 네, 도시의 기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마클럽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소식뿐 아니라 우리 엄마들의 기도가 왜 위대한지, 또 우리는 왜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요즘 다음 세대들 보면 부모님들의 걱정이 참 크죠. 지금 이 시대에 왜이 기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1: 요즘 시대가 혼돈의 시대라고 하고, 또 세상에 많은 미혹과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마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이 대하면 안될 것들이 그냥 노출되어져 있는데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중한 기업이고, 부모는 청지기의 사명으로 기도해야 할 책임과 악한 것으로부터 막아서서 복음과 말씀으로 기도할 파수꾼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중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서 건강한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기도의 손을 한순간도 저희가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요즘 청주 지역에 80개가 넘는 중고등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갖고 있고, 기도 불씨가 사방으로 번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다음 세대로 인해 우리나라의 미래와 우리들의 자녀들의 시대는 분명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를 위해 더 열심히 함께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0: 맞아요. 기도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2: 아멘.
0: 그런데 이제 이 기도도 하다 보면 응답이 빨리 오면 다행인데 응답이 안올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2: 그렇죠.
0: 네.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정말 수년 동안 머잘게는 수개월 동안 연락이 뭐그 응답이 없으면 참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주님 정말 계시는 거 맞나요? 기도하는데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생각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기도는 정말 어떤 힘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2: 네. 저는 그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꼭그 기도의 제목에 이렇게 제안하려 하지 않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상황을 변화시키려

0: 기도했는데 제가 변해 있는 모습을 종종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변하니까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응답이라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1: 아멘. 네, 정말 기도할 때 적당한 때 그렇게 주님께서 자라게 하실 텐데. 자, 그러면 권사님 얘기처럼 본인은 그렇게 변해가는데 그 어머니가 기도할 때 이 자녀들에게는 또 어떤 영향이 가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0: 아, 네. 이제 저희 가정을 보면서 저는 생각한 게요. 자녀들은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도는 식물에게 영양분을 주는 것처럼 아이들이 영적으로 자라는 것을 도와주고 있죠. 저는 멀리 외국에 살고 있는 딸이 있는데요. 제가 마마크럽 기도회를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그 주간에 딸이 그곳에서 중부기도 모임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제가 기도해서 키운 딸이 이제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이제는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이로 성장한 것이 감사했습니다.
1: 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그 직장에 취직을 하고 이런 소식들도 반갑겠지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제일 반갑죠?
2: 네.
1: 그렇죠.
0: 네.
1: 확실하죠?
0: 제일 네. 기쁜 일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직은 이제 어린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그 생각이 아직 다다르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아, 일단은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월급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이 맞죠?
2: 그럼요.
1: 네. 네. 이 앞에 게 다 있어도 신앙이 없으면
2: 그럼 무너지고
0: 아무것도 아니죠.
1: 아무것도 아니죠? 네. 확실하죠?
0: 네. 네.
1: 여러분 들으셨죠? 여기 나와 있는 그래도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내신 장로님 권사님의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그런 거에 집중하고 있다면 초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신앙적으로 올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부모가 기도를 멈추면 가정 안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까요?
2: 네, 기도는 인생이란 전쟁터에서 영적 무기와도 같은 것이죠. 기도를 멈추면 주인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최전선이 무너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안에 내주하셔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정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믿음이 없이는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바라는 바가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1: 네, 믿음이 없이는 모든 걸 다 잃었다고 할 수 있다. 네, 이 한 문장에서 이 장로님께서 살아오신 인생 가운데 본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부모로서 왜 이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를 그 얘기들 좀 나누고 있고 이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공감하신다면 문자로도 나눠주시고 계신 곳에서 아멘이라고 같이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와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마마클럽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또 마르다처럼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두 분과 함께 오늘 두 주의 기쁨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마마클럽 얘기를 저희가 중간중간 하니까 청취자들께서 한 번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모이는지. 전국에 45개나 있다는데 그 모임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역 소식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1: 네, 마마클럽은 2008년 부산에서 조금혁 권사님과 5명의 여인들이 모여서 시작된 기도 모임입니다. 지금은 들풀처럼 확산되어서 제주에서부터 저 멀리 연천, 포천까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45개 지역에서 함께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주 마마클럽은 2022년 12월에 시작되었고요. 2026년 올해는 마태복음 6장 10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의 주제 말씀을 갖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역에 대해 또 어떤 사역을 하는가
0: 소개해 주시죠.
1: 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기도하는 모임이고요. 저희는 매월 세 번째 화요일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0: 네. 뭐
1: 월요일 하는 데도 있고 목요일날 하는 데도 있고 한데요. 저희는 매월 세 번째 화요일 오전 10시에 올해는 청주 서문교회에서 정기적인 연합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0: 네.
1: 청주 마마 기도회는 지역의 복음화와 나라와 민족, 교회, 다음 세대, 가정, 선교와 열방 또 그

0: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공동체이고요. 복음적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십자가 군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저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매일 온라인상으로 아침 7시 전국 동시에 같은 기도문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주에서 이 기도에 참여하시는 온라인상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한 1200명 정도의 중보 기도자가 매일 7시 기도에 참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1: 매일 7시에 1200분이.
0: 네.
1: 와, 이게 상당한 숫자예요. 그렇죠.
0: 네. 네.
1: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8년도에 대여섯 명이 모여서 같이 시작을 한 게 지금 20년이 안 됐거든요.
0: 그렇죠.
1: 18년, 19년 됐는데 벌써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만 1500명이고
0: 네.
1: 그 밖에 회원들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0: 맞죠. 그렇죠.
1: 네. 이제 표현상에도 해 주셨는데 들불처럼 퍼져나간 거예요.
0: 네. 네.
1: 지금 청주도 2022년도에 생겼으니까 해수로는 5년 차.
0: 네. 네.
1: 그런데
2: 4년 차.
1: 4년 차.
0: 네.
1: 네. 네. 근데 들불처럼 퍼져나가서 지금 청주에서만 모이는 인원이 350명?
0: 400명
1: 가까이. 400명.
2: 350에서 한 400명.
0: 부흥회나 네. 아, 우리 뭐 권사님 일대 이제 회장님 팀장님이신데요.
1: 네.
0: 잘 아시지만 처음에 발대식 6월에 발대식을 했고 그 다음에 1회 부흥회를 했고
1: 네.
0: 올해가 부흥회가 2회를 맡았습니다. 부흥회로는 네. 그런데 첫해 발대식 때는 천여 명이 모였어요.
1: 야.
0: 작년에는 한 750명 부흥회 때 모였고요.
1: 야.
0: 이제 올해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지역에 희망이 있다는 게 여기서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0: 네.
1: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0: 네.
1: 다른 모임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그 정도 모인다는 건 더군다나 뭐 우리 그런 표현은 흔히 쓰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0: 네. 그래도 정확히 네. 해야 될 것은 저희가 평상시에 모이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연합기도회라고 하는데요.
1: 네.
0: 청주 마마클럽 연합기도회 때는 한 350명에서 450명 정도 사이를
1: 네.
0: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0: 네.
1: 그런데 그 바쁜 엄마들은 네. 이제 기도 시간을 내는 것조차 좀 쉽지 않잖아요.
2: 네.
1: 뭐 기도를 이제 생활 속에서 좀 이어갈 수 있는 방법도 뭐 그런 팁을 좀 주신다면.
2: 아, 네. 요즘은 직업을 갖고 있는 엄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가사나 육아에 바쁜 엄마들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그 직장이나 또 가사나 또 아이들을 돌보는 일들이 모두 주님의 일이라고 말해요.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사역지라고. 그래서 그 일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한 마음 잃지 않고 그리고 영적 채널을 꼭 주님께 맞추고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과 대화를 멈추지 않았으면 한다고 제가 말하거든요. 그런데
1: 예.
2: 그 문제를 올려드리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예. 하고 순간순간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도 하고
1: 네.
2: 이 하는 모든 일들이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1: 맞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하는 모든 게 다 기도죠.
2: 네. 네.
1: 그 어느 하나 배제할 것도 없고 네. 주님과 소통하고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모든 게 다 기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눈물로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응답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분들은 또 포기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2: 네.
1: 그분들께도 또 한 말씀 주신다면.
2: 아, 눈물의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인데요.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누구라도 그거는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분명히 들어주실 거라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내일이 될 수도 있다고 저 스스로 격려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1: 네. 언제가 될지 몰라요. 지금 네. 권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늘이 될 수 있고 내일이 될 수 있고 네.
2: 네.
1: 우리가 정말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응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도 가서 한번 기도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처음 가는 분들도 이제 부담 없이 좀 참여할 수 있겠죠?
2: 네. 마마클럽 기도의 현장을 와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매우 뜨겁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셨던 분들도 여기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의 문이 열렸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같은 제목의 기도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한 관역을 향해서 쏘아 올리는 관역 기도를 우리가 하다가 보니까 우리 모두는 전우애가 느껴진답니다.
1: 예.
2: 그래서 기도의 결사대가 되어서

0: 옆에 있는 분이 참 소중해요. 그리고 옆에 나와 계신 분이 얼마나 이 자리를 사모하고 왔는지 또 마음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서 기대를 마치고 성전을 나오게 되게 됩니다.
1: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지애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0: 네.
1: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저 집사님도 저 권사님도 네. 힘들어서 같이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울다 보면 또 이게 정말로 거기에서 생기는 끈끈한 정들이 있고 네. 그게 아마 이 엄마들의 모임 마마클럽을 이끌고 가는 힘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또 우리 지역에서도 이 마마클럽 기도회 소식이 있죠?
2: 그렇죠.
1: 네, 네.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2: 네. 이번 청주 마마클럽 말씀 부흥회는 6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청주 서문교회에서 있습니다.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의 신용백 목사님께서 강사님으로 오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하여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영적 진지를 더욱 확고히 구축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1: 네. 마마클럽 이번에 청주 지역 기도회는 16일이죠?
2: 네.
1: 6월 16일 몇 시죠?
2: 화요일 10시, 오전 10시.
1: 오전 10시.
2: 네.
1: 네. 참 희한해요. 오전 10시가 엄마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직장
2: 네.
1: 보내고. 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들만 나오시는 건 아니고 네. 아버지들도 괜찮고요.
0: 네.
1: 자녀들도 괜찮습니다.
0: 그럼요.
1: 네. 다 나오셔서 함께 하시고 또 이 강사가 신용백 목사님이 오신다는데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제가
0: 네.
1: 서울에서 극동방송 방송할 때 이게 소망계 기도라고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너무 좋으신 기도가 정말 뜨거우신
0: 네.
1: 분이고
0: 아유,
1: 그분은 뵐 때마다 이렇게 안아주시거든요. 정말 그 넓은 품에 안긴다는 느낌이 그런 느낌일 거예요.
0: 네.
1: 그런데 너무 뜨거우시고 말씀도 좋으신 분이 우리 지역에 오신답니다. 기대하시고 6월 16일 청주 서문교회에서 진행되는 청주 마마클럽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자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전국의 어머니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성경 속에 그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죠.
1: 그렇죠. 네.
2: 한나의 기도는 정말 작고 연약한 그 소리도 안 들리는 그 부르짖음으로
1: 맞아요.
2: 정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천국 문을 두드린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사무엘되게 하셨고 또 기도의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낸 한나입니다. 어머니 한나입니다. 그 사무엘이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큰 원동력이 된 어머니 한나의 애끓는 기도가 있었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디모데가 있기까지는 외조모 로이스의 기도가
1: 맞아요.
2: 있지 않았습니까?
1: 네.
2: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은 할머니고 또 어머니이고 한데 우리 어머니들과 할머니들과 또 아버지들의 기도가 이렇게 자녀들을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자녀와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전국의 어머니들에게
1: 네.
2: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손을 든 어머니들의 믿음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어머니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는 개인과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와 지역을 넘어 열방을 변화시키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0: 아멘.
2: 주님을 갈망하며 드리는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눈물병에 개수해 주시고 아까 권사님 말씀하셨지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때 우리가 좋은 때가 아니고
1: 네.
2: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지금도 ING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멘. 아멘.
2: 그래서 분명히 응답하실 거고요. 혹시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제가 기도를 덜해서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이렇게 이루셨는데 그거를 못 알아볼까 봐 기도의 자리에 또 더 앉게 되는 이유도 좀 있기는 합니다.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청주 마마클럽 말씀 부흥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6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청주 서문교회에 오셔서 기도의 기쁨을 나누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도우시는 능력의 주님을 만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원합니다.
0: 아멘.
2: 네. 네.
1: 제가 뭐 오늘은 청주 서문교회에서 열리는 청주 마마클럽 소식만 전해드렸지만 이 방송이 들리는 대전과 천안과 또 충주와 또 제천과 네, 곳곳에 네. 마마클럽 모임이 다 있습니다.
0: 그렇죠.
1: 여러분들 정기 모임에 꼭 가셔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0: 네. 네. 감사합니다.
1: 기도하는 지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0: 아멘.

곳에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 가장 좋은 선물은 기도입니다.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전국 지방 선거가 진행되고 있죠. 자, 오늘 또 하나 해야 될 중요한 일, 바로 투표입니다. 꼭 시간 내셔서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올게요. 2시의 기쁨 제작 진행의 최정민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이 엄마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속한 곳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선택하는 날입니다. 이미 선택한 분도 계실 거고요. 지금 선택을 위해서 발빠르게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각 후보마다 몇 날 며칠을 자기 선택해달라고 전화, 문자 많이 호소했는데요. 드디어 선택의 순간입니다. 선택을 위해 안간힘을 썼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된 사람들은 안타깝고 아쉬움을 토로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 우리가 선택해달라고 떼쓴 것도 아니고요.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안간힘을 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구원의 값진 선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혹시 하나님은 날 선택하셨는데 본인이 그걸 알지 못하고, 아니면 본인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피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셨고 부르고 계십니다. 자, 6월 3일 수요일 새끼라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너를 선택한다.

김상진의 너를 선택한다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가진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거 참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너를 선택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소리 같아요.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이미 선택하시고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늘요 이 선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택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사람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 선택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에 관해서 행동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선택하는 기로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자,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가 감사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설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희재웰 안혜진이 불러요. 감사를 선택하기.

0: 감사를 선택하기 희즈윌 안혜진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서 긍정 선택, 감사 선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에 극동방송을 선택하시고 이 새깨라를 선택하셔서 듣게 되신 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깨라를 통해서 지금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 아니면 다닐까 하고 확인 전화를 제가 하고 있는데 요즘 충북에 청취자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청주본부가 있는데요. 청주본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충주 중계소 시험방송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북 지역의 청주뿐만 아니라 저기 이제 충주 음성 괴산 지역에도 이제 방송이 잘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시험 방송이 지금 시작됐고요. 주파수는 104.7MHz로 청주뿐만 아니라 충주 이쪽에 다 충북 지역은 104.7MHz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새깨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영혼, 자, 충북 지역에 누구실지 한번 전화 연결해 봅니다.
1: 여보세요?
0: 네, 고은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네.
0: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네.
0: 혹시 운전 중이십니까?
1: 아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통화가 잘 돼요.
0: 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는 길?
1: 네.
0: 좀 끊어질 수도 있겠네.
1: 네. 아니, 안 끊어져요.
0: 안 끊어져요? 예.
1: 네.
0: 지금 어떻게, 지금 충북 제천에 계신 거 맞죠?
1: 네, 네.
0: 그때 작년 4월 정도에 저하고 통화됐어요. 방송 중에.
1: 네.
0: 그때 10년 방학.
1: 네. 그리고 정말 열심히 덕분에 잘하고 있어요.
0: 아이고,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는 얘기?
1: 네. 교회가 다른데 있는 거 아니야? 거기도 많이 가고요.
0: 어디를 많이 가요?
1: 기도원도 가고.
0: 기도원도 가고. 고은서님 지금 죄송한데 어떻게 지금 집이세요? 아니 뭐 어디 가게예요?
1: 아, 병원이에요.
0: 병원?
1: 네.
0: 병원 뭐 진료 받으러 가셨어요?
1: 언니가 아파가지고 간호해주고 있어요.
0: 간호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 뭐 네. 스피커폰인가요? 아니면 뭐 이어폰인가요?

0: 이어폰이요?
1: 아니, 그냥 이어폰.
0: 이어폰이구나. 예.
1: 네, 다시 이어폰 끄고 받을까요?
0: 아, 그러면 더 좋아요.
1: 네.
0: 네네.
1: 네.
0: 아니, 좋습니다.
1: 네.
0: 자, 그때 10년 방학이었는데.
1: 네. 예?
0: 잘 지내고 네. 있다는 거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라는
1: 예,
0: 얘기잖아요.
1: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만약에 예. 주일날 못 가면 그 병원에 있다 못 가면은 저것도 하고 그 저기 유튜브로다가
0: 예배
1: 보고요.
0: 그냥 네, 다니는 게 아니라 먹고. 열심히 다니는구나.
1: 네, 열심히 다녀야 열심히. 되고 강하.
0: 와.
1: 네, 시간 강하도 갈매산 강하 갈매산
0: 갈매산 금식기도원.
1: 아, 너무 좋아요. 거기는
0: 거기를
1: 정말
0: 저 거기 갔다 와 봤는데 두 번이나
1: 진짜 좋아요. 거기 가서
0: 좋아요.
1: 조형이 조형이 진짜 그 성산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0: 네네.
1: 산책도 하면서 기도하고
0: 네.
1: 은혜 거기 가서 은혜도 많이 받고
0: 기도원 거기를
1: 하고.
0: 왜 가세요? 가끔 이렇게 가세요?
1: 가끔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조용하잖아요. 다른 기도원하고 여긴 틀리잖아요.
0: 예예. 예. 거의 산 속에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1: 네, 네. 그래가지고 사람 성도들이 많이 오는 곳은 아니에요. 거기가요.
0: 네네. 네.
1: 그래가지고 가서 성경을 참 많이 묵상을 했어요. 조용히 성전에 앉아서
0: 네.
1: 묵상을 참 많이 했어요.
0: 예예. 예.
1: 그래서 거기를 많이 가게 돼요.
0: 지금 작년 4월에 저하고 통화되고 나서.
1: 네.
0: 그때 교회를 바로 갔나요?
1: 네, 바로 갔어요.
0: 바로 갔어요. 어느 교회 가셨어요?
1: 네. 거기 성광교회.
0: 성광교회.
1: 네.
0: 원래 다니시던 교회예요?
1: 아니에요. 누가,
0: 새롭게.
1: 네, 네.
0: 누가 소개시켜줬어요?
1: 네. 집안의 언니가.
0: 집안의 언니가.
1: 네.
0: 제천에 있는 교회인가요?
1: 네, 제천 충북 제천에요.
0: 충북 제천에.
1: 네, 네.
0: 요즘 충북 제천의 극동 방송 라디오 잘 들리죠?
1: 네, 잘 들려요.
0: 거기가 지금 청주하고 가깝나요? 저희가 청주 본부가 생겼는데.
1: 청주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0: 아, 그렇구나. 그래서
1: 네.
0: 충청북도도 요즘 이제 우리 극동 방송이 잘 나올 겁니다, 아주.
1: 네, 잘 나와요.
0: 예. 그때 이제 교회에 가기로 했다가 바로 가셨고 10년 만에 이제 가신 거잖아요.
1: 네.
0: 예배 딱 첫 예배 어떠셨어요?
1: 첫 예배 했을 때 그날 그 찬송하는데 그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 찬송 곡이 나오는데 막 눈물 많이 나고
0: 예예 예.
1: 그러고 나서 모르겠어요 이 가슴에 뭔가 뜨거운 그 뭔가 솟구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찾다가 갈매산을 여름에 갔었어요
0: 네네
1: 거기를 갔어 있는데 거기서 찬송가 그 오신실하신 주
0: 네네
1: 그거를 목사님이 이렇게 기타 치면서 부르시는데 거기 네. 그 찬양 목사님이 기타 치면서 부르시는데
0: 네.
1: 그 경쾌하잖아요 그게요. 근데 엄청 울었어요. 그러더니 그 노래만 하면 계속 울기를 한 3개월 정도 가더라고요.
0: 아이고 그렇구나.
1: 네, 그래서 역시 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를 느끼게 돼요.
0: 예, 이렇게 우리 고은서님처럼.
1: 네.
0: 10년이라든지 좀 오랜 세월 방학하다가 하나님께로 네. 돌아온 분들은
1: 네.
0: 그 첫 예배라든지 그 초반에 그 예배가 뜨겁고
1: 네,
0: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더 단단해지더라고
1: 네.
0: 신앙이요.
1: 네. 그래서 지금도 틈 나면은 그 저기 어플로다가도 듣고 목사님 말씀 녹음해가지고 또 다시 들어보고 이래요.
0: 야, 그렇구나.
1: 네.
0: 아까 근데 주일날 뭐 병원 가면은 못 갈 때는 유튜브로 본다고 했잖아요.
1: 네, 유튜브로 기도해요.
0: 병원 간다는 게 왜 병원 가세요, 주일날?
1: 아, 언니가 병원에 계셔가지고 아파서요.
0: 아, 언니 간병하느라?
1: 네, 돌아가면서 해주니까는 주일에 제가 걸릴 때가 있잖아요.
0: 그렇구나. 형제끼리 돌아가면서.
1: 네, 네.
0: 오늘도 지금 잠깐 언니 보러 온 거잖아요.
1: 네, 네, 네, 네.
0: 아이고, 언니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1: 네네.
0: 아 그래요. 그거 다행이네요.
1: 네.
0: 그 병실에서 라디오 이렇게 네. 아니면 어플이라든지 해서 극동 방송 들려주세요, 우리 언니.
1: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아유, 이 시간에 우리 지난번에 네. 우리 고은서님께서 영접기도 네. 하고 결단의기도 하고 교회 가겠다고 네네. 그랬잖아요.
1: 네.
0: 지금 교회를 정말 열심히 잘 다니고 계시니까
1: 네.
0: 너무 감사하잖아요.
1: 네.
0: 우리 감사기도 저랑 한번 드리시죠. 저 따라서.
1: 네. 네네.
0: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네.
1: 우리 고은서님 지난번에 네. 그 선물이랑 잘 받으셨죠?
0: 네, 잘 받고 잘 맛있게 먹었어요.
1: 그래요. 자,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네. 우리 고은서님 가장 좋아하는 찬양, 인생 찬양.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0: 오 신실하신 주.
1: 아까 그 음악 목사님이 찬양 부를 때 계속 3개월 네, 동안 네. 울었다는 지금도 그 찬양 부르면 막 울컥울컥해요?
0: 네.
1: 그 찬양이 왜 울컥할까요?
0: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를 버리지 않고 저는 이렇게 냉담했는데도 네.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 그렇구나. 우리 고은서님의 네. 목소리로 오신실하신 네. 주 앞부분만 들으면서 우리 마칠게요.
0: 아니요. 저 안 할래요.
1: 왜요?
0: 옆에 사람들도 있어요.
1: 저랑 같이 시작. 오.

0: 구원사님, 이게 네. 오신 시라 신주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거네요.
1: 네네.
0: 찬송가가 아니라 복음성가 오신 시라 신주가 두 버전이 있는데
1: 네.
0: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거죠?
1: 네네 맞아요. 아,
0: 알겠습니다. 이 곡 전하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앞으로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그 옆에 네네. 계신 우리 언니에게도 안부 전해주시고 네. 극동방송 잘 들어주시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0: 네.

오신실하신 주 두 가지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곡도 이제 오신실하신 주고요. 이 복음성가. 그리고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찬송가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이렇게 찬송가 두 가지 버전이에요. 같은 제목인데 우리 충북 제천에서 신실하신 주님 다시 또 만나서 교회 잘 다니고 계시면서 이 곡을 또 인생 찬양으로 또 선택해서 같이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새끼라에 협찬해 주시는 분들인데요.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동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역사의 고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역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과 전문회사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가플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파레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자, 시와 그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도 우리 새깨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영혼, 귀한 영혼. 이번에는 무교라고 그때 문자를 보내서 통한 분인데 지금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무교신지 한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정윤현님.
1: 예.
0: 예, 저 새끼라 김인수PD입니다.
1: 예, 안녕하세요.
0: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어렵게 통화가 됐네요.
1: 예.
0: 아, 지금 이제 통화 괜찮으시죠?
1: 예.
0: 보니까 이제 작년 4월에 저하고 방송 중에 통화됐잖아요.
1: 예.
0: 그때 무교라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1: 무교인데 저희 교회 다녀요.
0: 지금 교회 다닌다는 거죠?
1: 예.
0: 그러면 그때 저하고 전화 연결되고 나서 그때 바로 다니신 거예요?
1: 예.
0: 그때 저랑 영접 기도도 했죠?
1: 예.
0: 영접 기도도 하고 그때 식사권 선물도 받으시고요?
1: 예.
0: 수원에 계시는 거 맞죠?
1: 예.
0: 어느 교회 가셨어요?
1: 명성교회요.
0: 명성교회?
1: 예.
0: 수원 명성교회?
1: 예.
0: 어떻게 그 교회를 가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요?
1: 가까워가지고.
0: 가까워가지고.
1: 예.
0: 근데 이제 바로 저하고 전화 통화하고 나서 그 주에 갔죠.
1: 예.
0: 와, 그럼 혼자 가셨어요? 수원
1: 혼자.
0: 명성교회를? 예?
1: 혼자.
0: 혼자?
1: 예.
0: 그전엔 교회를 안 다녀봤던 거의 무교였잖아요.
1: 예.
0: 근데 전화 통화 한 통화 하고 어떻게 가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1: 정서적 안정 얻으려고 가.
0: 예?
1: 정서적 안정 얻으려고.
0: 정서 안정을 얻으려고?
1: 예.
0: 아, 정서 안정을 얻으려고?
1: 예.
0: 원래 그러면 좀 교회를 가보려는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1: 예.
0: 가보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딱 전화 통화가 돼서
1: 예.
0: 교회를 갔어요. 그러면
1: 예.
0: 지금 작년 4월이면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되셨는데 지금도 잘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1: 예.
0: 혹시 그러면 그전에 어떤 정서 안정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있으셨던 거예요?
1: 아니, 없는데, 그냥, 그거 얻으려고 간 거예요.
0: 얻으려고?
1: 예.
0: 마음 편안해지기 위해서.
1: 예.
0: 그래서 요즘 어떠세요?
1: 마음 편안해졌어요.
0: 마음 편안해졌어요.
1: 예.
0: 그때 첫 예배 드릴 때 어땠어요?
1: 좀 감동되는데요.
0: 감동이었어요.
1: 예.
0: 그러면 수원 명성교회 지금 등록도 하셨나요?
1: 네.
0: 등록도 하셨고. 요즘 어떻게 1년 다녀보니신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게 가장 좋으신 것 같아요?
1: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는 거, 그거 딱 마음에 드는데요.
0: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얘기 나누는 거.
1: 예.
0: 그때 교회 소개를 부탁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1: 근데 거기 안 다니고 명성교회 다녀요.
0: 아, 그건 수원 명성교회로.
1: 예.
0: 교회를 지금까지 잘 다니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1: 예.
0: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하네요.
1: 예.
0: 네.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면 축하의 꽃바구니를 드려요. 축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선물
1: 예. 예.
0: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근데 무교라고 하셨을 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1: 나가본 적 없어요.
0: 한 번도?
1: 예.
0: 크리스마스 때나 뭐 추수감사절 이런 때도 안 나가 보셨어요?
1: 예.
0: 그랬구나.
1: 요새 갑자기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혼자
0: 예.
1: 갔는데.
0: 예. 혼자 가게 되셨고.
1: 네.
0: 자, 그러면요. 그때 저랑 이제 교회 가겠다. 예수님을 믿겠다. 그런 영접기도 하셨잖아요?
1: 예.
0: 자, 오늘은 이제,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교회 다닐 수 있고, 마음 편안하게 또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저랑 이 시간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따라서 기도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1: 하나님
0: 감사합니다.
1: 은혜 감사드립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자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보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자,
1: 네.
0: 이렇게 또 감사 기도도 드렸고,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소식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1: 예.
0: 우리 정윤현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 지금 한 1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에서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음악을 들으셨다든지 해서 뭐 극동방송에서 들었다든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이 있어요?
1: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0: 제목을 얘기 안 하셔도 뭐 가사나 멜로디나 살짝 얘기하시면 제가 맞춰볼게요.
1: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0: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1: 네.
0: 왜 이 찬양을 가장 좋아하세요?
1: 혼자 있을 때 외롭잖아요.
0: 예, 예.
1: 근데 이 노래 들으면 저 위안이 된대요.
0: 우리 정윤현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 들리는 것 같고, 그렇죠?
1: 네.
0: 알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태초부터 네. 하나님께서 탁 선택하셨다고 하잖아요.
1: 네.
0: 가사 보면 우리 정윤현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또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수원 명성교회도 가게 하셨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예, 이 곡 전하면서 인사할게요.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예.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남대학교가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제3회 한남대학교 청소년 찬양축제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까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창, 중창, 밴드, 듀엣, 솔로, 워십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예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남대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바라기 선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라는 주제로 2026 여름 주바라기 청소년 청년대학 선교 비전 캠프를 진행합니다. 7월 23일 목요일부터 8월 15일 토요일까지 총신대학원과 한남대학교에서 청소년 캠프와 청년대학 캠프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바라기 선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CCC가 8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 신학대학교에서 청소년 청년 원데이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님, 달빛마을 김상진 목사님 등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춘 전문 강사와 사역자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 CCC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제자들 선교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대전 헬몬 수양관에서 DFC 1318 청소년 캠프를 진행합니다. 소그룹 중심의 캠프로 진행되며 교사를 위한 강의와 교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캠프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제자들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대전노회 주일학교연합회가 6월 15일 월요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대전평안교회에서 2026년 여름 성경학교 교사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코기토 차일드 연구소 박진희 소장을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일학교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6월 19일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위한 라마나욧 부흥성회를 엽니다.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복음사역과 단기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제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이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중리에 위치한 나무숲교회에서 제13회 말통축제를 엽니다. 레제나 하우스 대표 조상현 말통 목사님과 함께 룻기와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를 통독하며 각자 준비한 반찬과 간식으로 영과 육이 풍성해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제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세종사랑샘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 GSI 선교회 김남준 목사 초청 회심집회를 엽니다.

개혁주의 신앙에 관심 있으신 분은 세종 사랑샘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복수동에 위치한 봄예술심리상담연구소가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봄예술 마음여행 워크숍 그림책으로 떠나는 마음여행을 엽니다. 6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소그룹 마음치유 워크숍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봄예술심리상담연구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대덕구 더감동에 위치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 원례기도회를 엽니다. 병원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화는 나의 목자. 여화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공주 중앙장로교회 김진영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파스칼이 그의 책 팡세에서 인간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했는데요. 어떤 말인가 하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하는 갈대라는 것이죠. 인간은 갈대처럼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할 줄 아는 아주 위대한 존재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신이 연약하고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유할 줄 아는 위대한 존재다, 그런 의미의 말인 것이죠. 특별히 파스칼은 인간을 가리켜서 갈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갈대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조그마한 바람에도 흔들리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죠. 곧 흔들림이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에 해당된다, 그런 말이겠죠. 주변 상황, 주변 환경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말과 시시각각 내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에 따라서 잘 흔들리는, 그런 것들에게 쉽게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참 강력한 힘을 바랄 때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극히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때도 참 많은 것이지요.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좀처럼 잘 납득되지 아니하는 고난의 상황 앞에서, 최첨단 과학 문명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속절없이 흔들리거나 무너질 때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림은 인간 존재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몹시도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원래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유대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네,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유혹 앞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박해를 하는 반면에 유대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그 박해도 1, 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해를 가면서 더더욱 박해가 심해지다 보니까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자신들이 원래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강한 유혹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들의 영적 상태를 짐작할 만한 그런 구절들을 한둘 구절 좀 인용을 하면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들은 말씀에 더욱더 유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결국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들의 믿음이 지금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이런 말이겠죠. 3장 12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버릴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믿음이 몹시도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지. 결국 히브리서는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유혹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진짜 믿음이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은 이 세상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흔들림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보니까 세상에서 아예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찾아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지.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유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조, 믿음의 아버지로 일컬어집니다. 믿음하면 첫 번째로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사실 몹시도 흔들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자식을 주시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이 약속이 점점 성취되지 아니하고 점점 지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노종 엘리에셀을 아들로 입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힘으로 성취해 나가려고 한 것이지요. 근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직접 아들을 만들어내죠. 사라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함으로써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몹시 흔들렸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위대한 시험을 통과하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도 수도 없이
흔들렸던 사람이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으려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수많은 유혹의 상황 속에서 속절없이 흔들릴지라도 가슴을 졸이며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라옵기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유혹과 의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려는 그 시선을 거두지 마시고 어떻게든 하나님 붙잡으려고 몸부림치셨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흔들리는 상황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우리에게는 붙잡아야 될 것이 붙잡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닷가에 가보면 배들이 바다에 떠 있는데 파도가 치고 물결이 일렁임에도 불구하고 배가 떠내려가지 않고 잘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배들이 파도가 치는데도 떠내려가지 않는 것일까요? 닻이 배를 잘 고정시켜주니까. 바닥에다가 닻이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서 배를 고정시켜주니까 파도가 치고 물결이 일렁임에도 불구하고 배가 떠내려가지 않고 잘 고정되어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것처럼 흔들림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영혼의 닻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데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먼저 요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단단히 붙잡아주는 영혼이 닻이 된다. 그런 말씀을 먼저 선언하고 히브리서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지. 한번 본 말씀을 먼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이면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말씀이 전달되어지는데 불완전하게 전달되어졌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불완전한 존재이다 보니까 복수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전하였다는 것이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 보니까 한 가지 방법으로는 충분히 전할 수 없었어.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루트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2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보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무엇으로 세우셨다고요? 상속자로 세우셨다. 만유의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으셨대요.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3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

세상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존재와 영광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신다는 겁니다. 붙드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이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만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만물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뒤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최후 승리를 이룩하시는 승리자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정확하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자,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시는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지. 예수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요, 구원자시요, 마침내 세상을 완성하시는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때에 어떤 흔들리는 상황이 우리 삶을 덮칠지라도 우리가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기준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판단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 예수님이 기준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울 때에,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우리 삶이 정리되지 않을 때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인 것이죠.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신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 시끄럽다는 말 충청도 쓰나요? 속 시끄럽다? 쓰나요? 충청도에도? 예. 무슨 말이죠? 속 시끄럽다. 강한 일 때문에 마음이 편할 일 아니 없는 거예요. 복잡하고 힘들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겁니다. 삶이 편하지 않으니까. 속 시끄러운.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기준이 예수님인지,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있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흔들리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감정적이거나 주관적인 차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들을 위로하시고 돕는 분,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니까 지극히 객관적이고 지극히 우주적인 차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섭리자요, 구원자요, 심판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는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을 위로해야 될 때 어떻게 위로합니까? 주로 그렇게 위로를 하죠.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 마음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고, 성도님의 그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성도님의 편이십니다. 그러니 힘드시더라도 이겨내시고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꼭 하나님이 상황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위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를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까? 우주적이고 객관적인 예수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로는, 진짜 평안은 예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진짜 위로가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상황을 호전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의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진짜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분명한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그렇게만 이해한다면, 그렇게만 주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상황이 좀처럼 호전되지 아니하고 문제가 지속될 때에 쉽사리 낙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돕는 분이신데 좀처럼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문제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은 없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진짜 위로, 진짜 평강은 우리 주님이 만물보다 크시다고 하는 사실,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에 비록 상황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문제가 여전히 지속된다라고 할지라도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결국에는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만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된 위로와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 욥기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욥은 극심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재산이 많았는데 한순간에 그 재산 다 날아가 버립니다. 10명의 자식들이 한순간에 다 죽습니다. 아내는 도망을 가고 자신의 몸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겹겹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욥을 하여금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외적인 고난보다도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욥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이지. 그래서 욥은 고난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친구들과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하나님께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땅의 기초를 놓고 바다의 경계를 세우고 하늘의 별들을 제 위치에 놓고 사자와 맹수를 먹이는 자가 누구인가 생각해보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다고는 이런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욥이 그 말씀을 듣고 듣다가 드디어 반응을 하는데 어떤 반응을 하는가 하니까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인데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 다음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진정한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야 욥은 진정 위로를 얻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나를 위로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분으로만 알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분이신가 이 질문에만 집중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더 커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더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단지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만물의 주인 되신 만물을 섭리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 넓은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0: 말합니다. 우리 좁은 식견과 좁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 현실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현실 가운데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위대하신 분,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비록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라도 결코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이 유혹과 의심의 상황에서 몹시도 흔들릴 때에 무엇보다도 붙잡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주님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첫걸음이, 우리 인생의 화두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 예수님 만물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루하루의 삶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결단코 현실 속에 가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좁은 식견으로 제한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온전히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무리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라도 주님 그 가운데서도 주님 꼭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공주중앙장로교회 김진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855-0691번 공주중앙장로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3화 개꾼 교인들

0: 1892년 인천, 복음을 전하려는 선교사들의 노력과 달리 인천 사람들의 마음은 좀처럼 열리질 않았다. 낯선 말, 낯선 사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때 누군가 말했다.
1: 이참에 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2: 에? 개 모임을요?
1: 응. 그 개 모임 하는 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모임원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챙겨주고.
2: 좋네요. 선교사님한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3: 그럼 이거 믿음이 아니라 돈게 아니에요?
1: 에이, 그 믿음도 챙기고 형편도 챙기자는 얘기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을 함께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챙겨주는 그런 개니까.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 봐. 더 좋아지지 않겠어? 안 그래?
0: 시작은 거룩한 목적을 지향했으나 점점 믿음보다는 생활, 신앙보다는 돈이 주가 됐다. 그러나 교회에서 개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어느덧 50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생겼다. 그렇게 개꾼 교인들이 생겼다.
4: 자, 10전. 아이, 근데 너무 많은데. 5전은 거슬러 주소.
1: 나 참, 뭘 또 거슬러. 여기가 예배당이지 장터도 아니고 무슨.
4: 그래? 아이, 근데 너무 낸 것 같은데. 그러면 난 다음 주 것까지 미리 낼게, 선납.
1: 아헤, 참 살다 헌금을 선납하는 건 또 처음 보네, 참.
4: 내가 개하러 왔지 뭐, 헌금 내러 왔어? 다들 내니까 혼자 안 내기도 그렇고 해서 내기는 하는데. 아무튼 난 다음 주 것까지 그 선납.
2: 그럼 나도 10전 내고 다음 주 선납.
1: 이 사람들이 진짜.
2: 아이고, 승환이 말이 맞지 뭐. 예배는 그냥 듣는 거고 잘 앉아있다가 개만 하고 가면 되지 뭐.
5: 에이, 맞아요. 그냥 앉아만 있다 가셔도 되는데 그래도 좀 듣는 척이라도 해요. 자꾸 졸지 말고.
2: 어머, 아이고, 야, 내가 뭐 누가 졸았다고 그래? 나 앉았어. 나 눈 감고 기도한 거야.
0: 모인 사람 대부분 세관원이나 탐관오리들로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해 외국인 선교사가 뒤를 봐주는 교회 개를 선택했을 뿐이었다. 이승환도 그 무리 중에 하나였다.
4: 그래. 앞에서 선교사님 말씀하시는데 꾸벅꾸벅

0: 주는 건 예의가 아니지. 어? 차라리 나처럼 이렇게 턱을 탁 받쳐서 어? 생각하는 것처럼 어? 한 번씩 끄덕끄덕도 해주고 어?
1: 좋은 생각이네.
2: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개가 잘 될 리가 없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발생한다.
3: 그
1: 자식이 돈을 몽땅 들고 튄 게 맞다니까.
3: 아이고 내 돈.
1: 이게 무슨 놈의 교회야? 에? 교회에서 도둑질이 나고 말이야.
4: 아니 여기서 교회 욕은 왜요? 어? 뭐 교회가 도둑질했어?
1: 혹시 또 알아? 이럴 거 다 짜놓고 훔쳐갔을지.
5: 어? 이 사람 여기서 못하는 말이 없어.
1: 내가 사람 믿는 줄 알아? 그나마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믿고 온 건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0: 결국 이럴 줄 알았지. 장터 사람이나 교회 사람이나 다 믿을 게 못 되는 거야.
5: 아니 그럼 하나님도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0: 아니 내 말은 아 그게 아니고.
2: 이승환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실망했고 사람들과 함께 화를 냈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몰랐다.
1: 내 다시는 교회 쳐다보나 봐라. 다들 못들해. 여기 앉아있으면 돈이 떨어져. 도둑놈 잡으러 가야지.
0: 에휴, 이놈의 돈이 뭔지. 나도 그만 가서 술이나 마셔야겠다. 믿는 척하다가 돈만 날렸어.
2: 예배당은 텅 비었다. 그렇게 교회의 기도와 찬양 소리는 사라지고 더 이상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가 없었다. 그렇게 모든 기대가 사라진 다음 주일 아침.
6: 어? 자매님.
7: 저 선교사님, 오늘 예배 드리나요?
6: 아이, 그럼요. 당연하죠. 아이, 그냥 좀 놀라서.
7: 아무도 안 올 줄 알았죠?
6: 예.
7: 근데 그때 들은 말씀 있잖아요. 그때 자꾸 생각나고 잠은 통 안 오고 자꾸 눈물만 나고.
8: 누가 왔네?
7: 뭐야 성님? 나한테는 안 온다고 했잖아.
8: 아, 말이 그렇지. 예배는 드려야지. 속상해서 나도 모르게 그랬지 뭐.
7: 아니 모든 일에는 하나님 뜻이 있다는데 당최 도무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난 묻고 싶어서 왔지.
8: 나도 계속 모든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겨. 이게 그 말씀인가 싶기도 하고 그냥.
2: 모두들 교회가 무너졌다고 조롱했다. 겉모습을 보며 모두 웃었지만 거짓으로 시작된 모임 속에도 진짜 말씀을 품은 이들이 있었다.
0: 저...
6: 아니 승환 형제님.
0: 아유, 어차피 장사도 안 되고 해서 말씀이나 들을까 해서 왔어요.
6: 잘하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럼 우리 다시 예배를 드려볼까요?
0: 뭐 다시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6: 아이 그럼요. 여러분과 저의 속상한 마음,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더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2: 그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에도 몇몇의 사람들은 계속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6: 승환 형제, 요즘 계속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고 가시대요?
0: 아, 뭐 그냥 앉아만 있었던 거예요. 여기 오면 혼자 있는 것보단 덜 허하기도 하고.
6: 앉아만 있다고 하기엔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던데요. 눈물 닦으시던 모습도 몇 번 봤습니다.
0: 아, 뭘 또 그런 걸 또 잘 보시네.
6: 제가 보기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0: 예. 그 말씀만 읽으면 자꾸 눈물이 나네요. 어찌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지.
6: 그럼 세례를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0: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0: 성교사님, 저는 아직 자격이 안 됩니다.
1: 우리에겐 자격이 아니라 은혜지요.
0: 아, 아닙니다. 전 지금 술을 파는 주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1: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하실 것 같지만, 형제님께서 좀 그러시면, 그 마음의 부담을 해결한 다음 하시지요.
0: 또 하나 있는데요.
1: 예.
0: 세례를 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가장 큰 축복인데 그 좋은 일을 어찌 어머니보다 먼저 받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 아, 형제님. 형제님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멋지신 분이군요.
2: 존스 선교사는 이승환의 말을 존중했다. 그리하여 이승환은 강화도에 계신 어머니께 복음을 전한 후 나중에 세례를 받기로 했다.
3: 어? 승환 형제님이 안 보이시네요?
4: 네, 주막 다 팔고 고향으로 갔대.
3: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4: 네, 어머니한테 갔어.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고향으로 갔어.
3: 아, 그렇구나. 기도해야겠네요.
4: 참, 우리 사람 잘못 봤어. 그저 실없는 농담이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그냥 사람이 괜찮어.
3: 그쵸. 응. 완전 변했죠? 예전에 그렇게 실없이 웃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승환 형제 볼 때마다 흐뭇했거든요.
4: 오메? 잠깐만. 이거 어째 느낌이 쎄한디?
3: 에? 왜요?
4: 이러다가 자네 강화도까지 쫓아갈 것 같아. 어?
3: 아니, 무슨 말이에요.
4: 수상쩍어.
2: 주막을 처분하고 고향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한 이승환. 그리하여 1893년 여름, 존스 선교사는 세례를 주기 위해 이승환의 고향 마을로 간다. 그러나 마을의 고집센 양반들 때문에 서양인의 상륙이 어렵게 되자 이승환은 어머니를 손수 업고 존스 선교사의 배에 올라 한밤중에 세례를 받는다.
1: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을 구원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0: 예, 믿습니다.
4: 예, 믿습니다.

이렇게 강화도 최초의 세례자가 나왔고 그날 이후 이승환의 고향집에서 예배가 시작된다. 이 예배는 현재 강화도 교산교회의 모 교회가 되었다.

F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3화 개군 교인들 출연 유춘희, 이은영, 이망권,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울산에 사시는 구인경 집사님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특별한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몇 년 전 극동방송의 전도 이벤트에 참여해서 전화특공대가 되어 전화로 복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1: 늘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전화로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영접해 주셔서, 진짜 어떤 분은 따님들이 다 믿으시는데 엄마가 안 믿으셔서 따님들이 다 기도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하기만 했는데 그냥 믿으시겠어요 하니까 모든 말에 네, 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도 대상자분들보다 사실은 제가 너무 기뻐서 진짜 팍 뛰쳐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도.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집사님은 이제 전도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1: 왜 저희가 자녀들한테도 맛있는 거 있으면 먹어봐 하잖아요. 먹어봐, 맛봐. 그러면 진짜 맛있는 줄 알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에 동참해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거 너가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느껴봐. 이런 경험을 했어요.
0: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일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구인경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식장산, 청주부모산, 음성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기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한 유다 백성에게 임할 심각한 심판과 그 원인을 명확히 하시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생각이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린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헛된 말이 입에서 술술 나오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할 때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각인력이 있어 머릿속에 새겨지고 견인력이 있어 우리 삶을 이끌며 성취력이 있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기분은 변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된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심초 설도의 시에 김성태가 곡을 붙였고요. 소프라노 강혜정이 노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도 준비한 한국가곡이 듣는 분들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말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말이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면 말도 긍정적으로 나오듯이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시키고 내가 하는 말로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별을 캐는 밤, 심흥문 씨의 정혜련 곡이었고요. 바리톤 길병민이 노래했습니다. 앞에 곡은 바리톤 박흥우가 노래했고요. 추억의 향기, 박수진 씨의 김혜경 곡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6장 19절 함께하고 있는데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우리의 부정적인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사이일수록 좋은 것을 먹으면 같이 먹고 싶고 좋은 곳을 보면 같이 가고 싶은 것인데 좋은 것만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들도 공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 말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도 주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은혜가 오늘 하루 안에 가득하면 좋겠네요.

그대가 그리워지면 류옥현 시의 오동일 곡으로 소프라노 김순영이었습니다. 앞에 곡은 연 김동현 작사의 이원주 곡으로 소프라노 이혜원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6장 19절 함께 묵상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절은 재앙을 초래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입을 주목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 주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시간에 기대어 최진 작사 작곡으로 바리톤 고성현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우린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입에 넣어주시는 말만 하고 가라 하시는 곳에만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중부교회 조상용 목사님께서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신속한 응답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어요.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강심장이었는지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그 직전까지도 설교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강단 의자에 앉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전 설교 원고가 있나 가방을 뒤져보았지만은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이내 설교 순서가 되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된 상태로 강단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말빨로 때울 신사였어요. 태어난 척 성경 본문과 상관없이 사족을 달면서 이리저리 둘러대면서 시간을 끌 십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청중들은 이런 낌새를 알아차렸는지 나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발에 그만 힘이 풀리면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 순간 깜짝 놀라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꿈이었던 겁니다. 꿈이었던. 꿈이라서 다행이지 현실이었으면 큰 낭패를 볼 뻔했어요. 아마도 설교 준비에 대한 중압감이 꿈으로라도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꿈이었지만은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전화나 문자로 제발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절박한 순간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히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리했어요. 시편 70편은 다윗이 위기의 한복판에서 드리는 소위 응급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5절 앞부분에서도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이런 말씀도 있고 그리고 아예 이 시편 70편 마지막은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고 끝이 나요.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만큼 지금 그의 강부가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다윗이 처한 상황을 알게 된다면 그의 기도가 더욱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2절,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황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한 사람인데 그를 죽이겠다는 원수들이 사방팔방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기 2절 3절에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나오죠. 이 다윗의 불행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어찌든지 다윗이 잘 못되기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늘 다윗을 평가절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입에서 다윗에 대해서 좋은 말 나올 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지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부류의 사람이 나에게 딱 걸리게 되면 아마 나는 잠도 이루지 못할걸요? 밥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신경쇠약 그리고 또 공황장애까지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다윗의 이 응급기도, 야 정말 이해가 된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0편은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은 기도에 관한 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지만 어떤 기도는 더 신속하게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신속한 응답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응급 기도하는 법을 좀 배우면 좋겠어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 어떤 태도로 구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첫 번째 나오는 여호와여 속히 나를 구하소서 하는 기도를 보면은 언뜻 다윗이 자기가 어려움에 있을 때 건져달라는 기도로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여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앞서 살펴본 2절, 3절을 넘어서서 4절에 그의 기도의 궁극의 목적이 나옵니다. 자,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4절이에요.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윗은 단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를 찾는 자들 또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다윗처럼 다급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고난을 만나서 믿음을 저버리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노래 부르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영성 아닙니까? 우리가 위급할 때 이 기도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위급한 순간에는 자꾸 사람이 더 쪼그라들 수 있어요. 문제를 집착하고 나 자신의 안위와 구원만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나 아닌 다른 대상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힘있게 드러나기를 바라는 기도. 그 어떤 기도 가운데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이런 동기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순수한 동기가 있었기에 그는 위급한 중에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다니까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할 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순수한 동기로 봉사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직분을 맡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봉사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백성만 위하고 봉사해야지 자신의 어떤 금전적인 이익이나 사업에 도움을 준다든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자기 가족을 챙긴다든가 뭐 이런 수준으로 교회 생활하면 그것은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평가할 때 대체로 일을 잘 결정하고 추진력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목회자로서 저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저는 한 번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 좋으라고 결정하지 않았어요. 어찌든지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 편에 서서 결정을 했어요. 성도들은 가만히 보면은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그냥 자기 이해관계에서만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것만 가지고 따지더라고요. 그러나 목회자는 어떤 한두 사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중심을 잡고 균형을 맞추어서 교회 일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가 그렇지 않고 친한 사람에게 휘둘리고 어떤 유력한 사람 편을 들고 했다가는 그럼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사심을 내려놓고 사적인 친밀한 관계도 내려놓고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줄 알고 교회의 화평과 성도들이 참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도 자칫 잘못하면은 사적인 동기에서 내 개인을 위해서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기도가 다분히 기복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로 흐를 수 있는 것도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저 나만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다른 종교 다니는 사람들 하는 그런 수준 아니에요? 그들은 뭐 자기 복받기 위해서라면 그 열심과 그 노력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바로 기도에서부터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신 것은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우리 구주 예수님도 그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었어요. 우리는 최후 만찬한 것만 기억하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잘 알지 못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고스란히 요한복음 17장에 담겨 있는 거 있죠? 그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순수한 기도의 동기를 엿볼 수 있어요. 한 대목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피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참 예수님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실 터인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의 전도를 받고 믿게 될 미래 제자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하신 것이 기도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위급할 때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기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남북 전쟁 중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한 장관이 말했습니다. 아마 위로를 하려고 하는지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지 대표로 이야기해요.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를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링컨은 순수한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위급할 때 단지 우리 잘되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위급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링컨은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혹 다윗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좀 더 순수한 동기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비록 나는 다급하지만 동일하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진정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기도한 내용이 5절에 나와요. 자, 그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5절 상반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신속한 응답을 구하면서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겸손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진실되이 고백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이것은 성경에 동일하게 흐르는 맥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34편 18절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하나님은 아무 기도나 다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특별히 기도를 들으시고 가까이 해주시는 분이 있다니까. 그게 누굽니까? 마음이 상한 자, 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영어 성경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마음이 상한 자는 브로큰 하트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깨진 사람, 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영혼이 부서진 사람, crushed in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 마음도 영혼도 박살이 나가지고 자아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이런 사람을 주님은 가까이 하시고 구원의 손을 내미는 줄로 믿습니다. 자아가 꼬치 살아있고 말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믿는 구석이 있으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는 주님께서 절대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세가 기도의 시작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자를 찾으시고 가까이 하시고 오늘도 그의 기도에 신속히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채우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사람이 더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고 목에 힘주고 다른 사람들 자기처럼 안 한다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시험 들고 성도들이 실족해요.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 어떤 성도가 기도원을 가거나 어떤 집회 가서 은혜 받고 오겠다 그러면은 그냥 축복하면서 보내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아이고 저분이 또 은혜 받고 왔는데 잘못 교만해져가지고 올까봐 말이죠. 기도하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그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고저렇고 말하는 것은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던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순간이에요. 그저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를 쳐 복종시키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바리새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벅저벅 성전에 거침없이 들어와가지고는 하나님이여 서가지고 막 사람들 보란 듯이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저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세리아도 같이 제지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질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교만하면 얼마든지 이런 식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니까. 그때 세리는 숨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하는 내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자, 누가복음 18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래. 여러분, 여기 세리가 멀리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멀리 있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너무 또 겸양쩍게 말이죠. 예배 시간에 저 틱새리만 있으려고 그러면 안 돼.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스스로 알아서 하고 예배 드릴 때는 어찌든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나와야 돼. 앞자리부터 가득가득 채워야 이게 되는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서 막 말씀이 떨어지게 하면서 이렇게 아멘, 아멘. 그렇게 화답하면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아멘. 예. 예. 자, 그런데 이 세리가 말이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리도 제대로 못 내면서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짧은 두 마디밖에 안 했어. 세리가 기도한 것은 바리새인의 기도의 분량과 비교해서 상대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의 분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를 보십니다. 겸손한 마음인지 교만한 마음인지 말이죠.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싹 정리해 주잖아요.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냐? 저 세리가 아니냐?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주셔요. 어떤 기도인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아니면 나는 도움이 없습니다 하는 이 절대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세 마디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주님과 내 사이에 그냥 대로가 활짝 열려가지고 내 기도가 그 다음부터 쑥쑥 주님을 향해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니까. 예전에는요 금방 떨다가 뭐야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을 이용하냐 뭐 하나님을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굳이 해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도할 때도 다급한데도 도와달라는 얘기를 더디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비롯해서 도와주소서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구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도와달라는 기도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정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입을 달고 살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지.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가 5절 끝에 나오죠. 그리고서 기도가 딱 끝나요. 자, 5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신속한 응답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 지체치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머리로만 아는 이론이 아니었어요. 실제 삶 속에서 체득된 경험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기도의

0: 전제, 기도의 전제. 우리의 기도는 무지해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공로를 쌓고 열심을 내면서 기원을 하지만은 그들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도 몰라. 그냥 이신저신 찾다가 운 좋게 하나 걸려들면 좋은 것뿐이야. 우리의 기도가 이런 수준에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오래 다녔다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부족해요. 그러니 우리 믿음에 확신이 없고 담대함이 없고 위기 때 돌파할 힘이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위급할 때 단순한 기도로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윗처럼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힘껏 기도하십시오. 이 세 가지 태도를 구비하고 우리도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 기도가 신속하게 상달이 되어 하나님의 기적같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중부교회 조상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622-9991번 대전중부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1: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합니다.

0: 이것이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AD 극동 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딸, 엄마가 너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작은 손과 얼굴을 보며 어떻게 자라갈까 설레었던 마음이 아직도 생생하구나. 엄마가 직장을 멀리 다녀서 바쁠 때에도 의젓하게 기다려줘서 너무 고마웠어. 무엇보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엄마는 하나님께 참 감사하단다. 지난 어버이날에 엄마에게 써준 편지를 읽고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라며 대견한 마음이 들었어. 그동안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딸의 생각의 크기는 정말 크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지. 자기 길을 찾아가느라 때로는 불안하고 힘들 때도 있을 거야. 그럼에도 용기를 내서 한 걸음씩 걸어가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아빠 엄마는 우리 딸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할 거야. 우리 땅이 참 자랑스럽고 무엇보다도 내 딸이라는 사실.

용기를 내서 한 걸음씩 걷고 있는 걸음을 다 몰라도 엄마는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 흔들리는 것도 버티고 있는 것도 다 보고 기도해주는 사람. 오늘 편지에 그 마음이 다 전해지네요.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6월 3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 행저질라는 딸을 향한 엄마의 편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나 자기 길을 찾아가느라 때로는 불안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숨기고 싶고 때로는 남들에게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를 들어보니까 엄마는 그걸 알고 있어요. 딸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요. 참 신기하죠? 아무리 의젓하게 있는 것 같아도 또 아무리 씩씩한 척을 해도 엄마의 눈에는 그게 다 보이나 봅니다. 불안한 것, 버거운 것, 혼자 삼키고 있는 것, 그러면서도 한 걸음씩 꾸역꾸역 걷고 있다는 것 말이죠. 편지에서 엄마가 직장을 멀리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쁠 때에도 딸이 의젓하게 기다려줬다고요. 그 말 안에 엄마의 미안함이 느껴지죠. 오래된 그 미안함이요. 그런데 딸은 기다려줬고 어버이날에 편지로 마음을 표현했고 엄마는 아마 그 편지를 읽고 뭉클했을 겁니다.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컸나 하고요. 사람이 잘하는 건 키만 크는 게 아닌가 봅니다. 기다릴 줄 알게 되고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을 전할 줄 알게 되고 또 흔들리면서도 한 걸음씩 걷는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잖아요. 자, 이 시간 자기 길을 찾아가는 중인 분들 계실 겁니다. 아직 잘 모르겠고 이게 맞나 싶고 남들보다 늦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순간들이요. 오늘 이 어머니가 딸에게 하는 말, 아마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용기 내서 걷고 있는 거 알고 있다고요. 그게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이 들리는 저녁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마음 가득 담아서 행저질라 문을 활짝 열었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릴게요.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쉬셨을 겁니다. 어떤 하루 보내셨나요? 소중한 한 표는 행사하셨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저녁을 보내고 계시는지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행저질라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행저질라 잘 듣고 있습니다 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사연들 방명록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9330번이고요. 무료로 사연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 가능합니다. 자, 샵 9330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찾아오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오늘도 행저질라에서 여러분들께 저녁 기도문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로 오늘자 저녁 기도문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쁜 이미지에 저녁 기도문 적혀 있으니까요.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세요.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 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 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자 저녁 기도문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6월 3일 수요일자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7시까지, 그러니까 행저질라가 진행 중일 때만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들 하나씩 소개할게요. 3003번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뜨거운 6월이네요. 날씨만큼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6월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녁 기도문도 챙겨갈게요 하셨습니다. 이 표현 좋은데요. 날씨만큼 뜨겁게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3003번님. 6800번님, 안녕하세요. 최피디님. 하나님이 지켜주신 오늘도 감사드리며 기도문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평안해지는 시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만났죠. 주님이 아니었다면 이 하루 우리가 안전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1303번님은 다슬피디님, 행저질라 사랑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신 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대전에서 함께하고 있어요 하시면서 기도문도 챙겨가셨습니다. 맞아요. 오늘도 각자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대사로 살아내시느라 모두 애쓰셨습니다. 축복합니다. 1234번님, 저녁 기도문 받고 싶습니다. 쉬면서 듣는 행저질라, 피로가 사르르 풀어지는 보약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또 사랑스럽게 예쁘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런 건 진짜

자, 배워야 돼요.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지는 이 언변. 이야, 좋습니다. 1, 2, 3, 4번님 감사하고요. 9572번님, 오늘도 제 일상을 들여다본 듯한 기도문 읽어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오늘의 기도문 벌써 받아가신 것 같죠? 9572번님. 네. 이게 매일매일 다른 목사님들께서 각자에게 감동이 된 대로 저에게 저녁 기도문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행자질라의 메인 코너가 이 저녁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오늘 우리 9572번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이렇게 매일매일 저의 마음을 꿰뚫는 것처럼 기도문을 써주실까요? 하시는데 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인 것 같습니다. 들어야 할 사람에게 더 크게 이 저녁 기도문이 아마 들릴 것이고요. 그리고 꼭 받아야겠다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실 것 같습니다. 9572번님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이 하루 마무리하시길 축복합니다. 5296번님도 항상 잘 듣고 계시다고요? 감사합니다. 기도문 보내주세요. 보내주셨네요. 네, 5296번님 바로 아마 잘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연과 또 잘 듣고 있다는 출석 체크 보내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받으신 링크를 클릭하신 후에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후회와 또 그리고 죄책감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 마음을 쏟아내면서 평안함으로 그리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잠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받기 원하시는 분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수의 창고 시간으로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말 그대로 고수예요.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식을 배우고 또 그 분야에서 바라보는 하나님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파수 고정하시고요. 오늘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찬양 나누고 오늘 고수의 창고 코너 함께 하시죠.

0: 우리 시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식 창고 속으로 초대받은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든 학문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각 분야 고수들의 지식 창고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다양한 지식을 경험해 보시죠. 자, 오늘은 법에 대한 궁금증, 궁금한 사항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가이드 김규백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김규백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변호사님 보통 우리가요 이 송사라고 하면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판사님 앞에서 재판하는 모습만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은 이게 시작부터 좀 다르다면서요?
1: 맞습니다. 형사사건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흐름이 전혀 다릅니다. 크게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수사라는 거는 또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로 다시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고요. 공판 단계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형사 재판 단계인데 1심, 2심, 3심으로 이렇게 3단계로 다시 나눌 수가 있습니다.
0: 수사 그리고 공판. 그럼 시작은 일단 경찰서부터 가는 거예요?
1: 그렇죠. 사건이 발생을 하거나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경찰에서는 일단 이 사건에 대한 개요와 전모를 파악하는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일단 고소인하고 피고소인을 경찰에 직접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CCTV나 핵심 증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확보할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등을 이제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구속영장이라든지 압수수색영장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이나 물증을 확보를 하기도 해요. 사실 경찰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게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대부분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무슨 진술을 하느냐 어떤 증거가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처분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0: 엄청 중요하네요. 그러면은 이 경찰 조사가 끝나면 바로 재판이에요?
1: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검찰이라는 곳을 한 번 더 거쳐야 되죠. 경찰에서 어느 정도 사건의 전모를 밝힌 후에 판단을 하는데 경찰분들이 이 사람은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사건을 검찰로 넘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송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혐의가 없다라고 경찰에서 판단을 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0: 아니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버리면 좀 억울한 거 아닙니까?

0: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는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경찰이 그 이유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사건을 무조건 검찰로 넘겨야 됩니다. 송치된 사건을 받은 검찰에서는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다시 수사를 하라고 경찰에 내려보내거나 아니면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검찰에서 사건을 얼마나 검토하는 거예요?
0: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기간이 뭐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권장하는 기간은 있습니다만 강제력은 없고요. 과거에는 검찰이 어떤 사건이든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고 경찰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건들은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을 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것은 솔직히 사실입니다.
1: 네. 그러면 이 본격적인 재판은 검사가 사건 검토를 다 마쳐야지 시작을 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다 검토를 한 뒤에 아, 이 사람은 진짜 법의 심판을 받아야겠다라고 판단해서 법원에 넘기는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그것을 구공판 처분이라고 하고요. 그때부터 형사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피고소인은 피고인이라는 신분으로 바뀌고 본격적인 공판 단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편 검사가 할 수 있는 처분은 구공판뿐만이 아니라 구약식이라든가 기소유예라든가 여러 가지 처분의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피고인이 되면은 본인 방어를 이제부터 잘해야겠네요.
0: 맞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를 피고인은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에게 유리한 증거도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법원은 무턱대고 모든 증거를 다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 꼼꼼히 따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로 봤을 때 유죄가 명백한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내용과 상관없는 증거신청을 해서 재판을 지연시킨다든지 하면 재판장에게 매우 좋지 않은 심증을 줄 수가 있고 이는 유죄 판결 선고 시 양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셔야 됩니다.
1: 네. 재판도 1심, 2심, 3심 여러 번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전략이 따로 있나요?
0: 각각의 사건의 특성과 피고인이 하는 주장에 따라서 전략이라는 것은 사실 달라지는 것이라서 하나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웬만하면 1심에서 모든 증거를 밝히고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심에서 할 수 있는 주장을 아껴놨다가 2심에서 갑자기 꺼내면 법원에서는 아니 왜 진작 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냐라면서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2심은 1심 결과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형량을 잘 안 바꿔주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3심. 대법원까지 갔을 때 거기서 뒤집힐 확률은요?
0: 사실 3심은 유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라면 단순히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법에 보시면 징역 10년 이하를 선고받은 사건은 아예 형량 문제를 가지고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그렇군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절차를 잘 알고 제대로 대응하는 게 내 권리를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이겠네요.
0: 맞습니다. 절차를 알아야 피해자든 뭐 피의자든 당황하지 않고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1: 네. 오늘 변호사님과 조금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누구나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법에 대해서 빠삭하진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심판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잖아요.
0: 맞습니다. 세상 법정은 자비가 없죠.
1: 네.
0: 그런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일명 프리패스 제도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모두에게 기회는 주어지지만 모두가 그 길을 걷지는 않죠. 바로 우리의 변호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죠.
1: 그렇습니다. 사탄이 법정에서 아무리 참소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 있는 자는 이미 값이 지불된 상태로 서 있는 거죠. 참 통쾌하지 않습니까?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지혜이자 자비의 완성입니다. 우리 변호사님을 통해서 법에 대해서 알아갈수록요. 이 법률 지식도 쌓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복음에 대한 깊은 감탄을 감출 수 없네요. 자, 행저질라 고수의 창고. 지금까지 김규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분주했던 하루의 소음이 잦아든 이 시간, 마음속에 엉켜있던 해묵은 감정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오늘은 너무나 견디기 힘든 하루였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이들을 떠올릴 때마다 속상함과 억울함이 분노가 돼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은 오히려 내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속삭이십니다. 그 모진 마음을 향해 내가 먼저 사랑의 시선을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이 마음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고 야속했는지 모릅니다. 왜 상처받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원망 섞인 질문도 던져봤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으신 하나님은 아무리 허물이 많고 악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으로 먼저 다가오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나와 대립하고 나를 아프게 한 대상을 향해 날선 악감정만을 품었을 뿐 단 한 번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거나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이제는 마음속에 품고 있던 미움과 원망, 편견의 짐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를 온전한 사랑으로 품어주신 주님의 시선처럼 나 또한 그들을 향해 사랑으로 한 걸음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마음이 아프고 서툴지라도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에 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저녁 상처 입은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위로해 주시고 내일은 더 넓은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기도문, 오늘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저녁 기도문입니다. 자,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5687번님, 최PD님, 샬롬.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문 부탁드립니다. 기도문 챙겨가셨고요. 반갑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6월도 주 안에서 화이팅입니다. 0814번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2607번님은 기도문 보내주세요. 기도문 받기 위해서 이 시간 많이 기다렸습니다. 남편과 고춧잎 다듬으면서 듣는데 너무 은혜롭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607번님,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바래요. 행저질라 좋아요. 저녁 기도문도 챙겨갑니다. 5101번님도 오셨고, 3914번님, 오늘도 행저질라와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행복한 마음으로 기도문 챙겨갑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3914번님. 0185번님, 관계 속에서 힘든 하루 어떻게 하시고 저녁 기도문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0185번님 축복합니다. 2565번님 탁송 여기사입니다. 전국을 다니는데 이 시간 대전을 지날 때쯤 선물처럼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문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2565번님 새싹 달고 오셨는데요. 자주 뵈면 좋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화이팅입니다. 4435번님 기도문 목소리가 너무 따뜻하게 들립니다. 하셨고, 0942번님 기도문 챙겨가시면서 모두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네요. 3457번님은 저녁 식사 후에 설거지하다 말고 감사의 기도문을 신청합니다. 6월 한 달도 기도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문자 보내주셨어요. 아멘입니다.
6월 한 달도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청취자분들 축복하고요. 지금 많은 분들의 기도문 챙겨가시면서 또 인사를 나눠주고 계시는데 시간 관계상 전부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다 보고 여러분과 함께 인사 나누고 있어요.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링크를 받으신 후에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오늘 밤에 가족들과 함께라든지 아니면 혼자서라도 읽어보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실망으로 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으로 기쁨으로 또 감사로 이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오프닝을 꾸며준 한 엄마의 편지 속의 문장을 떠올려 봅니다. 너가 내 딸이라는 사실에 감사해 라는 말이었는데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향해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 마음과 발걸음, 네가 내 자녀여서 좋다, 이런 마음이시지 않을까요? 자, 오늘 저녁 그 사랑 안에서 편히 쉬시고요.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식장산, 청주부모산, 음성가섭산을 통해 중국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0: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1: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주어진.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대전 새벽교회 최준학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다니엘서에서 계속 얘기한 게 뭐죠? 환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환란이 있었던 것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계속 당했어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환란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 앞에는 핍박이 있다.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한 것이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 환란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미가엘은 천사장이지요. 그런데 천사가 일어나서 영적 싸움, 환란을 당하는 성도를 도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어난다 이런 뜻은 그냥 앉아있다 일어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돕기 위해서 친히 구원을 위해서 일어나신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데반도요 돌에 맞아 죽을 때 고개를 들어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신 것을 보는 도다고 일어섰다는 거 같은 뜻이에요.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내가 너를 일어서게 만들고 너를 이기게 만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일어서는 그런 큰 전쟁이 우리 앞에 있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전쟁이 얼마나 크냐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그때까지 없던 큰 환란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이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통과한 후에 그 뒤에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환란을 통해서 책에 기록된 자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는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얘기예요. 반드시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환란이 있느냐? 그 환란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누는 환란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요. 일단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가짜들이 끼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앉아있다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몇백만 명 된다, 몇천만 명 된다 그러지만 그중에 진짜를 골라내는 방법은 뭐냐면 위기가 와봐야 돼요. 어려움이 딱 와야 돼요. 여러분 위기가 딱 오면 진짜와 가짜가 나뉘어져요. 환란이 와봐야 그 중에 진짜 믿는 사람 끝까지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이렇게 힘든 거 싫어. 난 이런 거 상상도 못했어. 난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란 뒤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믿을 뿐이에요. 나 구원 받았지. 하나님의 자녀지.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거지. 그렇게 믿어요. 근데 환란이 있다고 하면 나뉘어져요. 예전에 우리나라 6.25 한국 전쟁이 있을 때 공산당이 내려와서 믿는 사람 많이 죽였어요. 공산당의 최고의 대적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없애는 게 기독교, 공산주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북한에는 믿는 사람이 숨어있긴 있지만 굉장히 적을 거예요. 다 죽였거든요. 한국전쟁 때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환란이 와봐야 진짜와 가짜가 나뉘어져요. 진짜는 끝까지 예수 믿겠습니다. 어떻게 들어도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떻게든 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가 하면, 아, 이럴 줄 몰랐어. 이렇게까지 힘들면서 예수 안 믿고 싶어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오면 믿음이 빛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환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굉장히 큰 환란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상대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요. 다 도망쳐요. 그러니 누가 진짜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예요? 이 환란을 진짜와 가짜를 나눕니다. 그래서 편안함, 난 쾌락 누리면서 난 쉽게 살겠어, 이분들은 위험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인내만 한다고 해서 그게 인내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은 움직이는 힘이에요. 고난이 있을 때 난 믿음으로 살 거야, 하나님 붙들 거야, 난 기도할 거야, 그렇게 되는 게 믿음의 힘이고요.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인내도 어렵고 참는 것도 어렵고 기도도 어렵고 다 어려워져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훈련을 좀 해야 돼. 훈련.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받는 훈련. 그래서 이 환란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신자들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환란이 있는 때 우리는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이냐 하면, 지혜 있는 사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이게 대꾸보로 돼 있어요. 지혜 있는 자와 뒤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같은 사람이고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오와 뒤에 있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영광을 많이 누릴 것이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근본적으로 믿는 사람은 그 마지막 날에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믿는 사람은 궁창의 빛처럼 하늘에는 별처럼 빛나는 그런 영광 가운데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성도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을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건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그랬을 때 한 세 가지로 제가 이렇게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 건지기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셨어요. 예수님이 한때 배를 타고 거라사인 지방에 갔거든요. 거라사인. 거라사인 땅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얼마나 이 귀신이 무서운지 무덤가에 사는데 옷을 홀랑 벗고 살아요. 가끔씩 여기 사람들이 그 손에다가 쇠사슬을, 쇠고랑을 채워놨어요. 너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니까. 근데 힘이 얼마나 센지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해롭게 했어요. 예수님이 가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군대 귀신입니다. 그래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그리고 나서 그리고 건져주세요. 그리고 그냥 또 떠나세요.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다가 그를 건지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가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세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점심에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는 거, 이거 보통 귀한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아예 밥 먹고 또 힘들게 또 나가서 또 전도하네 그러지만 하나님 눈에는 눈에 띄는 일이에요. 이 새벽 교회가 점심에 전도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 눈에 띄는 일이라고요.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게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에요. 수요일 날 우리 10시에도 나와서 이제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나와서 한 시간 동안 그래도 전도지 나눠주고 건빵 나눠주면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건져내는 일. 두 번째는 제가 여기 세례요한을 예를 들었습니다. 세례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당신 메시아입니까? 나 메시아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메시아다. 예수님을 소개를 해줘요. 그러니까 따라왔던 사람이 그래요? 당신이 진짜 아니에요? 당신 메시아 아니야? 그리고서 그럼 우리 예수님께 가야 되겠네? 예수님께 다 갑니다. 남아있는 제자가 아니 왜 그런 얘기 해가지고 왜 사람 다 뺏깁니까? 그렇게 많았던 사람 다 떠났습니다. 그랬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이 땅에 나는 광야 외치는 소리로 왔고 나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왔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면 난 성공한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믿지 마세요. 예수님께 가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치료할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어떤 사람에게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거기에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요한처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세와 다니엘처럼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 별거 아닌 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0계명 1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첫 번째요. 첫 번째. 그런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아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저게 우리에게 복을 준다. 저게 우리를 인도한다. 저게 우리를 지킨다.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 말은 그렇게 놓고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믿습니까? 우상을 너무나 많이 섬겨요. 그래서 백성들 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자 내가 다 없애버리고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려면 내 이름도 지워주세요. 나 천국 못 가도 됩니다. 저들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다니엘도 똑같이 기도하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간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중보기도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람을 사랑한다 결국 하나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일을 하셨어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면 그들을 옳은 것으로 인도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 이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혼을 건지고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성도들이다. 그들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두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두 번째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사람이다. 그냥 나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자꾸 이래요. 내 코가 썩자고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지금은 내 앞길도 내가 책임지지 못한 누구를 돌보겠냐고. 내 발등에 불 붙었다고. 에이 난 모른다고. 뭐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아니에요. 이웃을 살리다 보면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두 번째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서는요, 그냥 환란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책이에요. 근데 언제까지냐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걸 질문하는 게 6절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7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어요. 이 땅에 이 제국의 역사가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 땅의 제국의 역사가 정한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땅은 망하게 돼 있어요. 이 땅의 영광은 끝나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예요? 성도의 권세가 끝날 때까지. 그때가 정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니엘서에 다섯 번 정한 때가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다,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끝이 있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정한 시간이 있다, 정한 때가 있다, 그 마지막 때는 온다. 이 땅은 하나님의 연월 일시가 정해져 있다. 그때까지 이 환란을 계속될 것이다. 성도들은 연단을 받아야 된다. 성교들은 그 환란을 통해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성도의 권세가 깨질 때까지 그래요. 여기 권세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손이라는 뜻이에요. 야드. 미국에서 야드라는 단어를 쓰죠. 야드의 손이라는 뜻이에요. 성도의 손이 다 깨질 때까지 환란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손이 뭐냐면 그 사람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손, 그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돕는다 이런 뜻이죠. 근데 성도의 권세할 때 성도의 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 인간의 권세, 인간의 고집, 인간의 미움, 인간의 분노, 인간이 가진 나라고 주장하는 옛사람의 나의 모든 것,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란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린 제사 중에 소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이 소제는 뭐냐면 밀가루를 그냥 맷돌에 넣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부스러질 때까지, 밀가루를 손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만져봤을 때 걸리는 게 하나도 없을 때까지, 거기에 작은 모래알갱이라도 하나 있으면 손으로 비벼보면 모래알갱이가 딱 건져지잖아요. 그런 것이 없을 때까지 계속 돌리고 돌리고 빻고 빻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밀가루가 되었을 때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권세가 깨진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욕심이나 남아있는 내 힘이나 내 고집이나 내 자존심이나 내 미움이나 내 분노나 내 안에 있는 뭐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나 이 모든 것이 완전히 깨질 때까지 하나님이 이 환란을 계속 줄 거라는 거예요. 권세가 깨질 때 연단받은 자가 되고 정결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 환란은 성도의 권세가 깨질 때까지, 내 힘이라는 것이 깨질 때까지 계속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거기서 막 화를 내셨습니까?

0: 예수님이 욕을 먹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거기에서 막 예수님 두고 보자 한번 그랬습니까? 그날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거짓도 없는데 욕먹고 뭐 욕먹을 때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 위협하지 않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서 내가 그냥 두나 봐라 이런 게 일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요. 욕하면 욕먹고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맞고 뒤로 갈대를 치면 매 맞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런데 그 속에 완전히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이게 권세가 깨지기까지예요. 깨지기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농산에서 붙잡힐 때 그 유대인의 하속들이 막 오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뺍니다. 그리고 산 사람을 향해서 휘둘렀어요. 그 사람이 피했는데 귀가 하나가 뚝 떨어져요.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서 당신 오라고 하고 붙여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게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깨진 상태. 예수님이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시키는 대로 죽으면 죽음에 넘기우는 자리, 이게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섭섭함이 있고 누가 나를 뭐라고 해치면 막 그냥 두고 싶지 않잖아요. 막 분노와 미움과 보복하는 마음이 막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욱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깨지기까지 그게 하나님의 정한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게 성도의 권세가 깨지고 모든 게 잠잠해지면 환란이 없어져요. 권세가 깨지기까지 아직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핍박이 계속되는 거예요. 어려움 계속되니까 억울하고 힘들고 눈물 나고 그냥 속으로 버득버득 그냥 이게 나오고 악이 나오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분노하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을 그때까지 이 환란은 계속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더니 그때 부활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권세가 깨지면 그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스럽게 만들 때 권세가 깨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짝이에요. 짝 하나예요. 영광은 그냥 누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영광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갚아주세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활용했을 때 권세가 깨져라, 죽어라, 그리고 더 낮아져라, 더 비워라, 죽음은 끝난다.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한 상태,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거기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로 훈련하고 삶의 환경 속에서 훈련하고 더 정결하게 되고 더 연단을 받고 우리 속에 찌꺼기가 사라지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 남기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 쓰지 마시고 내 고집, 내 욕심, 내 뜻, 내 욱하는 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나의 환경에 몫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새 생명 신앗가에 지금까지 대전 새벽교회 최준학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새벽교회 042 531국에 1482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 828국에 9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 신앗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아프고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괴롭고 슬픈 일을 만났습니까?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힘든 일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을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일어나 밥을 먹으십시오. 일어나 물을 마셔주십시오. 고생한 나, 애쓴 나, 아픈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겨운 나를 격려해 주십시오. 좋은 옷을 입히고 좋아하는 맛난 음식을 먹여 주십시오.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고 돌봐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3: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사람의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말도 표정도 삶의 향기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따뜻한 마음에는 따뜻한 말이 흐르고 감사의 마음에는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마음을 채우며 누군가를 살리는 한마디를 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아주 흥겨운 곡이었죠. 그레이엄 캔드릭의 앨범 어메이징 러브 중에서 쭉지 더 피스트 오 매그니파이 더 로드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아,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면 말에도 평안이 담겨진다고 합니다. 은혜를 품은 사람의 입술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데요.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랑의 씨앗이 되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 지금 들으신 곡은 아주 멋진 곡이었죠. 스티브 플라이의 곡으로 오 주님 알길 원하네. I want to know you more를 보내드렸고요. 그 전 곡은 알렐루야 워시밴드의 곡으로 O God, you are my God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찬송가 두 곡을 골라봤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편곡에서 부른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를 캐서린 스캇의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남성 아카펠라 곡으로 참 아름다워라를 보내드립니다.

네, 아주 멋진 화모니로 남성 아카펠라의 곡으로 참 아름다워라를 보내드렸고요.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죠. 캐서린 스캇의 곡으로 주달려 죽은 십자가를 편곡해서 부른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것으로 마음을 채우는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노엘 리차드의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바이오사이드. 이 곡은 힘든 시간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따뜻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으로 가득한 분이시죠.

있지만 우리 인간을 통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심으로 또 그분의 영광은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예배자는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거룩한 삶으로 촘촘히 지은 옷을 입고 나가야 하는데요. 이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런 찬양이 가득한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옷 입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미션의 내가 매일 기쁘게 첫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김태용과 신효선이 함께 찬양하는 하루, 그리고 손영진의 거룩거룩거룩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는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찬양이 흘러넘칠 때마다 찬양의 거룩한 옷을 입히시는 주님 경험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들,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찬양 가운데 영과 육이 시원케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 3곡 함께 듣고 옵니다.

0: Jesus, beloved. He is our song.
1: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영어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들은요. 한웅재 목사님의 거친 세상에서 찬송 들으시고요. 희지윌의 하루 그리고 메리 제인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다시의 찬송 함께 들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찬양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방곡곡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가족분들, 서로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 시간 찬양이 흐를 때마다 또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이렇게 문자도 계속 보내주시고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찬양들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풍성히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조수아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요, 드림아이와 송정미 사모님 함께 찬양하는 축복송, 그리고 인피니트 밴드의 찬송이었죠. 내 모든 시험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고 앞서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 그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문자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곡 연주곡 띄워드리면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아멘 요즘은 먹을거리가 참 풍족한 세상이죠 눈과 코 그리고 입을 즐겁게 해주는 수만 가지 맛있는 음식들이 넘쳐납니다 평소에는 그 달콤하고 자극적인 음식들이 내 삶의 큰 즐거움이자 유익처럼 느껴지곤 하는데요 하지만 몸에 큰 병이 생기거나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하면 나를 그토록 행복하게 했던 음식들은 하루아침에 내 몸을 망치는 해로운 것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내 몸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도 이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한때는 세상의 성공과 명예 그리고 지식처럼 자신을 빛내주고 유익하게 만들던 것들이 가득했죠. 부러울 게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가장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그 좋던 세상의 자랑들이 한순간에 배설물처럼 아무 쓸모없는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지선 전도사님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와 최한원의 내 너를 위하여 연주 찬양, 그리고 마커스 워십의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 이 세 곡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지구입니다. 앞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그동안 달콤했던 음식들을 끊어내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과감한 끊어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나누었죠. 사실 이 손에 쥐고 있던 유익한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남들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의 달콤한 즐거움을 나만 못 누리는 것 같아서 문득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사도 바울 역시 그 화려한 경력과 명예를 내려놓을 때 왜 인간적인 주저함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바울이 그것들을 기꺼이 해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에 이전의 것들이 자연스럽게 시들해진 것이죠. 어린아이가 더 좋은 장난감을 갖게 되면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장난감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저 너에게 더 좋은 생명이 되어줄게 라며 사랑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내 영혼을 채우지 못하는 세상의 조미료 같은 달콤함 대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채워가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이미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니까요. 오늘도 문자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또는 어플리케이션 댓글로 이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이 시간에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함께 적어주시면 이 시간 사연도 나누고 신청곡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세 곡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앨런 잭슨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영어 찬양과 윤정의 십자가 그늘 밑에, 그리고 테너 지명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세 곡 전해드린 뒤 묵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음 묵상.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4절과 6절 말씀. 아멘. 요한은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강력한 확신을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선언은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세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흔들고 미혹하려 합니다. 거짓된 가르침, 끊임없는 유혹, 절망과 두려움.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근거가 됩니다. 요한은 또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매일 무수한 목소리 가운데 살아가지만 어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정체성은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살게 하는 근거입니다.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의 칼럼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두 곡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지친 하루에 위로를 더하는 하늘 편지 보내드릴게요.

나의 소가 받은 복을 잊고 살아가는 너에게 나의 사랑아, 내가 너에게 허락한 많은 것들, 내가 이미 받은 복들을 하나씩 세어보겠니?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값없이 누리고 있음에,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음에, 오늘도 살아갈 일터와 자리가 있음에 감사하렴. 편히 누워 잠들 수 있는 집이 있고,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찬양할 수 있음에도 감사하거라. 말씀이 너에게 주어진 것도, 소리 내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란다. 나의 사랑아, 나는 너를 자녀 삼아 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오늘도 인도하고 있단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감정과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너를 구원한 나로 인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날임을 기억하고 누리렴. 모든 순간에 감사의 제목을 숨겨둔 하늘 아버지가

김명선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연민규와 함께 찬양했고요. 이종익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연주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끝곡은 조찬미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사자가 불타는 고리를 뛰어넘는 서커스를 할 때가 있는데요. 이 서커스는 동물 묘기 가운데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묘기라고 합니다. 동물들은 대부분 불에 대한 두려움을 본능적으로 갖고 있고 털이 긴 동물일수록 두려움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만일 사자가 실수라도 하게 되면 조련사도 위험해지기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자가 두려움 없이 불타는 고리를 뛰어넘게 만드는 원동력, 대부분은 맛있는 먹이를 주니까라고 생각할 텐데요. 하지만 그저 먹이를 위해서 사자가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불 가운데로 뛰어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사자가 불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수도 없이 고리를 향해 뛰었지만 아직 다친 적이 없다는 조련사를 향한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불 속으로 뛰어들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인데요. 사자가 조련사를 믿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힘을 더욱더 기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요. 감사한 하루 이어가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사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을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K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름을 알고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러 명 중 하나가 아니라 그분에게서 오직 한 사람입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김도연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곡은 꿈이 있는 자유의 그대를 향한이었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서 어쩌다 선택된 게 아니라 이름 하나하나를 아시고 우리의 체질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계획 안에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별것 아닌 것 같고 눈에 띄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다 해도 그 시간이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분의 형상을 다시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Better Music과 젠 존슨이 함께한 Goodness of God, John Reddick의 God Turn It Around, 이스라엘 휴튼과

함께한 Jesus at the Center까지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곡 들려드렸습니다. 빨간 약에 사랑하자, 오벳의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그리고 조성은의 십자가의 사랑, 김상진이 부른 너를 선택한다 까지 들으셨습니다. 1995번님께서 남편이랑 지난 연휴 마지막 날 너무 심하게 싸웠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갈수록 싸움이 심해지네요. 결혼할 때 들려주었던 널 선택한다 다시 듣고 싶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방금 전에 신청하셨던 너를 선택한다 들려드렸습니다. 1, 2, 3.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터런 월스의 Hills and Valleys, 그리고 리차드 스몰우드의 The Center of My Joy, 테리 맥알몬의 Come Holy Spirit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왕 모건이 철강 회사를 사들이기 위해서 뉴욕의 한 호텔에서 강철왕 앤드류 케네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모건이 세계 최대 재벌이 된 날로 기억되지 않고요. 카네기가 세계 최고의 자선가가 된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래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카네기는 그날로 사업에서 은퇴해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카네기 자신을 펴낸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의 인생은 두 시기로 나누어야 한다. 전반부는 부를 획득하는 시기이고 후반부는 부를 분배하는 시기여야 한다. 이렇게 피력했고요. 바로 이날 자신의 말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워싱턴 카네기 협회를 설립했고요. 미국 전역에 2,500개의 도서관을 지어 헌납했고 카네기 회관, 카네기 공과대학, 카네기 교육진흥재단 등 모두 3억 달러를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사랑하는 벨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부자들이 배워야 할 덕목을 아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카네기의 정신을 본받아서 배품을 보여준다면 이 세상은 더욱 따뜻하고 사랑이 넘쳐흐르는 곳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서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 배품의 삶이 넘쳐나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날이 오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홀리원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희수일의 곁눈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말씀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1069 유료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받고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는데요. 우물정 1069 샵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카네기,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일화가 참 많은데요. 이 사람은 사실은 아주 어려운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서 그 본인의 엄마가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장가를 가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뭐 거의 한 60대서인가? 그때 이제 장가를 가요. 그래서 딸 하나를 낳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극동방송 60주년 때 2016년 때 카네기 홀에서 나라사랑 파이팅 그 공연을 했었는데 바로 이 앤드류 카네기가 만든 홀입니다. 카네기 공과대학 교육진흥재단 이외에도 참 많은 것들 도서관도 지어졌고요. 기증도 했고 사회산업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죠. 우리 0633님이 문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 같아요. 부자인 채로 죽는 것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난 부자 아니니까 괜찮겠지?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감당할 만한 그리고 필요한 재물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 안에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또 주변의 가족을 위해서 나눌 수 있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중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저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 참 제 마음에 가슴 깊이 들어오네요. 잠언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명쾌하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훅 부시는 날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의 믿음의 정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의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데이빗 쿠의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아멘. 마커스 소진영의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어떤 것들이 있나 생각해보며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변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안에 가장 정결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믿음은 다리를 보기 전에 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토저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살다 보면 넓고 깊은 강처럼 건너기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불확실함과 위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죠. 홍해 앞에서 앞길이 막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부르신 곳을 향해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갈라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가스펠 싱어의 오늘을 살게 하는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오늘일지라도 주님께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크룩스의 주님여 이 손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캔디 크리스마스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제이스의 찬양하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아이노스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조승우의 오 놀라운 구세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홀리원의 바다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팀룩 월십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켈틱 월십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휴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로라 스토리의 블레싱스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유요한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로렌 자이글의 눈을 주님께 돌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미래가 또 죽음 이후의 삶이 생각이 드세요?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삶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든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영생을 꿈꿉니다. 그리고 영생의 삶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천국에서의 삶. 그 천국 소망이 이 힘든 세상에서의 삶을 이겨낼 힘이 되기도 하지요. 막막한 삶 가운데 희망조차 꿈꿀 수 없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그래도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구원함의 은혜를 입어서 영생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영생의 삶을 함께 꿈꿀 수 있는 우리 남북한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으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갈 곳은 바로 주님 곁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삶, 저 천국에서의 삶이 어떨까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랑하게 될 텐데요. 그러고 보면 이 영원한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이 지구상에서 짧은 7, 80년, 100년에서의 삶은 잠시 왔다 가는 그런 짧은 기간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큰 걱정과 짐을 지고 살아가지요. 천국에서의 삶, 영원한 삶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들어갈 권리가 생깁니다. 특별히 우리 북녘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나 천국 소망을 갖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죄사함을 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만 믿으세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저 천국에서의 삶을 꿈꿀 수 있게 됐으니까요. 우리 북녘의 성도들 특별히 주님을 알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동포 여러분, 우리 탈북민 여러분과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또 날씨 정보들 함께 찬양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준비했는데요.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특별히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북녘의 이 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혹시 중국과 러시아에서 스마트폰, 이 지능형 손전화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다운하신 다음에 로그인하시고 또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위챗 아이디도 있습니다. 위챗.

친구 추가 FEBCNK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메시지 또 문자 내용들 남겨주시면 소개하도록 할게요.

0: 오늘은 세 분의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각자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사는 영수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에서 온 폭순입니다.
4: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온 정실입니다.
0: 반갑습니다.
5: 안녕하십니까.
0: 오늘은 특별히 우리 또 극동 아카데미 출신들 가운데 남한 출신의 청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또는 흥미있어할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의 주제 먼저 살펴볼게요.
6: 여러분 주변에 혹시 탈북민이 있으신가요? 또는 탈북민과 함께 대화나 교제,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오늘도 이 대한민국 땅에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우리 주변에서 잘 만나기가 어렵다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같은 한민족으로서 우리가 장차 통일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이분들과 먼저 가까워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탈북민분들과 함께 교제하며 생활해본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탈북민분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오늘의 주제는 탈북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입니다. 네. 자, 방송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탈북민 분들을 만나보시거나 교제를 해봤던 경험이 사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탈북민이 몇만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4: 지금 3만 5천 명.
0: 역시 네. 우리 극동 아카데미 잘 배우신 수료생답습니다.
3: 3만 5천 명.
0: 맞아요. 이제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근데도 주변에 왠지 많이 좀 못 만날 것 같아요.
3: 맞아요.
0: 어떠세요?
3: 맞아요.
4: 일단 먼저 탈북민 분들은 본인의 탈북민이라는 거를 많이 밝히고 막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0: 난 북한 출신이다라는 걸 좀 숨기시는 분들이
4: 네.
0: 많죠.
4: 숨기시는 분들도 많고 고향이 뭐 강원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분이 탈북하신 분인가 이걸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3: 그렇기도 하고 남한 분들은 또 남한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범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좀 노력하지 않으면 탈북민 분들이 살고 있는 그 범위까지 좀 들어가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그 경험 사실은 많지는 않을 거다.
3: 아, 그렇습니다.
0: 네. 한국 교회 안에도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탈북민 성도님들 만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7: 네, 맞습니다. 정말 뭔가 밝히지도 않고 심지어 말투도 되게 일부러 서울 사람처럼 바꿔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0: 네.
7: 교회 셀에서 탈북민 한 분이 있었는데 저도 탈북민인 걸 알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0: 그렇게 좀 숨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4: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동안 저희 한국 교회나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이렇게 품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4: 그리고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뭐 조선족들 아니 뭐 탈북하신 분들이 뉴스에 간혹 가다 언급이 될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색안경 끼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 네.
4: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먼저 주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나 있지 않나
0: 맞아요. 네. 우리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4: 네.
0: 공산권 국가에 살았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반공사상의 영향이었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그렇죠.
0: 이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네. 삶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게 우리와는 다를 거다.
3: 그렇죠.
0: 같은 말을 쓰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이질적이게 느끼는 면이
3: 그렇죠,
0: 우리
3: 그렇죠.
0: 안에서 색안경을 끼고 봤던 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4: 네. 맞아요.
3: 그리고 기본적으로 애초에 저희가 배우게 된 그 배움의 기반이 다르다 보니까 생활이나 그런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0: 그렇죠. 생각의 어떤 구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4: 맞아요. 맞아요.
3: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한에 왔더라도 너무나도 다르고 같은 말인 듯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는 그들과 또 함께 살아갈 때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다가오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0: 네. 아마 서로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탈북민분들도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끔 해야 할 노력도 당연히 필요할 텐데요.
4: 네.
0: 오늘 이 세 분 이분들은 이미 탈북민들과 교제와 교류를 많이 해본 분들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 인천에서 오신
4: 네.
0: 정실님
4: 네.
0: 어떠십니까? 만나본 탈북민.
4: 탈북민분들 제가 본 분들은요.
0: 네.
4: 정말 순수하세요.
3: 맞아요. 맞아요.
7: 네, 맞아요.
4: 정말 순수하시고 네. 이분이 뭐 때가 묻지 않는 어떤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3: 맞아.
4: 근데 이제 이분들이 처음에는 상처도 많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세요. 거기까지
3: 맞아요.
4: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0: 네.

0: 한번 이렇게 친해지고 이분들과 어떤 소통을 많이 하고 그러면
1: 너무 정이 많죠.
0: 정도 많으시고 네. 또 사람 챙겨주시는
2: 맞아요.
0: 정말 가족이라고 이분들은 아예 생각을 하시면서
2: 맞죠, 맞죠.
0: 본인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잘 챙겨주세요.
1: 오히려 맞아요, 이제 맞아요. 가족들을 두고 왔을 경우가 많기
0: 맞아요.
1: 때문에
0: 네.
1: 여기에서 맞아요. 쉽게 사람에게 또 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으실
0: 있어요.
1: 거거든요.
0: 네. 외롭고 하시니까.
1: 네. 네. 순수하고 정말 따뜻한 분이다.
0: 네, 정도 네. 많고.
1: 네, 어떠세요?
3: 이게 확실히 여기로 넘어오신 분들은 좀 식구를 찾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순수하시고 또 마음을 열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0: 맞아요.
3: 그래서 저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좀 가족처럼 다가가주면 대부분 이제 마음을 같이 열고 또 솔직한 얘기도 털어놓으면서 좀 가족이 좀 빨리 되는
1: 네.
3: 친밀해지는 깊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순수함이
0: 맞아요.
3: 있다 보니까.
1: 근데 이제 네. 우리도 너무 개인주의화 돼가지고 다가가고 함께하려는 노력들이 옛날보다 뭔가 조금 어렵고 없죠. 힘들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0: 맞아요. 맞아요. 탈북민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에서도
1: 맞아요.
0: 교회 안에서도 힘들어요.
2: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좀 더 뭔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교회가 사실 더 공동체를 좀 더 중요시하고 개인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랑의 삶을 좀 살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좀 더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많은 그런 리더들을 훈련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네. 그런 훈련이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탈북민분들과 교류가 또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가 있습니다.
1: 네. 또 반대로는 그렇게 해봤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부담스러워하세요. 교회에서 자꾸 그 공동체 활동이나 함께하려고 연락했는데 그럼 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시더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험 좀 있지 않으세요?
2: 물론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지만 물론 개인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해서 누군가 다가오는 게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사람이 분명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1: 그래서 그 마음속에 외로움은 있다.
2: 맞아요.
1: 맞아요.
2: 네. 그래서 정말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면 그런 끈질김이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에게.
0: 그리고 탈북민분들한테 저희 모임에 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오세요. 오세요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그들한테 가서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거나
1: 이거 중요하다.
0: 네, 같이 그들이 어떤 생활했던 문화나 이런 것들을
2: 맞아요,
0: 같이 맞아요. 나누는 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2: 맞아, 맞아.
1: 사실은 우리도 좋은 마음에 초대하고
0: 그렇죠. 네.
1: 함께
0: 맞아요,
1: 빨리
0: 맞아요.
1: 어울리게 하고 적응시키려고
0: 네.
1: 하는 건데
0: 네.
1: 그분들이 혹시 부담스러워 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세요.
0: 그렇죠.
2: 맞아요.
1: 여러분들의
2: 맞아요.
1: 어떤 뭐 생활 또 네. 같이 밥 먹어요 하면서 여러분이 찾아가시고
2: 맞죠, 맞죠.
0: 네.
1: 아 이런 게 참 중요하겠다.
0: 네.
1: 시각이 좀 차이거든요.
0: 네.
3: 실제로 탈북민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뭔가 그 우리가 북한에서 배우던 사상 이런 걸 주입하는 거랑 뭔가 너무 다르지 않다. 막 이런 분위기 이런 말씀도 많이
1: 비슷하다.
3: 네. 많이 하시잖아요.
1: 부담스러워하시죠. 네.
3: 저는 오해도 확실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한국 교회가 너무 좀 일적으로 탈북민분들에게 다가가는 부분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3: 그래서 정말 그 친밀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3: 끈질김도 끈질김인데 그 사람 대 사람으로 봐야 되는
0: 맞아요.
3: 그렇게 깊어지면 뭔가 그런 게 좀 걷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3: 그래서 그때는 좀 가족 같은 분위기가 확실히 나오는.
0: 네.
1: 예. 우리가 인간의 좀 좋지 않은 습성들 가운데 나와 뭔가 다르다. 외모라든지
2: 맞아요, 맞아요.
1: 말투라든지 심지어 출신 지역이 다르면
0: 네.
1: 또는 뭐 요즘에는 학력이라든지 사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구분 짓잖아요.
0: 그렇죠.
2: 맞아요,
1: 나누잖아요.
2: 맞아요.
1: 네. 이거는 하나님의 이 그 가치 안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도 돈 많은 사람들 아니면 지역별로 나뉘는 것들 여러분이
0: 네.
1: 혹시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벗어나셔야 돼요.
0: 네. 네,
1: 특히
3: 맞습니다.
1: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탈북민들을 만나고 해야지 우리가 복음 통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0: 그런 네. 맞습니다.
1: 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네. 예. 저희 교회에서도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탈북민분들 몇 분이 계시거든요.
1: 네.
0: 저희 교회는 탈북민 예배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냥 같이 예배드립니다.
1: 맞아요.
0: 남과 북이 같이 예배드립니다.
2: 네.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1: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0: 네.
1: 이분들이 너무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0: 네.
1: 탈북민분들만 따로
0: 그럼요.
1: 예배 네.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뭐
0: 맞아요.
1: 필요할 수도 있지만
0: 네.
1: 점차 함께하는
0: 네.
1: 그런 훈련이랄까요?
2: 맞아요.
1: 그런 중요해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0: 네.
2: 정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의 마음인 것 같아요.
1: 네.
2: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이 정말 낮은 자들을 찾아가시고 어찌 보면 다른 자, 나와는 좀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들 조금 나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갔잖아요. 물론

0: 저희가 이제 누군가를 또 탈북민분들을 낫다라고 생각하면도 안 되고 그리고 다르다고도 생각하면 그럼요. 안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왜냐하면 그런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이렇게 예수님의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들한테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들하고 어떻게 대했을까라는 걸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생각을 하자.
2: 네.
1: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에서는 탈북민 분들, 탈북민 형제 자매들과 먼저 교제를 해보고 함께 생활을 해봤던 극동 아카데미 수료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뭐 우리와 비슷한 청년들도 있을 거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도 계실 텐데 주변에 탈북민 분들을 만나면 꼭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당부의 한마디씩 하시고 또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일단 저는 그 차별 없는 그 안경을 확실히 벗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안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 무의식적으로 다들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맞아요, 인지하는 맞아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나와 다르고 좀 가치관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네, 좀 피하는데 그걸 벗고 정말 그냥 한 명의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1: 네.
3: 가족이
1: 네.
3: 되어주겠다 이런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저희가 탈북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래야겠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라는 걸 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도 적용할 일인 것 같아요.
0: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2: 네. 네, 저도 편견 없이 색안경 끼지 않고 그냥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편견 없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먼저 탈북민들한테 다가가서 그들의 어떤 생활 문화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 함께 나누는 정말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돼줬으면 좋겠다.
1: 네.
0: 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1: 너무 무거운 사명감도 여러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1: 그냥 가볍게
0: 맞아요.
1: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밥 먹었어?
3: 네. 정말
1: 맞아, 북한에선 어땠어? 이런 거 있었어? 이런 거 먼저 물어보지 마시고
2: 네.
1: 오늘 어땠어? 쟤나 한 주 잘 지냈어?
0: 맞아요. 네. 맞아요.
1: 그러다가 마음이 열리면 서로 분명 깊은 얘기까지 나눌 수 있게
2: 맞아요.
1: 되거든요.
2: 맞아요.
1: 매주 이렇게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 하시면서 이런 마음도 좀 깊이 품어보시고 주변에 혹시 모를 여러분의 사업장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교회든 또는 옆집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2: 네.
1: 탈북민분들을 혹시 만난다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조금씩 네. 조금씩 한 번씩 다가간다면 우리 안에 이런 하나됨의 경험과 은혜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남과 북이 하나 됐을 때
3: 네.
1: 큰
3: 맞습니다.
1: 문제 없이
3: 맞습니다.
1: 정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2: 네.
1: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복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2: 네.
1: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 해주신
3: 영수,
0: 복순이,
2: 정실이었습니다.
1: 지금까지
2: 너와 나.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2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며 생활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한국의 재계 총수들과 회동을 하며 AI 협력 확대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국의 연간 수출 9천억 달러와 세계 수출 5강 진입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국내 조선업계가 20년 만에 슈퍼 호황 속에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걸프 해역을 지나던 화물선이 비격돼 폭발하면서 중동 해상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레바논 확전 문제를 두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청소년들의 은행 대출 이용이 늘면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 위험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1% 상승하며 2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한 것은 2024년 3월 이후 처음인데요. 지난해 말 2% 초반 수준까지 내려갔던 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물가 상승은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영향이 컸는데요. 석유류 가격은 24.2% 올라 2022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각각 23.1%와 33.3% 상승했습니다. 국제선 항공료 역시 유류 할증료 인상 영향으로 33.5% 올라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해외 단체 여행비와 차량 임차료 등 여행 관련 서비스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또한 갈치와 쌀, 달걀 등 주요 식품 가격 상승도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물가지수는 3.3% 상승해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유가 상승 영향이 에너지와 운송 부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향후 생산비와 물류비 부담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생활 물가 상승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향후 물가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오는 5일 한국을 방문해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인공지능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안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무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이 참석하는 회동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업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성사되는 이번 만남이 한국 AI 산업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최근 대만에서 열린 GTC 2026 행사에서 차세대 AI 가속기인 베라 루빈의 본격 생산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가 탑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AI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만남이 반도체를 넘어 자율주행과 로봇, 데이터 센터, 생성형 AI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며 투자자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데요. 또한 젠슨 황 CEO는 서울에서 GTC 개최 가능성도 언급해 한국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산업 경쟁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에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의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가면서 연간 수출 9천억 달러 돌파와 세계 수출 5강 진입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3,942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4%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무역 수지 흑자도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이미 과거 연간 최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올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9,000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 연구기관은 연간 수출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의 중심에는 인공지능 시장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증가가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경쟁이 계속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와 첨단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 일본과 홍콩 등을 제치고 세계 수출 5위권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출 증가세가 반도체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에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산업 전반으로 성장 효과를 확산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20년 만에 슈퍼 호황을 맞으며 이례적인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 16.7%를 기록해 출범 이후 최고 수준을 달성했고 한화오션은 13.7%, 대한조선은 26.8%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조선업계 실적 개선의 배경에는 LNG 운반선과 이중연료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등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가 있는데요. 과거 벌크선과 유조선 중심 시장과 달리 현재는 기술력이 요구되는 고사양 선박 발주가 늘어나면서 한국 조선사들이 강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규제 강화로 선박 교체 수요가 확대되면서 한국 조선업계가 수혜를 입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또한 장기간의 불황을 거치며 생산 효율화와 자동화를 추진해온 점도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조선사들이 물량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는 한국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친환경 선박 전환 흐름이 이어지는 만큼 한국 조선업의 호황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걸프 해역을 지나던 화물선 한 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돼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이라크 움카르스항 인근 해역을 항해하던 중 두 차례 폭발을 겪었으며 이 가운데 한 차례는 드론 공격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화물선 우현에 발사체가 명중한 뒤 큰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고 이후 선박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현재는 진화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아직 공격 배후를 자처한 세력은 나타나지 않았고 피해 선박의 국적과 구체적인 피해 규모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지역 해상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발생했는데요. 일부 선박들은 이란의 감시를 피해 자동 식별 장치를 끈 채 항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국제 원유 공급과 해상 물류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키울 수 있으며 국제 유가에도 추가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레바논 확전 문제를 둘러싸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엑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통화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군사 행동 확대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은 인정하면서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까지 공격 범위를 확대한 것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이 추진 중인 이란과의 협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엑시오스는 이번 통화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양측 간 가장 긴장감이 높았던 대화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과의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중동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동 전쟁 확대를 막으면서 동시에 이란과의 협상도 이어가려는 복잡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의 고급 중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이렇게 빌린 돈으로 스마트폰 게임 결제를 하거나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결국 부모들이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부모들 사이에서는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빚을 지는 습관을 배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은행 이용 확대와 휴대전화 기반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청소년 채무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부모 세대는 금융거래 내역이 당국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은행 이용을 꺼리는 경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역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숭해 위험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각 지역인민위원회는 최근 강과 하천, 산비탈 등 침수와 붕괴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제방 보수와 배수로 정비, 하천 바닥 정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책임 간부들이 문책을 받은 사례가 알려지면서 현장에서는 재해 예방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공사에 필요한 중장비와 작업 장비는 대부분 공장이나 기업소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업에 동원된 노동자들은 장갑과 식사까지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해 예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부담이 현장에 집중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과거처럼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실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4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에 5에서 40mm, 황해도가 5m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8도 사이로 분포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에서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 안주와 양덕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안주 18도, 양덕 14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안주 22도, 양덕 20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도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 모든 지역에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18도, 구성 17도, 강계 1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강계 22도, 신의주와 구성 21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으나 약간 강한 바람이 종일 불어오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18도, 신계가 17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 27도, 사리원 26도, 신계 25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는 고성과 평강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하루 동안 약간 강한 바람도 함께 불어올 전망입니다. 환절기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고성 17도, 평강 16도, 해산 12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강 27도, 해산 26도, 고성 20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도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성진 14도, 운기 13도, 무산 10도, 낮 최고기온은 무산 20도, 성진 19도, 운기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바다는 최대 2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이상 6월 4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올해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분들, 그리고 동포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늘의 소망, 이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기대하고도 소망하면서 오늘의 그 찬양으로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 준비했는데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공익활동 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영국의 왕이었던 윌리엄 4세가 죽고 다음날 차기 왕위 앉기로 결정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이 결정이 된 순간 주님께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해요. 주님, 제가 영국의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을 부흥기로 이끌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놀라운 정치 실력에 감명받았다던 외국의 한 사절단이 비결을 묻습니다. 그러자 여왕은 가까이에 있는 성경을 펴들고 바로 성경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하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비롯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특별한 비결을 찾길 원합니다. 성공하는 법이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법, 자녀 양육을 잘하는 법, 책방에 가면 인기 독서로 그 이름이 올라와 있기도 하죠. 하지만 한 목사님께서는 예화를 들려주시면서 가장 성경적인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모든 문제 가운데 안정과 질서를 찾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성경을 펴고 이 극동방송을 통해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판에 새기면서요.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함께 찬양한 주의 말씀 듣고서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우리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아멘의 화답으로 나아가며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 위에 집을 짓는, 말씀 위에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에 이어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함께 찬송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나누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송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사사기 14절에 보실 것 같으면은 거기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과 짝짓고 살진 않았나. 사사기 14장에 보실 것 같으면은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를 보고 또 장가를 드립니다. 그 들릴라에게 또 그 브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 남편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좀 알아봐 달라. 그래서 그 들릴라가 얼마나 죽을 지경까지 번뇌하면서 하도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삼손이 할 수 없이 가르쳐 줍니다. 내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배틀에 나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다 뉘어놓고 그때 머리 일곱 가닥을 잘라서 자기 민족에게 알렸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쳐들어와서 삼손을 잡았는데 삼손은 이미 나실린의 약속으로 삭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일곱 가닥을 베니까 기운이 다 떠난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눗가를 빼고 두 개를 다 뺐어요. 쇠사슬에 감아가지고 돌맷돌을 치게 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속에 삼손이 얼마나 여호와께 부르짖었는지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브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동안에 머리가 다시 자랐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자란 머리를 가지고 힘을 주니까

0: 소년을 하나 불러서 장님이지 여기 이 대고를 뻗튕기고 있는 기둥 둘이 있을 거다. 나한테 그리 인도해달라. 그래서 그 어린 소년이 장님 삼손을 인도합니다. 바른 쪽의 기둥, 왼쪽의 기둥. 삼손이 이르되 브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덮어서 삼손의 생전에 죽인 자보다 죽어서 죽은 자들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삼손은 20년 동안 사살을 하고 자기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스토리를 보면서 아 참 삼손이 쓸데없이 세상하고 짝을 지어서 살다가 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일을 했겠나.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리의 연주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

방송 복음의 메아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서울 바합창단입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그 찬양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오늘은 북한이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 살고 있는 한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노래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0: 저는 중국에 살고 있는 김서연입니다.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끝이지 않은 은혜 속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덩어리 속에 숨어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시어 십자가의 보혈이 피로 씻어주시고 거듭난 새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천국의 자녀, 아버지의 딸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는 나의 삶 속에서 염려와 걱정이 밀려와 주저앉아 있을 때,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나에게 다가와 따뜻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며 십자가의 무게를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 의지하오니 새 믿음의 생각과 새 결단으로 아버지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환경과 세상의 달콤한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붙들고 하나님만을 더 가까이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은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사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고향 북한 땅을 떠나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김서연 자매 고백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나와 같은 죄인 위해라는 이 찬양과도 같이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한 줄 한 줄과도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사랑과 감사의 찬양을 한 번 더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해 이 찬양을 함께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깁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죄인의 울부짖음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울부짖으며 복음 통일의 역사가 쓰여지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북한의 고향인 김서연 자매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향 땅을 떠나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김서연 자매의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나와 같은 죄인 위해 함께 하셨는데요. 100여 년 전 평양 땅에 불었던 부흥의 불길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감사와 회개의 울부짖음이 다시 한번 이 땅을 가득 채울 그날을 그리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김서연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주안에 있는 나에게 바리톤 김성결 씨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기쁨을 노래하며 보혈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남과 북의 그날이 머다는 줄 믿으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대전 FM93.3MHz, 청주 FM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 내가 당신께 죄를 짓지 않도록 당신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 가운데 어떤 역사의 한 장 한 장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위에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믿음의 방패로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도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3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늘 확인하고 돌아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피폐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

못한 길을 열어두시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정해두신 은혜들을 마음껏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참 부요하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게 되고 또 그 같은 고백들은 필요한 때에 다시금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하셔서 여전히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길로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의 사건은 대단히 주제가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겁고 암울한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은 또 다른 모양으로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제외한 네 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암논과 압살롬과 다말 그리고 요나답입니다. 암논은 다윗이 아이노암에게서 얻은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아들이죠. 또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제일 많은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 맏아들 암논을 많이 사랑했을 것 같고요. 또 왕의 계승 서열이 높은 만큼 나라 안에서 꽤 높은 권력의 지위를 지니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에 압살롬은 다윗이 구슬 달매의 왕의 딸 마아가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아들로서 보면 셋째 아들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한번 말씀을 또 보겠지만 다윗이 이 압살롬도 매우 사랑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에게 친여동생이 있는데 다말이고 성경은 이 다말이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답은 다윗의 형의 아들입니다. 요나답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관대하시다인데 이 요나답은 자기 이름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성경의 진술은 그는 심히 간교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암논과 다말의 어머니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텐데 아버지 다윗은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이복 누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할 수는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처지인데 이 암논이 다말을 심히 사랑하고 또 그 일을 잘 이룰 수 없게 되자 우라병까지 걸리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일로 힘들어하니까 이 암논의 사촌 형제이자 가까이 지낸 친구가 되는 요나답이 와서 전후 사정을 듣고는 그 심히 간교한 자답게 하나의 계략을 이 암논에게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너는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다가 아버지 다윗이 오면 여동생 다말이 와서 내 앞에서 떡을 만들어서 내게 먹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요나답의 조언은 여기까지이지만 그러나 여기까지만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논이 다말을 어떤 마음으로 품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 두 사람이 있을 기회를 계략으로 만들어주고 또 두 사람이 있게 될 폐쇄적인 공간을 만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또 병든 채 하라는 등 거짓을 동원하는 그 일에는 그저 아픈 척하고 여동생이 만들어주는 떡을 받아 먹어라 이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심각한 죄를 의도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다윗을 속이고 다말을 속여 끌어들여서 결국은 겁탈하게 되는데 그 후에 이 암논의 마음이 즉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겁탈한 후에 암논이 다말을 아주 심히 미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욕망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고 이 일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여동생의 고통스러운 일을 보게 된 오빠 압살롬이 2년 동안 자신의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양털을 깎는 자리를 이용해서 암논을 불러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불행한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으로만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듣고 다윗이 매우 분노하는데 그러나 다윗의 분노는 다윗에게 이러한 것도 연이어 돌아보게 합니다. 자신이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심판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또 자기의 가족 안에서 그리고 나아가서 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재앙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연결이 되면 그 재앙이라는 말에 따라 아주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다윗은 범죄했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정하셨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윗에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사건을 만드시거나 또 악한 일을 만들 사람들을 끌어들이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심판을 하시고 그 심판이 죄앙되게 하실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풀기 위해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과 강포와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사납고 거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선지자가 원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을 들어 심판하신다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이 어떻게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에 대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시금 주시는 말씀이 지금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사납고 거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뜻합니다. 이 바벨론은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들을 무력으로

휩쓸면서 그들의 많은 것들을 빼앗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일어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만은 않고 하나님은 그들 자신이 행한 죄악에 따른 심판을 그들에게 반드시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파멸할 것이며 비록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였지만 결국 주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복된 말씀을 선언해 주십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공의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확인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역대하 18장에 보면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아람이 점령하고 있는 길르앗 라못 성읍을 빼앗기 위해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은 이 전쟁에 대해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생각하여 선지자에게 묻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으는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왕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은 어디에 몰두하는가 하면 왕이 어떤 말의 예언을 좋아하는가, 왕은 우리가 어떤 예언을 할 때에 기뻐하는가, 여기에 묶여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왕이 원하는 예언을 늘 해주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왔고 그들에게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갈까 물으니 왕이 뭘 원하는지 알죠. 왕이요,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소서. 올라가시면 그 성읍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여호사밧이 미심쩍어서인지 이들이 아닌 다른 선지자가 있느냐 묻는데 여기에 대해 아합이 하는 말이 내가 항상 원하지 않는 말을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선지자에게 묻자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도 되겠느냐. 그때 미가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서 본 하늘에서 열리는 회의에 대한 내용을 말해줍니다. 주제는 누가 아합을 꿰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게 하여 죽게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한 영이 나와서 하나님께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하여서 아합을 꿰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 400명이 하는 말이 이 한 영이 거짓말이 되어서 그 입에 담아준 말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자냐라고 분노하고, 아합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니까 분노하고,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올라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합은 자기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반 병사와 옷을 갈아입는 거죠. 바꿔입는 거죠. 왜냐하면 적군은 왕을 잡기 위해 현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전조치를 다 했는데도 말씀해 보면 아람 병사 하나가 무심코 쏜 화살에 이 아합이 맞습니다. 화살을 맞습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왕을 빨리 후방으로 호송해서 치료해야 되는데 그날의 전쟁이 급격하여서 이 왕을 태운 수레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결국 아합은 그렇게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풀기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거짓말하게 하는가? 아무리

악한 왕 아합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을 속여서 죽음이라고 하는 파멸의 구덩텅이로 밀어넣을 수 있는가? 전능하신 참되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라는 의문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거나 거짓을 조성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행한 그 악에 대하여 그들이 벌인 거짓에 대하여 심판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유일한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해 덫을 놓는 것처럼 구덩이를 파놓거나 아니면 미끼를 던져서 속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기준, 공의와 정의에 따라 악을 심판하신다. 이 외에는 다른 불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정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변개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은 사람은 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그렇게 파멸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의 심판이신데 이 공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주의 뜻을 살피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기회, 그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합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가 원하는 말만 예언해 주는 선지자들을 가까이 했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의 말에는 귀를 닫았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참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이 순종해야 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 쫓아오게 될 복된 길을 늘 아합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합이 자신의 탐욕을 선택하고 쫓아가느라 하나님의 참된 예언의 말씀을 버리고 죄의 길을 쫓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때문에 다윗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내리신 심판이나 다윗에게 내리신 심판이나 다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러나 심판의 본질과 결과에는 참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울에게 내리신 심판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 사울의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울에게 내리신 심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궁극적인 심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심판하시는 이유 자체가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권에 대한 언약을 지키시려는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을 때에 다윗은 즉시 하나님께 엎드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너와 내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고 화가 난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압살롬은 다시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후에도 다윗은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이라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늘 원수에게서 목숨을 잃을 것 같은 막다른 골목에 밀린 때도 있었고 이렇게 져서 다 끝나는가 싶은 자리까지 내밀려 간 때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으로서는 아 이렇게 재앙으로 인하여 이 심판으로 인하여 나는 끝날 수밖에 없는가라는 마음을 갖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다윗에게 은혜의 기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그 돌아오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 그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얼마나 다른지 다윗은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자리로 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살아온 삶의 궤적들을 보면 우리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늘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살리라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고 때로 우리가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그렇게 죄의 길을 쫓아가라고 불순종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우리가 알아먹을 만한 고난이나 시련을 징계로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고난이나 징계 앞에서 이렇게 벌받다 끝나는 인생인가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건 너무 억울한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갖거나 아니면 다 끝났다 이렇게 포기하고 자폭해 버리는 경우가 우리 안에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놔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를 내 앞에 다시 세우겠다는 표현 그리고 너희를 내 자녀답게 세워서 내가 말하는 내가 원하는 가장 복된 자리에 세우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결단과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기도가 갖는 특별한 모범은 자기를 우선 보호하기 위하여 숨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기에게서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나 어떤 일련의 일들을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 안에는 다 한숨과 탄식만이 담길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그렇게만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다. 내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였으나 그 고개를 들어 주의 얼굴을 보게 하셨다. 내가 수렁에 빠졌으나 반석같이 되신 주께서 나를 발을 딛게 하여 일어나게 하셨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기도로 그 기도를 늘 마쳤습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들을 내가 왜 겪어야 되는지 내 스스로가 인정할 수 없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이 다윗이 저지른 탄식의 비명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범처럼 그러한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그 문을 열어두신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를 빌기만 하면 언제든지 내가 받아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확정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심판은 이 심판받고 죽어라 라고 하는 심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그 집안에 내려주시는 재앙은 앞으로도 혹독하게 이어지겠지만

0: 그러나 그 재앙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 다윗을 자기 앞으로 끌어내기 위한 고백들을 갖도록 그 심령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삶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발걸음을 주를 향하여 내디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걸어가는 죄에 대한 심판의 길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고 인정하고 주신 심판 감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바세바에게 여디디아라고 하는 한 아이를 다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여디디아를 받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 아이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다시금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이 아이가 그 증거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욥이 이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이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맡긴 찬송을 부릅니다. 또 욥은 마지막에 내 생각과 내 이해를 뛰어넘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그 영광의 완전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제는 아주 확실하게 내가 눈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명확해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참 놀랍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섭니다. 우리도 이 13장에서 이제 15장까지 더욱더 혹독한 재앙이 다윗의 집안을 휩쓸어 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작에서 내가 열어놓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주셨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복된 길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하나님이셨던가,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신가 묵상하면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이해의 고백들이 우리의 심령에 차곡차곡 채일 겁니다.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믿음의 삶, 그 소망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3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6월 4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에 곳에 따라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밤부터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이 차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이 21도, 광주와 목포, 부산, 제주가 20도, 춘천과 강릉, 대전과 대구, 여수가 19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개성, 함흥이 16도, 강계가 14도, 청진 13도, 해산이 12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춘천과 서울, 대구가 29도, 대전이 28도, 개성과 강릉, 광주가 27도로 보이고요. 해산 26도, 목포 25도, 부산과 여수가 24도, 제주가 23도, 평양과 강계가 22도, 신의주 21도, 함흥이 20도, 청진이 1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어떤 날씨와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오늘도 주님의 섬세한 은혜의 손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9절부터 1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담대히 영적 전쟁에 임하여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일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일을 하려면 첫째, 공동체와 함께 담대히 싸워야 합니다. 9절에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라고 해요.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앞뒤로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협공하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지요. 그런데 요압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보고 군대를 나눕니다.

9절과 10절을 보니 요압은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자신은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을 치고 남은 백성은 아우 아비세에게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합니다. 무작정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주도 면밀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요압이 아비세에게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고 해요. 이것이 공동체의 전쟁이에요.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이 돕고 내가 힘들 때 형제가 와서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혼자 잘 싸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함께 버티고 함께 돕는 것이 믿음입니다.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라고 해요. 요압은 싸움의 명분을 분명히 압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아람 용병들과 달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 싸웁니다. 명분이 있는 싸움과 돈에 팔린 싸움은 이미 승패가 갈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싸우는 싸움이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인지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싸움인지 보아야 합니다. 내 기분과 인정 욕구를 위한 싸움이라면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가정의 구원, 공동체의 회복, 하나님의 성읍을 위한 싸움이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요압은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고합니다. 최선을 다해 작전을 세우고 서로 돕고 담대히 나아가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라고 해요. 싸워보기도 전에 도망한 그들입니다. 왜죠? 그들은 돈 받고 온 용병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걸고 싸우는 사람과 돈만 받고 싸우는 사람은 다릅니다. 14절에 보니 암몬 자손도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성읍으로 도망합니다. 용병이 도망하니 전의를 상실한 것이지요. 이렇듯 하나님 없는 연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지금 어떤 영적 전쟁 앞에 서 있습니까? 내 싸움의 명분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입니까? 힘든 지체를 돕고 나도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싸우고 있습니까?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일을 하려면 둘째, 끝까지 싸우시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15절에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라고 해요. 한 번 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람 사람이 다시 모입니다. 사탄의 공격도 그래요. 한 번 시험에 이기고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뜨리지 못하면 다시 모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늘 반복됩니다. 16절에 보니 하다데셀이 강 건너편 아람 사람들까지 다 불러모아 헬람에 이르고 군사령관 소박으로 하여금 그들을 거느리게 합니다.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더 큰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우리 안의 죄성도 그래요. 한번 꺾인 것 같아도 자존심과 혈기와 음란과 열등감은 다시 모여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군사령관 소박까지 죽입니다. 세상은 숫자와 힘과 돈을 의지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언약과 말씀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 싸움은 결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라고 해요. 패배한 아람 연합군들은 결국 다윗과 화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아요. 이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견고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길로 행할 때 원수의 연합도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도 도와야 할 나라가 있고 끊어야 할 나라가 있어요. 내 안에 암몬과 화친하면 안 됩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 사탄과 협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끊어야 할 것은 끊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승리는 다윗 혼자만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뒤에 공동체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싸우는 사람은 쉽게

0: 무너지지만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싸우는 사람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안에서 계속 재집결하며 공격하는 죄와 유혹은 무엇인가요? 반복되는 영적 전쟁으로 지쳐 있나요? 그래서 내가 끊어야 할 암문과 화친하려 하지는 않나요? 아버지께서 소천하신 뒤 예수님을 만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날마다 자기 안의 대적과 전쟁 중이라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를 때리는 오빠와 그 폭력을 방치하시는 부모님은 제게 버리고 싶은 존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후 아버지는 지인과 의료진, 환우들에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며 전도하셨지요. 그러나 저는 병 낫는 일 외에는 아무데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받은 책,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를 통해 가족이 저의 구원을 위해 수고했음을 깨닫고 제 맘대로 죄지으며 산 것을 회개하며 예수님을 만났어요. 또한 사명대로 살다 가신 아버지의 삶이 해석되어 기뻤고 남은 가족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함도 알게 되었지요. 이후 하나님은 이기적인 저를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하셨어요. 매주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효자 남편과 시부모님이 미워서 시부모님께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는 복수를 했어요 라고 내 안의 대적을 고발하며 나눴지요. 그러자 어느새 남편과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모두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요즘 저는 세 자녀를 세상에 엄선된 용병으로 키우고 싶은 야망과 전쟁하고 있어요. 주일 아침마다 상전 노릇을 하는 아이들에게 혈기 부리고 싶을 때면 남편이 애들도 예배 데려가야지 라며 마음을 고쳐먹게 도와줍니다. 제 안에 끊임없이 진치는 아람과 암문을 물리쳐 주시길 주께 기도해요. 믿음의 공동체와 화친하는 자녀로 키우고자 날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임할게요. 저의 적용은 교회를 떠난 언니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물으며 예배에 초청할 타이밍을 찾겠습니다. 주일 아침에는 자녀들이 좋아하는 모닝버거를 준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압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라고 외쳤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에는 반드시 명분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과 욕심을 위한 싸움은 결국 지치고 무너지지만 공동체와 가정의 구원, 하나님의 성읍을 위한 싸움은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미움과 열등감, 혈기와 욕심이 계속 재집결하며 공격해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함께 싸울 때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내 안의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사탄은 반복해서 공격하지만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혼자 싸우지 말고 공동체와 함께 담대히 싸우시길 바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암몬과 아람처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재집결하는 죄성을 깨닫습니다. 자존심과 혈기, 욕심과 열등감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지만 혼자 싸우게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를 붙여주셔서 함께 버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영적 전쟁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공격이 계속될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말씀과 공동체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내 기분과 자존심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한 싸움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구원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담대히 싸우고 결과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7장 1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안악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요단은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18장 1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성경을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직접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느낄 때에 비로소 우리 신자들이 성경의 완전한, 하나님 말씀의 완전한 권위를 인정하게 될 거라. 요 말씀을 왜 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요. 칼빈 선생은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고 신학자고 목회자죠. 그런데 내가 모든 신학자들이 칼빈 선생님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영적인 것을 왜 잡지 못했느냐고, 학문성만 쏙 빼가지고 그거 가지고 왜 웃겨먹고 사느냐고. 칼빈, 루터, 증인그리, 아브람 카이퍼, 요한 위슬레 선생, 이 영성이 있었다 이거. 영성이, 학문도 이제 그 바탕 위에 영성으로서 말씀하러 무릎 꿇고 책을 쓰고 메시지를 전할 때 구름떼 같이 모이는 거요. 그거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요. 내가 왜 학문을 무시해? 하려야죠. 배워야지요. 그러나 칼빈 선생님은 역시 학문과 영성이 겸비한 신학자고 위대한 목회자다. 또 5대 솔라, 칼빈이나 증인이나 루터의 5대 솔라 있잖아. 성경을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 믿어야 된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말로만 그게만 뭐요? 말로만. 실천을 안 했는데. 교리적으로만 얘기만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7대 운동이 거기서 난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을 수 있어? 내 심은 은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가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많은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야, 네 속에 내 말이 거하고 있느냐? 진짜 나를 믿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임재했을 때에 자유함을 얻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요.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0: 하는 거요. 목회일 때 귀신 들리고 병자가 막 할 때 목사 되면 안수해 주고 기도해 주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잖아요. 바울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웃지 귀신이. 사람의 말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 믿어서는 구원이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도 없습니다.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만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고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가 되심을 확실히 믿어야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의 신비가 일어난다는 것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시편 33편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오늘 레옹은 해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성원교회를 담임하시는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 중에 걸작,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어 10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두려워할 때, 그리고 걱정과 염려를 먼저 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그 대신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이유는 하나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 안시성을 보면요, 당나라 태종 이세민과 안시성 성주 양만춘의 88일간의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20만 대군과 맞선 5천명의 안시성 병력, 항복해라, 너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외침에 대해서 이제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넌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냐? 우리는 물러서는 법을, 무릎 꿇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지금은 많이 힘들고 버겁고 한계를 만난 것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담대함의 사람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도저히 넘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지만,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어려울수록, 고통이 가중될수록, 인내의 한계와 바닥이 보여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란 영어 세 가지 의미를 보면 patience, 짜증내지 않고 기다리는 참을성, endurance, 오랜 시간 고통, 두려움.

0: 을 견디는 거. 퍼서버런스라는 말은 목표를 향해 계속 밀어붙이는 힘. 이 인내의 의미가 참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부닥침이 있을 수 있고 또 한계가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참 오래전에 감동적으로 들은 간증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 문화혁명 때 매일 자정마다 중국어로 극동방송에 성경을 낭독해 주었죠. 어느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눈물로 날짜를 정해서 다시 이제 나도 그 성경을 갖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한 장만 다시 읽어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한 장을 읽어주었고 이런 답이 왔지요. 이제 나도 성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권이 아니라 수백 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장을 함께 써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만 살려고 할때 우린 한계를 당당히 넘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살려고 할때 우리는 또한 번의 승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에게 수많은 부닥침이 승리를 향한 디딤돌이 되고 승리를 향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라. 그것은 멸망할 자가 가야 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복된 날, 승리의 날, 기적의 날, 거룩한 하나님의 날로 이 날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승리의 사람입니다.
1: 지금까지 성환교회 장학복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지혜로 행하길 원합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정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국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도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농작물들이 여기저기서 인사를 합니다. 부지런한 농부의 들판을 오늘도 쑥쑥 키워주실 하나님께 참 고맙습니다 라고 저도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른 기도를 마치시고 새벽장을 보러 가는 길에 방송으로 아침 예배를 드린다는 사업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으신데요. 더불어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의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모셔드리며 신령과 진정을 담아 감사의 아침 예배 드리십시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6월 4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아침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성령의 은사를.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그리고 15장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다양한 문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성령에 관한 문제, 성령의 은사에 관한 걸 갖고 이제 그 안에 많은 분란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12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15장에서는 부활의 문제, 성도의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먼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말이 좀 복잡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너희가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이죠. 자, 이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항상 제대로 좀 알아야 된다, 좀 교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잘못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가 좀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신령한 것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푸뉴마티콘이라고 해서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중성적인 의미로 은사를 의미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 그리고 걸음이 되기도 하고, 또 신령한 것, 그러면 spiritual things라고도 하고, 영적인 것들, spiritual gift,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의미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신령한 삶, 그리고 신령한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신령한 것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죠.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참 세상에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맛보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참 빨리 해주실 때도 많이 있고, 교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적인 정과 또 인간적인 교분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신령한 것이라고 하죠.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 그리고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며 사는 신앙생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이러한 신령한 역사와 신령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내가 이왕 한번 이 땅에 사는 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많이 경험하고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려면 주님을 향한 기대, 믿음을 갖고 주님 더 역사해달라고,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맛보게 해달라고 믿음의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많이 드리고 또 많이 응답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가 좀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 신령한 체험 자체에 매몰이 돼서 바른 체험을 추구하지 않고 무조건 신령하다, 무조건 특별하다 하면 그냥 막 몰려가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2절에 말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데도 이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어떻게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갑니까? 여러분, 우상은 말을 못하는, 그죠? 여기 보면은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그랬죠. 벙어리 우상입니다. 죽어 있는 건데 어떻게 거기에 끌려다닐 수 있냐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체험하는 영적인 현상들을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더라도 악한 영들, 미혹하는 영들이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기본적으로 일종의 이 황홀경, 신비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체험을 하는데 뭐 하다못해 성령이 아닌 이 귀신이 끌고 가는 체험들이 있죠. 귀신이 귀에다가 속닥거리면 그 말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나 그게 성령의 체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 있으나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체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신령한 체험을 우상을 섬길 때도 하면서 끌려다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우상을 섬기다가 경험했던 기쁨과 막 우상을 섬기면서 종교제의에 참석했는데 팔딱팔딱 뛰든지, 이게 성령 체험은 아니라는 거죠. 황홀하다고 성령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이상한 현상을 추구하는 이상한 기독교가 되면은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이상한 체험도 무조건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 체험하면서 몰고 가면 성도들이 무지하게 헷갈리죠. 예, 특별히 우리나라에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또 이제 보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신령한 체험에 혹해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신사도라는 말 자체가 이상하죠.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시대에 사도가 없다고 자기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도라는 사람들한테 사도의 계승을 받아야 된다고 임파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막 쓰러뜨리고 금가루 뿌리고
뭐 이상한 현상들을 추구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현상은 하나도

이상하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건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3절에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저주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신명기 21장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저주받고 끝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이하게도 한국에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단들이 대부분 가르치는 내용 중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라는 과목이 나와요. 신천지도 그렇게 얘기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느냐? 대부분의 이단들은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 그 뜻을 다 이루어야 되는데 십자가 지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단들은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제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루어야 됐는데 억울하게 달려 죽으셔서 그 뜻을 다 못 이뤘다. 이 말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마지막 때 이루실 분이 와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 선생님이다. 이런 논리로 또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3절에 성령 운동, 신령한 역사의 결론은 뭐냐?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아주 중요하고도 심오한 표현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는 이 구절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성령 운동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님으로 높이는 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성령 운동을 하는데 사람에게 집중이 됩니다. 막 그 사람이 딱 만지면 무조건 다 쓰러져요. 나도 쓰러지려고 막 앞에 와서 이러면 예수님 얘기는 하나도 없고 맨날 쓰러진 얘기만 하면 이건 성령의 역사와는 상관없는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쓰러질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령께서 임재할 때가 되면요, 그분의 임재 앞에 앞으로 꼬꾸라지죠. 왜 자꾸 뒤로 벌렁벌렁 넘어지는지. 벌렁벌렁 넘어지는 것도 성경에 벌렁벌렁 넘어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임재 앞에 앞으로 엎드려졌고요. 엘리야도 주님의 임재 앞에 앞으로 엎드려졌고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그분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꼬꾸라지고 엎드려지지요. 근데 귀신은 뒤로 자꾸 잡아뜨려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쓰러지려고 애를 써도 안 쓰러집니다. 은혜입니다. 안 쓰러지는 게 은혜입니다. 앞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그게 건강한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자, 예수가 주님. 성령운동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죠. 여기 특별히 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이 퀴리오스, 예수는 주다라는 게 초대교회의 고백이죠. 빌립보서 2장 11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리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아도나이에서 왔습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아돈에서 왔는데 주님이란 뜻이죠. 근데 이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아, 복수형이거든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주. 원래 이 히브리어에서 주는 누구를 가리켰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친히 입에 담기 어려워서 주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주님. 주님이란 말은 여호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주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운동의 결론은 예수께서 주님이시다. 여호와.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역사를 다 이루셨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성령운동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그 은혜로 살도록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엉뚱한 성령운동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시대에는 사도들의 계시가 필요하다.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막 성경 말씀이 있는데 자꾸 막 이 앞에 지도자가 자기가 꿈꾼 거, 자기가 환상 본 거, 좌회가 음성 들은 거, 아니 그게 성경 말씀이 아닌데 절대적인 것으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틀리는데 결국 성경 얘기보다는 자기 계시 받은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성령 운동의 결론은 뭐냐?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그다음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찬양으로도 이 고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4절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죠. 여기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합니다. 여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한 성령께서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눠주시는 거죠. 여러 가지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자,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습니다. 이 직분, 디아코니아라는 말. 여기서 디아코니아, 디콘이 나온 거죠. 영어로. 디콘은 집사를 가리키는 영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직분이에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결국 주는 같으며 모든 다른 다양한 직분이 주님을 섬기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여러분 이 사역이라는 말, 이게 에네르게마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에네르게마는 에너지입니다. 에네르기야. 역동적인 이 힘. 이것은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신다. 그래서 이 성령을 나타내 주셔야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사역도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은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라고 합니다. 카리스마타. 카리스마타는 이제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카리스는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게 뭐냐?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주시는 선물이 뭐냐? 은사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 때문에 하여간 시끄러웠습니다. 내가 은사 5개 받았는데 너는 3개밖에 없냐? 막 우월하고 도토리를 기재기하고요. 야,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세.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아. 너는 그거밖에 못 받았잖아. 그럼 찌그러져 있어.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의 은혜를 다양하게 교회를 풍성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자기 자랑이냐 트로피처럼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보면은 이 순서들이 쭉 나오는데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륜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쫙 연결하며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뭐냐?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알려주는 이게 지식의 말씀.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뛰어넘어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초월적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용기를 갖고 담대함을 갖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믿음을 뛰어넘는 엄청난 믿음으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실 때가 있죠. 이게 뭐냐? 믿음의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자 여기서 이 예언이라는 건 미래 일을 알아맞히는 게 아니라

0: 그 사람의 상황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도록 하시는 은사를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미혹하는 교묘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는 다른 영으로부터 왔는지 요거를 분별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신다. 자, 여러분 여기 은사의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는데 제일 앞에 나오는 은사가 뭡니까? 지혜와 지식의 말씀. 말씀의 은사죠. 말씀의 은사. 이게 제일 앞에 나왔어요. 제일 뒤에 나오는 건 방언과 방언 통역. 우리는 성령의 은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방언과 방언 통역. 제일 나중에 떠오르는 게 지혜와 지식. 근데 여기서는 은사를 뭘 제일 먼저 앞세웠느냐?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앞세웠던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알고 그 기초 위에 다양한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맨 뒤에 방언 때문에 아이가 시끄러웠어요. 방언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는데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한 분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도록. 그러니까 은사는 몸된 교회를 유익하도록 사용을 해야지. 이거를 사용하면서 막 그 사람이 슈퍼스타이냐,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 막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익하도록, 각 성도를 유익하도록 세워주시는 거니까 그분의 뜻대로 사람에게 나누죠. 그러니까 은사는 자랑할 게 아닙니다. 내가 막 30일을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능력을 주셨다. 아, 그 능력 자랑.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30일 굶어가며 기도하는 게 내 공로가 된다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이거는 은사입니다. 어떤 분은 방언을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방언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보면요. 조용히 기도하다 방언 받는 분도 많이 계세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이지 이걸 내 능력으로 막 획득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은사를 구할 때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건 감사함으로 받는 거지 내 능력과 자랑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령한 체험과 은사를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이걸 감사함으로 받고 풍성하게 써야지 내 자랑과 교만과 도토리 기재기로 막 정죄하고 이거밖에 안 되냐고 내 은사가 뛰어나다 네 은사는 못하다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신령한 것들이 교회에는 있는데 은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은사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충만하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신령한 경험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많이 경험해야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이 중심을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대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은사는 분명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직분 또한 하나님이 성도에게 믿고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것이죠. 이것은 모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와 직분, 모양과 무게는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임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하기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철저한 자기 관리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귀한 은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누가 될 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끼리 받은 은사를 비교하며 자칫 교만의 죄를 범한다면 이것은 자기 은사로 죄를 짓는 도구를 삼는 것일 뿐임을 오늘도 마음 깊이 유념해야 할 우리입니다. 묵상과 함께 성찰의 개인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받은 우리이지만 그 은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죠. 이 믿음과 감사로 거룩한 하루 보내십시오. 6월 4일 목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지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샬롬.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 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세상의 빛

0: 미래교회 이창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약 있는 기다림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는데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자, 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가?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은 가서 전하라고. 가서 전하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고 들은 게 뭔지 그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그걸로 깨달은 그 주님이 내게 누구신지 내가 본 것, 들은 것, 그래서 알게 된 것 가서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조금 전만 하더라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 주님은 가라 가라시는 겁니다. 가서 전해라. 이게 주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다음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인데 예수님은 여기서 앞서서 하신 그 말씀을 그냥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냐면은 4절, 우리가 4절 읽었는데 4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다리라. 이게 4절이에요. 기다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전체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라? 기다리라. 기다려라. 그럼 여러분 이게 참 우리는 고민해요. 자, 주님이 그럼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가란 건가요? 앞서서 분명 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기다려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뜻 보면은 하나의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하신 분이 지금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처럼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게다가 지금 이때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신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 그러니까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유언 그렇다면 그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냥 허튼 소리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 그런 그때에 자 주님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말 바꾸셨다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 자 이거는 모순이 아니다. 그럼 뭐냐? 이건 순서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순서냐면은 기다리는 게 먼저고 그리고 가는 건 그 다음이다. 이 순서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순서여야 할까요? 왜 기다리는 게 먼저고 가는 게 나중이어야 할까? 가서 전해라.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활시위를 당겨야 그 활을 쏠 수 있는 것처럼 가서 전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기다리는 거다. 먼저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뭘 기다려야 되는 거냐면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서 전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읽으면은 자, 지금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 자, 그런 명령하신 건가?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그거 아니거든요. 예.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는 다 그거예요. 우리 그거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주님 되게 은혜 베푸신 이유가 가서 그걸 전하라고 하는 거니까 자, 받은 은혜가 하나라도 있으면 우린 다 누구냐? 가서 전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라고 은혜 주신 거니까. 예.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가 우리 사해 되지 맙시다. 갈릴리 됩시다. 그런 얘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사해는 그냥 받기만 하고 썩는 겁니다. 그냥 죽음 받아죠. 갈릴리는 바다니까 흘려내는 겁니다. 요단강을

통해서 거기는 생명이 가득한 생명의 원천이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흘려내는 것이죠.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는 가라, 가라. 가서 증인이 되라.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강조하고 또 강조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를, 아, 그러면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로구나. 너 가서 증인이 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로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읽은 8절의 말씀은 그게 아닌 거죠. 거기 분명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내 증인이 되리라 해요. 너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아니라 너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거는 자 그랬다면 명령이 아닌 겁니다. 되라 그러면 명령이죠. 근데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다면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인 겁니다. 약속. 예.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게 해 주시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느냐면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오직, 다시 한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그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대요. 권능.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가서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해주신다.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그것이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가지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자, 다 알아요. 다 안단 말입니다. 가서 전하는 거. 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은혜 받은 자로서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일 가서 전하는 거죠. 자, 그거 알아요. 그게 맞다는 거. 그리고 기꺼이 내가 그럴 마음도 있어요. 예. 네. 근데 문제는 뭐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막상 하자니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다 안단 말이죠. 예. 네. 그리고 심지어 우리요 다 그러고 싶어요. 내가 지금껏 살면서 전도를 단 한 번도 못했다 할지라도 속마음에 전도요? 한번 해보고 싶죠. 다 그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알긴 알아요. 그리고 하고 싶어요. 하지만 못하겠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문제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자, 가서 전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그냥 우리의 의지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또 절대로 그냥 우리의 능력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의지를 갖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전도해야지. 이 의지를 갖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능력을 갖추는 거. 내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막상 가서 전하려고 할 때 그럴 수 있는 또 거기에 필요한 어떤 능력을 내가 갖추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의지로든 능력이로든 자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뭐냐? 그거는 내가 스스로 이제부터 내가 돼야지 그런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분명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 결과로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즉 그건 전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주장해 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때에만 진정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 가서 전해야 하겠는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오직 성령님께 그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에 그 답이 있다. 그냥 우리가 가서 전하는 사명 중요해요. 근데 그 사명을 우리가 실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기다리는 것이다. 뭘요? 성령님의 임재를.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 그 권세를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그 모든 뜻과 그 능력을 덧입고 그분의 증인으로서 내가 빚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가지고 그러길 간구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을 우리가 기다리자 그러면

면은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모든 기다림은 다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기다리는 건 참 어려운 일 같아요. 예. 특별히 어떤 기다림이 가장 어렵냐면은 기약 없는 기다림. 내가 기다리긴 기다려요. 그런데 기다리는 그날이 도대체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도대체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 겁니다. 뭔가 약속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런 기다림이야말로 정말로 힘들죠. 단 하루를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자, 이 말씀이 들려주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 자, 우리가 이제 가서 전하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을 기다리는 건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기약 없는 기다림이 아니다. 그건 뭐냐? 기약 있는 기다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분명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날은 분명 정한 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걸 우리가 모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그날을 정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 주님이 정하신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찾고 기다리면요.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분명히 우리 주님이 여기서 해주고 계신 말씀이에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즉 그 약속은 뭐가 될지 안 될지 모른 채로 기다리는 그런 불확실한 약속이 아니다. 약속대로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만은 가장 확실한 약속이다. 근데 여러분, 자,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해 주시는 주님의 그 약속, 이 참 너무 분명해요. 예, 기약 있는 약속, 확실한 기약을 두고 분명히 우리에게 그래 주시는 겁니다. 다행이죠.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기약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약 있는 약속을 기다리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뭘 보면 그걸 아느냐면 군인들을 보면 다 압니다. 군인들이 입대를 결정하는 그 순간에 뭐가 결정되는 줄 아세요? 제대하는 날이 결정이 돼요. 그렇죠? 딱 정해져 있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은요 기약이 있는 약속이죠. 너무나 기약 있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도 군인들은요 그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그날은 달력에 없는 날 같습니다. 여러분 기약이 있어도요 너무 간절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거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뭔가를 혹은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본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기약이 있다고 해서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기약이 있든 기약이 없든 모든 기다림은 다 어렵다. 자, 그럼 방법은 없는가? 여러분 이걸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기다림은, 다시요. 기다림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다시요. 기다림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다? 신뢰의 문제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저는 이 대목이 오늘 말씀에 진짜 100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보면 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시면서 그날을 기다려라 그러셨단 말이죠. 기다려라. 네. 자, 그렇게 기다리라 예수님 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게 6절이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그들이 물어봤대요. 자, 뭐라고 물었는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제자들은요 뭘 물었냐면은 때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셨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정확히 그때가 언젠지 내가 아는 그때가 맞는 건지 그들은 그때가 언젠지를 이와 같이 따지고 있더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때를 따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7절입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자 제자들은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때가 맞습니까? 그 시기가 맞습니까? 그때 일어날 일을 우린 이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날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에 대한 관심으로 이런저런 관심 질문들을 예수님께 다 던졌더니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때와 시기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그건 니네가 알 바가 아니다. 그 왜냐? 자 때와 시기를 묻지 말아라. 그거는 누구의 권한 아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는 일이다. 그건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한 아래에 두신 것으로서 너희가 물어볼 일이 아니야. 때를 묻지 마. 시기를 묻지 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보는 거냐면은 자 지금 기다림에 대해서 기다림 거기에 대해서 자 제자들의 이해와 예수님의 이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여러분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지금 그저 시간의 문제인 거예요. 시간의 문제. 그때가 정확히 언제냐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란 그 말씀에 대해서 때를 따지는 겁니다. 때, 때. 왜냐? 여러분 그들에게 기다림이란 곧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때가 언제인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하지만 때를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때와 시기를 아는 유일한 한 분 그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저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예, 그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기다림, 그 기다림은 무슨 문제냐? 신뢰의 문제다.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다림을 시간의 문제로 아는 것과 신뢰의 문제로 아는 것은요,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기다려도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둘은요. 자, 기다림을 시간의 문제로 아는 사람하고 기다림을 신뢰의 문제로 아는 사람하고 똑같이 뭔가를 기다리는데도 그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결과까지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 한 사람은 자 기다림을 그저 시간의 문제로 아는 사람은요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만큼만 기다릴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기다리는 힘은 뭐냐면 시간에 있거든요. 내가 기다릴 만큼의 시간이 돼야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정한 그때여야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한 만큼이 아니잖아요? 더 오래 걸리잖아요? 기다리지 못해요. 내가 정한 그때가 아니잖아요? 기다리지 못해요. 왜? 그 사람이 기다리는 힘은 뭐니까? 시간이니까. 시간이라는 힘으로 기다리는 거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그 이상이 되거나 그때가 아니면 절대로 기다리질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겠죠. 당연히. 네. 근데 다른 한 사람. 자 기다림을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 네, 신뢰의 문제. 신뢰로 문제로 아는 사람은요 어떠냐면은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어떤 만큼을 넘어서도 기다릴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그때가 아니어도 괜찮고요 생각보다 더 많이 늦어져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는 뭔가를 기다리는 그 힘이 뭐냐 바로 신뢰 겁니다. 신뢰가 그 사람이 기다리는 힘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늦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은 그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큰 차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하신 이 약속, 야,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분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어디라도 다 펼쳐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뭔가를 약속해 주시고 나서 그 약속 어기신 게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분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역사해 주시겠다고 하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린 안 그렇거든요. 그분은 거짓이 없는 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기다리라. 기다려라.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다려라. 몇 날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기다리는 거요? 아, 맞아요. 물론 기다려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거짓이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기다려라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분을 신뢰하는 거. 진짜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언제든 시기가 언제든 그걸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게 오늘이든 내일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한 달이든 그 이상이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0: 왜? 우리를 기다리, 우리가 기다리는 그 힘은 그분을 믿는 신뢰에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 지금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정 기다리는 건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신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예.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약속 해주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절대로 그분은 거짓이 없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다만 그분을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럴 때, 자, 이런 변화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땠느냐? 그 수 없는 은혜를 다 받아놓고도 우리는 단 한마디 입을 못 대는 겁니다. 그게 저거 우리들이에요. 마음으로는, 전할까 말까? 한번 전도를 한번 해볼까 말까? 이 말을 한번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고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입도 떼지 못한 채 아무 말 못하고 여러분 살면서 지금껏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설령 우리가 그런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걸 믿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몇 날이 못 되어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이건 확실한 약속이라고 했죠. 이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며칠이나 걸릴 건데요. 여러분 이게 시간으로 기다리는 거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몇 날이 못 돼. 이건 확실한 약속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확실한 약속. 틀림없는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틀림없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분은 우리가 뭘 약속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비록 입도 못 대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성령의 임재를 약속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권능을 더해 주신대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더 딛고서 이제 담대하게 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빚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그분을 한번 빚고 지금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가서 전해야 하겠는데 가서 전하기 위하여서 기다리자. 여러분 그분을 찾고 바라며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해 주신 그분을 믿고 우리 한번 간구해 보는 거예요. 기도해 보는 것이죠. 주님, 제게 약속해 주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주님, 이 약속이 이대로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도 성령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고 권능을 더 딛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내 능력으로는 못하는데 주님, 저 가서 전하게 해주십시오. 한번 저도 그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이제 여러분에게 다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세상의 빛 이레교회 이창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719-8484 042-719-8484번 세상의 빛 이레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천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구세군 포항교회 김규한 사관님입니다.
1: 사랑의 주님, 오늘도 기쁨의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의 모든 성도의 삶이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한 유월 되게 하여 주시옵고, 격변의 시기에 있는 이 나라에 새 희망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가 오늘도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능력의 주님, 위기의 대한민국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위정자들이 주님을 더욱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라즈누타리교회 이정도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6월 4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강수미입니다. 목사님, 어느 한 노 목사님이 이런 네. 고백을 하셨대요. 수십 년의 결혼 생활 동안에 아내 사모님이 차려준 밥상이 셀 수 없이 많았지만 예. 솔직히 기가 막히게 특별해서 평생 기억에 남는 요리는 손에 꼽힐 정도라고요. 하지만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었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그 수많은 평범한 끼니들이 결국 지금까지 내 생명을 지탱해준 진짜 힘이었습니다. 라고요. 야, 우리는 흔히 인생에서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이벤트가 일어나야만 삶이 가치 있어진다고 믿잖아요. 예.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뭐 큰 돈을 벌거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뭐 대단한 일들이 찾아와야 인생이 비로소 빛나는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리 목사님의 고백처럼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의 나라는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진짜 재료는 우리가 그냥 스치듯 흘려보냈던 아주 평범한 그런 일상의 순간들 아니겠습니까? 예. 매일 아침 졸린 눈 비벼가며 나섰던 출근길, 가족들과 무심히 나누었던 저녁 식사 한 끼, 그 소소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지금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런 생명이 되었다는 것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0: 우리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를 마주할 때마다 지루해하거나 무의미하게 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덤덤하게 맞이하는 오늘이라는 시간은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고르고 골라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최고의 하루입니다.
1: 아멘.
0: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화려한 기적의 순간으로만 채우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오히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알아채지도 못하는 세밀한 은혜로 우리 영혼을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1: 아멘.
0: 매일 주어지는 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안에서 감사 제목을 찾는 태도가 바로 진짜 신앙의 실력이겠죠.
1: 아멘.
0: 겉보기에 대단한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오늘 나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는 일 자체가 이미 가장 특별한 은혜입니다.
1: 아멘.
0: 시편 기자가요, 아침마다 찾아오시는 주님의 신실한 은혜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1: 아멘.
0: 내 삶을 지탱해주는 이 소중한 일상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피아워십의 실로암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월요일 같은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예. 네. 어제 다들 그 투표하시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1: 예.
0: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하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
1: 사실. 네. 제가 네. 아직 그 결과를 몰라요. 이제 아침부터 저는 이제 막 그 네. 새벽 예배 갔다가 네. 또 오늘은 특별히 분리수거하는 날이어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방송 오기 전에
0: 사모님께서 지령하신 막 사명을
1: 급하게 네. 왜냐면 어제 해놨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어제 아내에게 이제 내일 새벽 예배 가면서 할게요라고 하고 네. 안 했거든요. 할게요. 근데 오늘 가면서 했어야 돼. 또 가면서 안 해가지고
0: 끝나고
1: 급하게 하고 오느라고 제가 아직까지 네. 뉴스를 못 봤어요. 네. 결과를 모르는데 네. 제 생각엔 아마 아직 저랑 비슷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거 하나 결심했어요. 네. 결과를 막 궁금해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은 축구 경기 결과 궁금해하는 거랑 비슷해요. 네. 그렇죠. 우리가 마치 게임하듯이. 근데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보자. 우리 모두가 이 결과 이것 때문에 막 세상 무너지거나 이것 때문에 막 승리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실 인간 지도자보다 그 네. 배후에서 일하실 하나님이시잖아요.
0: 아, 네.
1: 그걸 믿으면서 네. 기도하면서 네. 궁금하네요.
0: 더 놀라운 사실은 아직 개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1: 아, 아직도 안 나왔나요? 굉장히

0: 오래 걸리는군요.
1: 제일 중요한 것.
0: 아.
1: 자, 좋습니다. 예, 그 얘기는 이제 저희 그만하고.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8시까지 생방송으로 그렇습니다. 함께 하고요. 목사님, 오늘 우리 섬마을 가죠?
0: 오늘 섬마을 네. 목사님, 과연 오늘은 섬마을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네. 궁금하고요.
1: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복덕방 아니고 북덕방은. 그렇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목사님께서 또. 예.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왜 제가 하는가 조금 생각해 본다면.
1: 우리 목사님께서 책 소개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0: 아, 근데 이 이야기 해도 네. 되지 않나요?
1: 하지 마세요.
0: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1: 절대 하지 마세요. 없사님.
0: 아, 이 비하인드가 너무 이야기하고 싶은데.
1: 자, 어떻게 참여하면 됩니까, 목사님?
0: 예, 네. 참여하실 분들은 샵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시거나
1: 네.
0: 극동방송 어플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오늘 유튜브는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샵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카드 만나 준비되어 있어요.
0: 그렇습니다.
1: 역시 같은 번호로 만나 남겨주시면 자동 링크로 여러분께 문자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이번 주도 계속해서 기도원 306사를 모집하는 기도원 프로젝트 극동방송과 함께할 300명의 기도용사 그리고 물질을 보내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원이라고 샵9330으로도 남겨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0: 아멘.
1: 예, 그리고 오늘 마음이 또 많이 상하실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이 아주 좋으실 분들 교만하지 않게
0: 그럼요.
1: 늘 국민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기도할 게 많습니다.
0: 우리가요 네. 정말 그 생각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들의 주권자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1: 네.
0: 우리가 할 일,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기도다. 우리는 아닙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지 않고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1: 아멘. 네. 1225번님.
0: 실로암을 신나는 찬양으로만 들었었는데 물을 끌어오기 위해 양 끝에서 굴을 파면서 노래로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며 연결할 때 불렀던 노래라는 것을 성지순례 때 들었네요.
1: 진짜?
0: 한 사람이 네. 겨울 지나갈 정도의 크기로 돌덩이를 깨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도 찬양하며 통과했던 때가 생각나네요. 그 길로 나아가며 주님 만나고 싶어요.
1: 아멘.
0: 아,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실로암은 우리나라에서 작곡된 노래이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예, 우리가 처음 이 실로암 굴을 팔 때 이
1: 네.
0: 수로이죠. 정확히 네. 표현하면 굴이 아니라 그때 노래를 부른 노래도 있었다라는 거죠.
1: 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의미 있게 예. 해석하셨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만나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정의와 공의가 살아 역사하는 나라 되게 없어서
0: 아멘.
1: 아멘. 그리고 7087번님도요.
0: 주님 오늘도 저와 가족들을 만나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1: 아, 주님의 만나로 전도가 되었던 아는 언니가 그동안 주일마다 친정아버지의 병간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언니의 친정아버지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0013 언니한테 사연 주셨네요. 예. 예, 또 많이 또 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또 다르다는 것도
0: 그럼요.
1: 느낄 수 있으시기를 또 소망하네요. 0720번님.
0: 늦은 밤에 소나기가 오고 나더니 아침이 더 상쾌하네요.
1: 그렇구나.
0: 소나기가 왔었군요.
1: 예.
0: 상쾌한 공기를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무할 수 있는 힘 주신 감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
1: 아멘.
0: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이라고 외쳐봅니다.
1: 네,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부부가 병원 가는 날입니다. 남편이 암으로 지금 4년째 정기검진을 가는데 오늘 가는 날이라고 주님 부부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아도 가실 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해요.
0: 그러게요.
1: 오늘 검사 결과 아유 관리 잘하셨네요.
0: 예.
1: 예. 내년에 만납시다. 이렇게 이런 얘기.
0: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1: 아멘. 아멘. 3914번님.
0: 휴일에 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도 주님의 평안과 인도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길 소원하며
1: 아멘.
0: 출근길 기쁜 마음으로 나섭니다.
1: 아멘 아멘. 좋습니다. 7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와 그림의 여호와의 유월절.

0: 선착장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에 짭조름한 마늘 냄새가 섞여드는 아침. 예배당 앞마당에서 이 목사가 마당 쓸기에 한창인데 고갯길 저 멀리서부터 부녀 회장이 꽃무늬 책모자를 펄럭이며 달려온다.
1: 목사님이요, 소리야. 한가허이 예? 마당말 쓸고 있을 때가 아인기라. 예.
2: 아이고.
1: 예. 오늘 저쪽 그 뒷동네 최할매 알지예? 최할매가 동네 노인들 싹 다 모아가 육지 횟집에서 물회를 크게 한턱 쏜다 아닙니까? 목사님도 같이 가입시다.
2: 예. 오, 최할머니께서요?
1: 예, 예.
2: 아이고, 참회님. 아니, 최할머니는 장날에 100원짜리 하나도 덜덜 떠시는 분이시잖아요.
1: 그렇지.
2: 아니, 웬일로 육지까지 나가서 물회를 쏘신대요. 아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어요.
1: 에헤이, 하모야 하모야. 최할매가 알아서 지 돈을 쓰겠는겨. 또 이번에 그 최할매네 그 황태밭대기 마늘이 막 아주 말이 굵게 잘 유물어가 육지 장사꾼들이 막 서로 사겠다가 난리가 났다 아닙니까? 해풍 맞고 자란 섬마을을 그 마늘이 몸값이 금값이라예. 아침에 선착장에서 최할매가 아주 돈가방을 딱 징그만 치로 입이 요래요래 결례 있길래 내가 그 타이밍을 딱 포착했지. 내가 누굽니까?
2: 아이고, 또 우리 회장님께서 옆에서 부추기셨나봐요. 아니, 어떻게 말씀하셨길래 최할머니 지갑이 다 열렸어요?
1: 내가 그랬지. 아이고, 형님. 올해 마을 농사가 요래 대박이 난기는 동네 할매들이 가물 때마다 같이 물 날라준다가 아닙니까? 이럴 때 물에 한 그릇 시원하게 대접해야 또 가을 배추 농사까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법이라예. 뭐 캣트만 막 기분이 좋아가 아마 대번에 지갑을 촥 열어부르십니다.
2: 야, 어이. 역시 우리 부녀 회장님 말씀씨 당해낼 수가 없어요.
1: 그라무예, 그라무예.
2: 덕분에 섬마을 어르신들 오늘 점심 아주 호강하시겠네요. 잘하.

0: 잘하셨어요. 잘하셨어.
1: 그렇지.
0: 아니 근데 회장님 좋은 날인데 표정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1: 아휴 목사님님 막 남의 집당에서 난 마늘 풍년이 돼가 막 공짜 밥 얻어먹으러 가는 길인데 와 이리 속이 지글지글 끓고 허전한가 몰라예.
0: 왜요? 최할머니 부러워서 그러세요?
1: 부러운 게 아니고 막 서러부스예. 목사님 모르지예. 내가 옛날에는 예, 이 섬마을에서 알아주는 부자가 뭔 맏며느리 아니었습니까? 뭐 명절만 되면 막 온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마당에 가마솥 알지에 큰 가마솥 걸어서 놓고 막 소고기 국을 훌훌 끓여 대접하던 사람이라 예. 내가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0: 아, 그래요. 아이고. 저도 동네 어르신들께 사실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1: 가면 뭐 합니까? 막 우리 영감탱이가 육지 나가가 막 사업한다고 막 다 달려먹고 내 손 때문에 그 금쪽 같은 우리 밭대기까지 싹 다 팔아치고 지만 않았어도 내가 오늘 뭐 최할매 멘치로 내 땅에서 난 마늘 들고 동네 사람들한테 뭐 물회가 아니고 막 갈비 한우로 막 탁 쌌을 텐데 말입니다. 예. 이제는 뭐 우리 영감 뭐 남의 집 베타가 어부 노릇 해주고 막 나도 막 아이고 남의 막 품팔로 다니는 신세가 됐으니까 막 저 최할매 돈 자랑하는 기와 와이리 샘이 나는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0: 아휴, 네. 자매님 속상하신 게 당연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이 과거에 베풀었었던 그 넉넉한 마음들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1: 아이고만.
0: 최할머니 지갑 10개에서 온 동네 잔치 벌이게 한 1등 공신 우리 옆에 우리 부녀 회장님.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아이고. 다녀오세요.
1: 마, 그래 마, 내가 뭐 옛날 얘기해봤자 입만 아프지. 아이고 마, 청승 떨다가 늦겠네. 나 언능난이 올랍니다. 목사님 예. 뭐 혼자 심심하면 라디오나 크게 틀어놓고 있으이설 갑니다.
0: 예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아유 너무 뛰지 마시고요.
1: 아이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0: 남의 집 마늘 풍년에 잔치를 열어놓고 정작 돌아서서는 과거의 추억과 상처를 삼키는 부녀 회장의 뒷모습을 보며 이 목사는 깊은 생각에 잠긴다. 우리도 삶의 상실감 때문에 남의 풍년을 보며 원망하고 섭섭해하지 않기를, 그리고 그 섭섭함마저 부녀 회장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내 처지가 어떠하든 사랑을 베풀던 풍성한 나누는 존재로 다시 서고 싶다는 선한 갈망임을 말이다.
1: 아이고 섬마을에 샘나는 일이 많이 생기네요. 지난주부터 아, 시작해서.
0: 그런데 네. 오늘 정말 이 섬마을 목사님 스토리에 네.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네요.
1: 뭐.
0: 부녀 회장님의 과거가 풀렸어요.
1: 그러니까.
0: 아 부녀 회장님이 어쩌다가 부녀 회장이 되었는가.
1: 스케일이 과거가. 좀 다르다 했어.
0: 예.
1: 그렇죠.
0: 아, 이 네. 섬마을에서 사실은 알아주는 분이셨는데
1: 그렇죠.
0: 아, 지금은 또 이렇게 됐다.
1: 마을마다 이런 분들이 꼭 계세요.
0: 그렇죠.
1: 마을마다 내가 옛날에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마을마다 그 땅땡이 다 팔아먹고 하. 그런 분들이 꼭 한두 분씩 계시거든요.
0: 우리네 삶이 또 다 그렇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의 해석이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내가 옛날에 이렇게 막 온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막 이렇게 막 섬기고 나누던 때가 있었는데 이게 여기에 속상한 게 아니라 여전히 섬기고 싶은 마음의 갈망임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0: 나눔의 예. 사람이 되고 싶은 갈망.
1: 어,
0: 야,
1: 그렇죠.
0: 이거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우리가 샘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나누고 싶어서 그런
0: 예.
1: 거라고.
0: 네,
1: 다음 돌아서서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 자충우돌 선교일지 섬마을 목사님. 오늘은 네 부녀 회장님의 과거를 한번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나도 한때 이랬었는데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샵9330으로 얘기 나눠주세요.

0: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위클래스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1: 예.
0: 세상이 알 수도 없고
1: 그럼요.
0: 줄 수도 없는 그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오늘 저와 또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네. 세상이 생각하는 상상할 수 있는 평안은
0: 네.
1: 내가 뭔가 지금 문제가 해결되면 눈앞에 있는 요것만 해결되면 나는 평안할 거야 이거거든요.
0: 네.
1: 근데 막상 그거 해결돼도요. 평안 짧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평안 오지 않아요.
0: 네.
1: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평안하고는 아예 종류가 다릅니다.
0: 그렇습니다.
1: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여전히 있건 없건 간에 또 다른 문제가 또 튀어나오건 말건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모든 것들 위에서 늘 평안할 수 있거든요.
0: 목사님 학교 다닐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없으면 세상에 걱정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1: 그럼요. 숙제. 내일 이거 숙제 검사. 이것만 통과하면은 세상 나는 너무나 행복할 줄 알았어요.
0: 근데 지금 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할 때였어요.
1: 그럼요.
0: 그렇죠?

0: 세상의 기준으로 평안을 말할 순 없습니다.
1: 그럼요.
0: 살면 살수록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8182번님께서
1: 몸이 안 좋아 휴직 중입니다. 치유의 하나님 저를 만나주셔서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0: 아, 네.
1: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좋은 날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0: 아, 네. 아멘. 아직 방학 중인 아내를 회복시켜주시고 예은이 동현이와 항상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가족 만나주세요. 8323번님도 예, 사연 남겨주셨고요.
1: 아멘.
0: 예. 그리고 1106번님도요.
1: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아가는 위정자들이 국민의 택함 받았기를 소망해 봅니다.
0: 네.
1: 이 섬마을 목사님 마음이 이럴까요? 네. 라고 해주셨어요.
0: 자. 그리고 지방선거 그 투표 결과 보느라고 늦잠자서 새벽 예배 그래도 간신히 맞춰 일어나셨네요.
1: 아
0: 저는 못 갔습니다 그럴 줄 알았더니 역시
1: 간신히 맞춰 일어나서
0: 간신히 일어나셔서
1: 예.
0: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기도하시고 7424번님 사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0683번님도
1: 저희 교회가 6월 27일에 성가합창제에 참가해요. 응원해주세요.
0: 아 예. 합창제면은 이건 합창제면은 1등 2등은 없는 거죠.
1: 뭐
0: 대회가 아니니까.
1: 아 그렇군요.
0: 예.
1: 아 합창 대회와 합창제는 다른 거군요.
0: 그럴 것 같습니다.
1: 아.
0: 예. 어쨌든 정말 이렇게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거,
1: 그렇다는
0: 거, 그거 대단한 거잖아요.
1: 아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학생 때 이런 거 많이 나가잖아요. 학생들은
0: 네.
1: 전 특히 이제 기도원 갈 때마다 그 기도원에서 이런 그 뭐 달란트 대회 이런 걸 했었어요.
0: 네.
1: 그때 학생들에게 항상 그 가르칠 때 했던 이야기가
0: 네.
1: 우리는 다른 팀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다.
0: 그렇죠.
1: 다른 팀들하고 같이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무대를 만드는 거다.
0: 네.
1: 뭐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예, 오래전 기억이 나네요.
0: 예, 은혜롭게 잘 마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자,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여러분께 좋은 책 한 권씩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정도 목사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쭉 이정도 목사님이 할래요.
1: 아, 아니죠.
0: 아, 너무너무 책
1: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0: 네, 그만하세요.
1: 우리 피디님이 대구에 계셨잖아요. 대구와 대전에 같은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었다. 세상에. 교회 이름이 같은데 목사님 성함도 비슷했다.
0: 네.
1: 아.
0: 그랬습니다.
1: 여러분 유추 가능하시죠? 어떤
0: 예.
1: 상황이 벌어졌는지.
0: 네.
1: 세상에.
0: 대구에서 새벽에 오시려고 하시는 걸 제가 목사님
1: 연락을 계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동안.
0: 목사님이 새벽에 4시에 연락 오셨대요.
1: 아,
0: 오늘 가야 하냐고.
1: 세상에. 대구에 네. 있는 교회랑 대전에 네. 있는 교회가.
0: 교회 이름이 똑같고 목사님 성함이 한 글자.
1: 아 거의 유사.
0: 한 글자도 아니고 모음 하나 차이.
1: 야 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0: 밝히면 대전에 계신 목사님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1: 그게 안 되니까 밝히진 네. 못하고.
0: 다음에 특집으로 한번 꼭 오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주 목사님.
1: 아.
0: 목사님이 아주 자신 있게 제가 소개해도 되겠다고 하셨고.
1: 예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실은 이제 네. 제가 많이 고민하면서 읽었던 책이에요.
0: 네.
1: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라는
0: 네.
1: 미국의 실제 노스포인트 교회라고
0: 네.
1: 미국에 있는 교회고요. 그 교회 목사님이신 앤디 스탠리 목사님 쓰신 책입니다.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를 저도 많이 고민하며 읽었지만
0: 네.
1: 오늘 이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부분은 다른 책에서 제가 이제 그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에서 봤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지금 이제 세대가 바뀌는 과중에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라고 흔히 부르죠. 굉장히 인구가 많았던 50년대 후반생 분들
0: 네.
1: 이렇게 은퇴하실 시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에 보니까 앞으로 5년 안에 제가 정확히 기억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0: 네.
1: 5년 안에 지금 한국에 있는 전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3분의 1인가 3분의 2인가가 은퇴하시고
0: 네.
1: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0: 네.
1: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가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세대 교체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0: 네.
1: 그러면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교체를 하면 안 돼요. 늦습니다.
0: 그쵸.
1: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부터 차근차근 세대 교체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교회들이 이미 이 작업을 시작하고 계실 것 같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목회자, 담임 목사님을 새로 청빙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다음 시대를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
0: 네.
1: 시간이. 그래서 단순한 방식으로 그냥 담임 목사님 청빙만 하지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시대를 준비할 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준비

0: 할까를 고민하는 교회들 많으실 거고, 고민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고민하시기를 정말 강력히 권면을 해드리고 싶은데
1: 네.
0: 그렇게 모여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회를 만든다거나 혹은 재직회에서 이런 고민을 하실 때 이 책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 노스포인트 교회
0: 이야기라는 네. 앤디 스탠리 목사님의 책이고요. 이 책의 미국 제목이 더 좋습니다. 사실 저는 이 한국 번역서 제목이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인 것은 조금 본질을 잘 보여주지 못하는데 영어 제목이 딥 앤 와이드예요.
1: 딥 앤 와이드. 깊고 넓게?
0: 그렇죠. 요거 네. 찬양 가사입니다. 깊고도 넓도다 딥 앤 와이드 딥 앤 와이드 이거거든요. 깊고 넓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가 항상 붙들어야 되는 동시에 붙들어야 되는 두 가지 가치예요. 교회는 믿음으로 깊이 나아가야 하고요. 교회는 세상으로 넓게 품이 넓어져서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1: 네.
0: 근데 보통 제가 왜 이 책 추천해드리냐면 교회들이 실제로 사역 현장에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로 받아들이게 될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넓게 열려있는 교회가 되고 싶다. 요즘에 선교적 교회라는 말 많이 합니다.
1: 네.
0: 이거 되게 이상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사실 선교적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기존의 다른 교회들이 선교적이지 않다라는 현실을 반영한 거예요.
1: 그러네요.
0: 선교적이라고 할 때 뭐냐면 품이 넓어서 정말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교회, 막 교회가 익숙하지 않고 또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사람이라도 또 교회의 용어를 전혀 모르고 교회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아무 지식이 없어도 왔을 때 설교를 들으면 또 찬양을 들으면 내용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그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또 그런 교회를 하다 보면 깊이감이 떨어진다.
1: 맞아.
0: 우리가 말씀을 깊이 배우지 못하고 조금 왜냐하면은 불신자들에게 초점을 두니까 얕은 그쵸. 물에서만 노는
1: 네.
0: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는 말씀을 깊이 배우는 교회야. 우리는 신앙에 대한 깊은 데까지 나아가길 원해라고 하면 우리끼리만 남들은 이렇게 우리 교회는 불신자들 전도를 많이 못하더라도 지금 있는 우리들이 아주 깊이 제자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야 되는 문제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1: 그렇죠.
0: 현실적으로 사역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이 책은요.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한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가능했던 사역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또 한 가지 이 책이 좋은 점은요. 아주 구체적인 자기들의 사역 이야기를 솔직하게 합니다. 노스포인트 교회가 물론 이 교회가 했던 사역이 지금 우리하고는 너무 상황이 다르잖아요. 미국의 상황이 다르고 한국의 상황이 다르고 또 한국에서도 지역마다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적용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했던 사례들을 보여줌과 동시에 자기들의 사례가 정답이라고 주장하지 않고요. 원리를 찾아서 설명하고자 노력합니다. 어떤 원리를 붙들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딥 앤 와이드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은 이거는 우리 사역하고는 현장하고 맞지 않아라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1: 네.
0: 그런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는 그러면 우리는 이 원리를 우리 사역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지? 이런 걸 고민하면서 같이 재직들이 또 목사님들과 교회의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함께 공부하기에 너무 좋은 책이다라고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1: 네, 출판사 디모데에서 출판이 됐고요.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 앤디 스탠리 목사님의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의 노스포인트라는 교회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이 이야기들 풀어가는 건 거죠.
0: 그렇죠.
1: 예.
0: 자기 교회 이야기이지만 자기 교회 자랑보다는 원리를 설명하고 이런 교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1: 네.
0: 이런 원리를 가진 그래서 똑같이 안 하더라도 그 딥 앤 와이드로 책 전체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 네.
0: 1부가 딥 2부가 와이드인데
1: 네.
0: 이 부분을 우리가 두 개를 다 집중해서 읽을 가치가 있고요. 앤디 스탠리 목사님 다른 저서들도 많은데 이 교회의 대표적인 이 교회에서 했던 사역 중에 예전에 오렌지 컨퍼런스가 있었죠. 그 교육 다음 세대 관련해서. 근데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의 책이 좋은 점은 내가 동의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선명하게 표현해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 부분은 동의가 돼. 이 부분은 동의가 안 돼.

0: 이런 걸 우리가 같이 나누기가 참 좋거든요.
1: 네.
0: 먼저 뒷부분을 보면 네. 깊고도 신앙은 깊어져야 되잖아요. 믿음이 깊어지지 않고 넓어질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불신자를 전도한다고 해도 그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냥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제자화가 되는
0: 예수 그리스도의
1: 거죠.
0: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딥해질 수 있는가를 이 교회가 사역 현장에서 고민하다 보니 발견하게 된 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
1: 맞아.
0: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성장의 공식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근의 공식 하면 네. 수학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반드시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1: 네.
0: 성장의 공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을까요? 아니다. 이 교회가 발견한 건 촉매제는 있더라. 다섯 가지 믿음의 촉매제라고 해요. 이 촉매제라는 말은 뭐냐면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보통 요런 요런 환경들을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집중했다. 그럼 이 다섯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믿음이 성장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 이 다섯 가지가 뭐냐면요. 네. 굉장히 우리의 교회들에도 적용할 만합니다. 1번은 실제적 교육.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
1: 그렇죠.
0: 2번은 개인적 훈련. 개인적으로 영성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네. 도와줘야 한다. QT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1: 네.
0: 3번은 직접적 사역. 사역에 직접적으로 참여시켜라.
1: 그렇지.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0: 그렇죠.
1: 여러 가지 사역들을.
0: 그래서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초등부 교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1: 맞아.
0: 그리고 3번 섭리적 관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만남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래서 소그룹이 정말 중요한 교회고요. 그리고 이 부서들이 바뀔 때 선생님이 계속 올라가는 제도.
1: 따라서 같이.
0: 독특하죠.
1: 네.
0: 초등부 선생님은 초등부에만 있고 중등부 선생님은 중등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난 선생님이 계속 학년 올라갈 때마다 계속 같이 올라가서 중등부 고등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 예.
0: 왜냐하면 이 섭리적 관계가 일어날 수도 있을 법한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회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스템을 도입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걸 고민하라는 거예요.
1: 그치.
0: 어떻게 하면 섭리적 관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까? 어떻게
1: 네.
0: 하면 직접적인 사역으로 동참시킬 수 있을까? 5번 중추적 환경. 이렇게 이 다섯 가지가 다 있으면 무조건 성장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1: 네.
0: 이 다섯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의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섭리적 만남을 통해서 갑자기 믿음이 성장하고
1: 맞아요.
0: 어떤 사람은 직접적인 사역에 동참하다 보니 믿음이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혼자 개인적인 영성 훈련을 통해 성장하고 그럼 교회는 이 다섯 가지를 제공해 주는 데 교회 사역에 초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걸 제공한다는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1: 네.
0: 교회가 하던 일을 그냥 관성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섯 가지를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걸 위해서 우리가 더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죠. 자, 네. 이게 이제 딥 부분이라면
1: 네.
0: 와이드 부분에서는요. 우리 교회는 안 믿는 사람이 왔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고 그 사람이 내가 여기서 받아들여진다. 이 교회가 나를 환영한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교회인가를
1: 네.
0: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예를 들면 아주 작은 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 뭐 이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해석하자면 이런 거 있어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거 굉장히 빨리 익숙해집니다. 엄청 예쁜 사람을 봐도요. 보다 보면은 나중엔 그냥 그렇고요. 그렇지 않은 반대의 사람을 봐도 보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요. 굉장히 네. 빨리 익숙해지거든요.
1: 익숙해지고.
0: 눈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에 청소가 안 된 부분 그리고 지저분한 물건들을 한 곳에 모아놔요. 그러면 교회에 익숙한 그 교회 교인들은요. 그게 안 보이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1: 그렇지.
0: 거기가 지저분하고 거기가 깨진 유리가 있어도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교회에 처음 온 사람에는요.
1: 눈에 그분들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0: 그게
1: 진짜.
0: 너무 보이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근데 그렇게 집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처음 온 사람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나를 초대하기 위해서 준비한 공간이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집을 막 청소해 놓잖아요.
1: 네.
0: 그런데

0: 청소가 안 돼 있으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초대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가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그냥 갑자기 온 건가? 라는 맞아. 불편함이 있단 그쵸, 말이죠. 예. 이게 실제로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느끼는 감정인데 이 부분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그치.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안 보여요.
1: 너무 익숙하니까.
0: 너무 그냥. 익숙해져서.
1: 네. 아, 맞아요.
0: 이런 네. 것들을 교회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소한 것들. 네. 교회의 이 첫인상이 어디서 결정되는가? 많은 분들은 예배당 안쪽, 예배를 이렇게 뭐랄까요?
1: 예배 순서나 이런
0: 예배 순서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집중해서 관리하려고 해요. 그런데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은 주차장에 쓰레기가 있는 것.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주차 때문에 분쟁하는 것. 이런 데서 교회의 첫인상이 딱 정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교회는 주차장에서부터 동선을 생각해서 그 모든 동선이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1: 모든 상황들은 다르겠지만 정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느냐 안 하느냐.
0: 그렇죠.
1: 그거가 교회들마다 정말 달라질 것
0: 그게
1: 같아요.
0: 제일 중요한 예.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공간은 매력 있는가? 우리의 제시 방법이 사람을 끌어들이는가? 우리 내용이 유익한가? 새로 오는 사람은 무엇을 알기 원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또 제가 지금 예로 들어드린 부분들은 아주 작은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각각의 교회들이 다음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함께 머리맞대고 논의하는 그 시작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책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 추천드립니다.
1: 네. 자, 오늘 그 스포인트 교회 이야기 함께 나눴는데 이 부제가 본질은 깊고 영향력은 넓은 교회.
0: 예.
1: 두 개 중에 하나 태길이 아니라 두 개를 다 함께 고민하는 교회. 그 목사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좋은 아침입니다도 늘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0: 맞습니다.
1: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인데 태길이 아니라 두 개 다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0: 왜 진짜? 그래야 되는가 요것 한 가지만. 네. 왜 그래야 되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 아멘.
0: 우린 예수의 제자들이니까요.
1: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책 출판사 디모데에 출판됐습니다. 앤디 스테니 목사님의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목사님, 이번 주 약속의 노트입니다.
0: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 아멘.
0: 아멘.
1: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목사님과는 오늘 이제 인사 나누고
0: 예.
1: 다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0: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을 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 저는 내일 아침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2: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식장산, 청주부모산, 음성가섭산을 통해 중국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3: 청주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도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2: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둔산 성광감리교회 이용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아들아 마음의 신앙이 참된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증거란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앞부분, 2장의 첫부분들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아는데 맨 처음으로 첫 시작점 혹은 요즘에 유행하는 라틴어처럼 근본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세 가지를 저희가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첫째로 오순절이 되어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특별한 뜻을 가지고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잘 디자인되고 설계되고 조직화된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세상을 능히 대적할 만한 용기, 담대함을 주십니다. 세상을 능히 이길 만한 하나님의 지혜, 선교적인 전략, 하나님 나라의 전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 부분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일 때 힘이 납니다. 여러분이 고백 위에 서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우리에게 하늘의 힘을 더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 힘을 얻는 것입니다. 힘이 나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고 힘들고 내가 힘이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 찬양 가운데 서면 믿음으로 누군가를 돕고 격려하고 존중하면 그때 하늘의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을 얻는

하나야. 오순절 사건의 두 번째 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표로 주신 것은 소리입니다.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은 우리가 손으로 붙잡을 수 없지만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리는 일종의 감각기관입니다. 우리 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청각이 하는 일입니다. 소리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 임했다는 것,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때도 똑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그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공동체에 그가 행하는 어떤 사역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떤 행복 가운데 임함으로 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체험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해야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 청소년 자녀들에게, 20대 자녀들에게 혹은 세상의 영향과 또래 집단의 영향을, 또래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젊은이들에게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능력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공동체라는 점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합니다. 능력은 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으면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내 옷이 펄럭이는 것입니다. 센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다가 뿌리째 뽑혀 나가는 것입니다. 간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창문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과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것은 보이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소리가 들렸고 3절에서는 함께 공동으로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체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자기의 신앙을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루터 이후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강조했던 오직 성경으로 또 교회의 전통을 존중하는 것, 또 인간에게 주신 이성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것, 성경과 전통과 이성에 더해서 네 번째 기둥으로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교회를 경험하는 것, 신앙을 경험하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요엘서를 인용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에 대한 비전, 미래에 대한 환상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의 나라가 없다면 여러분이 결여된 것입니다. 어딘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요엘서를 붙잡고 설교할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들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말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듣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설교할 때 그 회중 중에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고 우리의 성경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듣는다는 건 그 자리에서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의미를 알아듣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영적인 능력이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이 듣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음에 찔려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첫 마음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때 찌르다라는 단어, 이 헬라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바늘로 찔러서 꿰뚫다라는 기본적인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바느질 안 합니다. 집에서 바느질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 단어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은 자주 가고 검사합니다. 병원에 가면 매번 혈액을 빼냅니다. 그때 주사기로 찔러서 빼냅니다. prick이라는 영어 단어를 주로 번역할 때 쓰는데요. 이것은 주사로 찔러서 혈액을 뭐 50cc 빼내다. 요즘에 그렇게 씁니다. 바늘에 찔려서 난 구멍. 바늘로 찔러면 어떤가요? 혈액을 뺄 때 아주 조그만 발로 찔러도 따끔합니다. 그래서
그 하는 간호사가 얘기하죠.

따끔합니다. 아플 수 있어요. 얘기합니다. 미리 경고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 영혼이 생생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때는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따끔한 아픔이 있습니다. 플레이라는 단어로 영어 표현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양심의 찔림을 받다, 양심의 가책을 받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했을 때 바르고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자세로 설 때 바늘로 찌르는 듯한 찔림이 있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뭐 하나님 앞에서 너무 당당해. 나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됐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발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할 때는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제 마음에 있던 생각의 죄를 제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웨슬리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고 정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마음이 찔리나요? 마음이 찔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찌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그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서 우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활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전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힘,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양날건보다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의사가 예리한 수술도를 가지고 우리의 팔을 가르고 배를 가르고 내장과 오장육부를 수술하듯이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예리하기 때문에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를 잘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얘기하면, 생각으로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얘기하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은 구별하여 가려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표준세 번역이 아주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고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어지는 7장에 이르면 성령께서 선택하신 사람 스테반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똑같은 정신이 들어있는 설교를 스테반이 합니다. 스테반이 열정적인 설교를 마쳤을 때 유대인의 반응을 사도행전 7장 5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테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그의 옷을 벗기고 돌로 쳐 죽였더라. 유대인들도 스테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귀를 여는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을 회개케 하고 그들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바로 서는 찔림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다른 일이 생깁니다. 이때 찔리다라는 단어는 2장에서 본 찔리다라는 단어와 다릅니다. 이때 찔리다는 조각조각 나누어 톱질하다, 이런 문자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똑같은 정신이 들어있는, 십자가의 정신이 들어있는 설교를 들었는데 스테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자기의 마음이 조각조각 찢겨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뒤틀려서 스테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찔러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점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이 점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에서의 삶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유능한 궁수가, 양궁 선수가 화살을 쏘아서 관역에 꽂히듯이 날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는 관역을 향해 쏘아진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명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이 말씀의 화살을 쏘시면 그 화살이 영혼의 중심,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에 꽂혀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이구나. 아, 앞으로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적어도 이 세 가지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진지하고 정직한 자세가 성광교회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더 사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신앙을 떠나서도 살만한 인생이요, 책임감 있는 인생이요, 누가 봐서 아 정말 귀한 인생을 사는구나 인정받는 것이 어찌 쉽습니까?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어떻게 물어봅니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에게는 말씀을 듣는 이든 전하는 이든 뭐 말씀의 자료를 만드는 이든 연구하는 이든 똑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도 똑같습니다. 10대의 청소년도 똑같습니다. 청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 시대에는 반항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시대에는 부모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고 그 시대에는 우리가 더 똑똑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자만심이 있던 그러한 시기를 다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비슷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반항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첫째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세 번째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뜻은 어떤 것인가요?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증표를 요구하십니다. 세례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앞으로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공개적으로 교인들과 집례하는 성직자 앞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례 받은 자에게 죄의 용서함을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죄를 어떻게 내가 용서하나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때로 물어봅니다. 세례 받을 때 정말 죄가 용서되나요? 네,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다면 어떤 일이 있나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의 길이 있습니다. New life, 새 생명, 바울이 얘기하는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의 마음의 손을 얹든 여러분이 실제로 손을 얹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의 미래를 믿음으로 살아갈 미래를 여러분들이 미리 선언하고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1738년 5월 14일 웨슬리가 회심했던 그날 웨슬리는 아주 오랜 동안 고민하던 신앙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새벽에 일어나서 늘 묵상하던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서 1장 4절이었습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이 큰 약속을 내게 어떻게 주셨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인가. 그 문제를 읽고 씨름하다가 그는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쓸 때 그는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얼마나 악하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는 붙잡고 씨름합니다.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어서 그는 성 벌교의 기도에 갑니다. 마침 울려 퍼지는 시편성이 시편 130편이었습니다. 낙원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껍데기로서의 종교가 아니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영혼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영혼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시편의 가장 귀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시편이 그의 마음을 찔러온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시원한 응답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저녁거리를 걷고 목적지가 없는 발걸음이 올드스게이시라는 거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고층 건물들이 서 있고 금융기관들이 많고 사무실이 많은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모이는 신도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웨슬리가 만든 속회, 웨슬리가 만든 속회 밑에 밴드, 그리고 그보다 큰 신도회라는 일종의 교회와 같은 그룹입니다. 저녁 8시 40분을 지나서 너무 늦었고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열고 뒷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있을 때 그 모임을 이끄는 윌리엄 홀랜드가 루터가 쓴 로마서 일종의 성경, 루터가 번역한 로마 성경에 로마서를 소개하는 소문을 읽었습니다.

그 대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환상이나 인간이 꾸며낸 이야기나 꿈이 아니다. 믿음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근데 그날은 내가 남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하여 혹은 로마서를 썼던 바울과 루터의 영혼과 정신과 믿음을 통하여 웨슬리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의 말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올 때 그 마음을 반드시 마음에 만드시고 새기시고 확립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웨슬리 일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아주 명쾌하고 분명하게 울려 퍼지는 그 말씀이 어둠을 가르고 어둠을 관통하는 번개처럼 내 몸을 꿰뚫더니 내 마음에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이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뭐 제가 자라는 시절부터 했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의 불을 받아라.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이때 쓰여있는 단어는 웜이라는 단어입니다. 웜은 조금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불은 fire라고 써야 합니다. 혹은 hot이라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warm, hot, high와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웨슬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아닙니다. 웨슬리의 그 힘들고 어렵고 엉클어진 마음 가운데 손대면 될 것 같은 핫한 뜨거움이 아니라 내가 불타올라서 내 옷에 불이 붙은 것 같은 뜨거움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함이요 이런 인격적인 사랑을 그가 따뜻하게 체험합니다. 웨슬리 연구가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웨슬리 연구했던 김진도 목사님 경우에는 그냥 내 마음이 이상하게 감동을 받아서 뭉클해졌다. 이 정도의 강도라고 설명합니다. 웨슬리는 그날의 뜨거움 때문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고민, 평생 동안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발걸음, 진리를 향한 추구, 믿음을 향한 추구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에게 강력한 체험을 주십니다. 영국 국회의 상황은 어땠나요?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 나의 노력으로, 나의 도덕적인 노력으로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캐톨릭에 가까운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웨슬리를 통해서 체험 중심을 강조하는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게 하시고 피터 벨러라는 웨슬리보다 어린 젊은 모라비안 일종의 목회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가 모라비안의 공동체를 방문함으로 독일을 방문함으로 웨슬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처음 알게 됩니다. 웨슬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Jesus died for me.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 Jesus shed for me. 나를 위하여 피 흘렸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느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이 여름에 이 체험이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오늘 웨슬리가 갖고 있던 이 신앙의 신비함에 대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비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금 어떤 머리로, 이성으로, 교육으로 신앙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안젤름이 얘기한 것처럼 이성적인 이해보다 체험적인 신앙이 먼저 옵니다. 우리는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다시 지식에 이릅니다. 때로 우리는 머리로 아는 신앙과 가슴으로 체험하는 신앙을 분리해서 뭐가 중요하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도 중요하고 가슴으로 체험하는 신앙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순서의 문제입니다. 양자택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회심하고 결단한 시기에는 가슴으로 느끼고 웨슬리가 경험한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는 혹은 따뜻해지는 체험적인 신앙이 주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머리로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노력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영성과 지성의 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세기 우리 아이들에게는 영성과 지성뿐만이 아니라 감성적인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성과 지성과 감성이 그 균형을 이루어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완성됩니다. 우리의 영성과 또 우리의 감성을 다루는 부분이 마음과 영혼입니다. 웨슬리가 어떻게 이런 신앙에 이르게 되었을까? 그 수많은 영국 국교의 목회자들 가운데 혹은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웨슬리의 특별한

0: 메소디스트 운동이라는 신화운동을 일으키고 영국 사회를 바꿀 만큼 지금까지 감리교에 영향을 줄 만큼 쓰임받았을까? 저는 그의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아, 마음의 신앙이야말로 참된 기독교, 진짜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증거다. 내 아들 앞으로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이 나라 영국에서 반드시 부흥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이 이제 간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볼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마음의 신앙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머리로 아는 것만이 아니고 가슴으로 체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마음의 신앙이 있습니다. 웨슬리의 회심, 또 성령 강림절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체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욱더 여러분이 성장하셔서 지성과 영성 그리고 감성의 균형을 이룬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전 성광교회의 존재 이유를 거기서 찾습니다. 다른 교회는 어떠하든지, 다른 성도는 어떠하든지, 다른 목회자는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르게 진짜 우리의 신앙, 참된 기독교의 증표를 알리고 훈련하고 남기려는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시대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시대에도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쉽게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그 일 가운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서 훈련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그 일을 다음 시대에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껍데기들, 뭐 나의 외모, 나의 부모, 나의 배경, 나의 재산, 나의 학력, 뭐 나의 경험, 나의 이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순전하게 드려진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르는 여러분의 발자취와 흔적이 여러분에게 남겨진 귀한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랑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둔산 성광감리교회 이용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486-9196, 042-486-9196번 둔산 성광감리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아프고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괴롭고 슬픈 일을 만났습니까?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힘든 일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을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일어나 밥을 먹으십시오. 일어나 물을 마셔주십시오. 고생한 나, 애썼 나, 아픈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겨운 나를 격려해 주십시오. 좋은 옷을 입히고 좋아하는 맛난 음식을 먹여주십시오.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고 돌봐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인제군에 귀농해 보려고 자연과 함께 살고 있는 원치선 집사입니다. 상추, 치커리, 옥수수, 달걀, 파, 쪽파, 미나리, 곰치, 명이나물, 자연 퇴비를 이용해서 직접 재배해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좋아하는 옥수수도 좀 심어봤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네, 오늘은 귀농해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신 원치선 집사님을 만납니다.
1: 세상에서 병들고 지쳐서 힘들었을 때 귀농을 결심을 했고요.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좋은 곳에 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또 곰배령 산줄기라서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이곳에서 또 마음껏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도심에서는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찬양 마음껏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2: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원 집사님은 고난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1: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나갔죠.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병들고 지쳐서 낙망해서 진짜

0: 살림 전혀 없을 때 고향의 선배님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계신 선배님이 성경책 한 권을 선물해 주셨어요. 성경책을 탁 피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딱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셨다고 깜짝 놀라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믿어지면서 45살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지금 신앙생활을 한 13년 하고 있습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원치선 집사님을 이렇게 살리셨고 몇 년 후에는 부근 김광수 집사님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0: 저희는 그냥 절에도 다니고 이것저것 안 해본 거 없이 그러고 다녔고 남편은 무신론자였어요. 4년 전에 이제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서 그때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남편을 놓고 눈물로 많이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때가 돼서 이렇게 돼서 황혼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남은 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성경을 식독을 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신앙생활의 멘토셨던 조건회 목사님을 원치선 집사님은 이렇게 소개하고 자랑합니다.
0: 네, 저는 서울에 있을 때 서울 종로구에 있는 예능교회에 출석했거든요. 저희가 강원도 인제로 와가지고 자주는 못 나가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신 조건회 목사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목사님은 저희 가정의 멘토셨고요. 성도들 1대1 교육과 출애굽기 공부와 사도행정 공부와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 한 분 한 분 말씀으로 세우셨을 뿐 아니라 경제적인 거,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자녀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 건지, 너희 말이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하며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말을 대화를 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저희 성도들한테 가르치시는 좋으신 목사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선교를 생명으로 알고 살아내시는 목사님이신데 목회가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건강하게 조건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조건회 목사님, 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원집사님, 극동방송은 처음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0: 극동방송은요, 정말 얘기하기가 부끄러운데요. 이제 극동방송 이제 FM 106.9 채널을 그냥 습관처럼 운전하면서 이제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뭐 지나가면서 들었는데요.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모임도 모이기 힘들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극동방송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송 앱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요즘은 앱으로도 듣고 있죠. 신앙이 우리가 날마다 막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 때도 있고 찬양이 안 될 때도 있고 기도가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방송을 틀으면 좀 힘이 된다고 그럴까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아 그렇지. 그랬구나. 그런 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또 방송을 듣게 되더라고요.
1: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니 전파 선교사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도 권합니다.
0: 성경을 읽고 주님과 깊이 성경 속에서 교제하다 보니 전파 선교사가 이렇게 깊은 말씀으로 일파만파되면서 우리를 깨우침을 주는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고 있을 즈음에서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 전파 선교사로 후원금을 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너무나 뿌듯했던 것이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다고 배웠거든요. 극동방송을 사랑하게 됐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나 요즘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전파 선교사를 통해서 동참해주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1: 극동방송을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파 선교사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나의 믿음의 동역자이며 매일 함께 큐티하시는 오진수 간사님, 하봉강 간사님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며 함께 동역하시는 간사님들 가정에 정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진수 간사님, 힘들 때 또 어려웠을 때 늘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늘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장애인 사역을 하고 계신 간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전파 선교사가 하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을 이 늦은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로, 헌금으로 헌신하셨는지 너무나 감사했고, 수고하고 기도한 그 상급이 하늘나라에 꼭 상달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건강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1: 복음을 함께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원치선 집사님의 목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국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3: 청주 종교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도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2: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 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블레싱 기도회가 열립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는 대표곡 섬김과 하늘을 봐 그리고 은혜를 부르신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세상의 유혹과 중독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은 다음 세대로 세워지도록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문자메시지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블레싱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며 대전전화 042-828-9-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에서 열리는 중보기도 블레싱 기도회에 함께 오셔서 찬양으로 은혜받고 기도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가져옵니다.

0: FEBC 게시판입니다. 한남대학교가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제3회 한남대학교 청소년 찬양축제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까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창, 중창, 밴드, 듀엣, 솔로, 워십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예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남대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바라기 선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라는 주제로 2026 여름 주바라기 청소년 청년대학 선교 비전 캠프를 진행합니다. 7월 23일 목요일부터 8월 15일 토요일까지 총신대학원과 한남대학교에서 청소년 캠프와 청년대학 캠프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바라기 선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CCC가 8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 신학대학교에서 청소년 청년 원데이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님, 달빛마을 김상진 목사님 등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춘 전문 강사와 사역자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 CCC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제자들 선교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대전 헬몬 수양관에서 DFC 1318 청소년 캠프를 진행합니다. 소그룹 중심의 캠프로 진행되며 교사를 위한 강의와 교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캠프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제자들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대전노회 주일학교연합회가 6월 15일 월요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대전평안교회에서 2026년 여름 성경학교 교사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코기토 차일드 연구소 박진희 소장을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일학교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6월 19일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위한 라마나욧 부흥성회를 엽니다.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복음사역과 단기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제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이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중리에 위치한 나무숲교회에서 제13회 말통축제를 엽니다. 레제나 하우스 대표 조상현 말통 목사님과 함께 룻기와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를 통독하며 각자 준비한 반찬과 간식으로 영과 육이 풍성해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제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세종사랑샘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 GSI 선교회 김남준 목사 초청 회심집회를 엽니다. 개혁주의 신앙에 관심 있으신 분은 세종사랑샘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복수동에 위치한 봄예술심리상담연구소가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봄예술 마음여행 워크숍 그림책으로 떠나는 마음여행을 엽니다. 6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소그룹 마음치유 워크숍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봄예술심리상담연구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대덕구 더감동에 위치한 한국병원 선교회 충청지부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한국병원 선교회 충청지부 원례 기도회를 엽니다. 병원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국병원 선교회 충청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쨍하니 오세요, 포근히 오세요. 당신이 오셔야 우리 하루가 시작됩니다. 은혜의 햇살 같은 방송,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
0: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영 집사입니다.
1: 집사님, 이제 지방선거가 거의 이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0: 네.
1: 각 지역과 또 지역 자치단체마다 이제 뭐 대표자들이 결정이 된 것 같아요.
0: 네. 그 결과가 누군가에게는 감동이자 값진 승리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쉬움과 한숨일 수도 있겠죠.
1: 네.
0: 각자 어떤 마음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1: 맞습니다. 어떤 마음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0: 네, 우리의 판단과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섭리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1: 아멘.
0: 그러니 당장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주어진 하루를 견고하게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뭐 대상이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선택했습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옳고 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변함없이 소망을 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0: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또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자,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의 통치에 실수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잘 정돈하고 또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0: 네, 어제 역사를 길잡이 삼아 오늘의 갈 길을 점검하는 복되고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자,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나눌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0: 아멘.
1: 자, 오늘도 이런 마음 함께 나누면서 또 방송가족분들께 귀한 두 가지의 고약, 네, 영적 영양제 챙겨드릴게요.
0: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1: 자, 오늘도 네 구절 준비했어요. 오늘도 엄선했습니다. 말씀 구절을 네 구절 좀 엄선을 했는데 여러분께서 받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귀한 은혜, 특별히 이제 선거가 마쳤잖아요.
0: 네.
1: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게 참 좋은 말씀 네 구절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받으시고 틈날 때마다 좀 읽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해 나